0: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오, 13이 돌. 옵스.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예!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1: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strange.
1: Tea, anyone?
2: Mm-mm-mm. Not for me.
1: Hoot.
3: Moot.
0: So, what is it?
1: A note. It makes music.
0: Super.
3: Oh.
0: Smashing.
1: Hoot.
3: Notes.
1: Oh. Terrific tune.
4: Excellent.
1: Nice noise.
3: Ten.
1: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0: Skipping! Fantastic!
3: Tens.
1: No! Nasty noise! Stop, S. You're making too many of everything.
0: Silly me!
1: Now what?
3: Yes!
0: Super!
1: Tremendously tiring work.
0: Lovely lullaby.
3: Lots.
0: Nice. Stop.
1: Time for tea.
3: One.
0: Silence.
5: Sam, 일찍 왔네. 근데 뒤로 가면 안 돼.
6: 왜? 스쿨러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5: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6: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5: 잘 됐네. 이따가 보자.
6: 오! 읍새! 내 사방경을 깜빡했네. 삼 안경.
5: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6: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삼 두 개는?
5: 6! 고마워, 6. 일찍 왔네.
7: 응,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했지.
5: 슈슈,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6: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들키기 전에 나가자. 여기잖아. 빨리 숨어. 오. 삼이 새기면 바로
8: 구.
7: 안녕 구.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8: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7: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6: 들킬 뻔했잖아. 들키기 전에 가자.
5: 진짜 구잖아.
6: 숨어. 삼이 내기면
7: 12.
8: 재미있네. 삼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7: 여긴 너랑 나뿐인걸?
8: 잘 됐네. 삼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9: 너 이리 와.
6: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 삼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삼이 다섯 개면 바로
5: 15.
6: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삼이 다섯 개면 바로
5: 15. 넌 15가 될 수 없어.
6: 우리가
5: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쉿쉿.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7: 뭐?
6: 3이 6개면
4: 18이지.
5: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0이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10: 알겠어?
4: 아, 아주 잘 알겠습니다.
5: 18? 어,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4: 아닌데.
6: 3이 7개면 21.
7: 아니야, 사실 나였어. 어, 그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5: 내가 늦은 건 아니지?
6: 3이 하나 더 있으면?
11: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3. 맞추자. 3 안 왔지?
7: 나야, 3이 9개. 그러니까 27이지.
5: 아,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6: 나 여기.
2: 3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5: 어, 이런. 3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더 물거품이 되는데.
6: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5: 물론이지. 네가 3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3클럽에 있는 모두가
3: 3으로 만든 숫자.
2: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3: 서프라이즈! 3이 10개?

0: different sound.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달콤한 맛.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합의해.
6: 우리 같이 놀자.
4: 5와 3이 만나면
6: 8이야.
4: 당신
7: 우리 모두 8.
4: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6: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4대 가족.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하게.
2: 진물엔
1: 덥덥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0: 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팀 만들기 경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2: 이 팀으로 변신!
1: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큰 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 블럭들이 상당을 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12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다녀야겠군요. 아!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2: 11팀으로 변신!
1: 11의 성공입니다.
2: 예헤이!
1: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11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3: 10팀으로 변신? 안 돼!
1: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3: 5팀으로 변신!
4: 아!
3: 5팀으로 변신!
1: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입장했습니다.
2: 럭키, 럭키, 럭키!
1: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2: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1: 럭키. 아쉬워하는군요.
5: 안녕.
6: 달려
5: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7: 굿팀으로 변신.
1: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다른 쫓아갑니다.
8: 4팀으로 변신!
2: 2팀으로 변신!
1: 24는 아직 끝자가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9: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1: 밤 새워서도 할 수 있지. 하하, 난 최고야.
3: 그거야.
2: 이 팀으로 변신.
9: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2: 11팀으로 변신. 만세.
3: 6팀으로 변신.
10: 6팀으로 변신. 만세.
2: 2팀으로 변신.
1: 3팀으로 변신.
2: 2팀으로.
1: 3팀으로.
2: 2팀으로.
1: 3팀으로.
2: 2팀으로.
1: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11: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2: 쉬쉬?
1: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15입니다.
11: 아하! 변신해라!
3: 팀으로 하이파이브!
1: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 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예!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ould use my bus pass. Two. Where are we going?
1: Oh!
2: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3: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2: 아니면 혹시
4: 음악가 팀이 있나요?
5: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2: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5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6: 하이파이브!
7: 밑으로, 위로, 밑으로.
2: 너희도 할 수 있어, 1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8: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2: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8: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기엔 너무 긴데?
2: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8: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8: 웁스! 또 뭐였지?
2: 맞다!
5: 말하지 마!
9: 13이 두 개.
3: 난 마음에 들었어. 이거 내 의자거든.
2: 칩 두 개와
3: 삼 두 개가
8: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10: 저기 21? 거기 있어?
8: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10: 잠깐만! 이게 뭐야?
2: 난 15 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8: 오!
2: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 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11: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2: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자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5: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10: 21!
8: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2: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해.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0: told you to do something! Eep! Eep!
1: E-P.
0: I like peas.
2: A.
3: Ape.
0: Ooh, ooh.
3: Please help us.
0: Ooh, ooh. Landon, thanks for saving us, Ape.
4: Ooh.
0: Still wondering what's up there?
4: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1: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옥스퍼드 팡.
14: 아이고.
1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5: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주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타요의 새 친구.
2: 화창한 오후, 운행을 마친 타요와 가요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우리 운행도 일찍 끝났는데 놀이터에서 가서 놀까?
3: 그래, 좋아.
1: 왜 이러지?
3: 타요, 출발 안 해?
1: 몸이 안 움직여.
3: 타요, 연기가 나고 있어.
1: 어떡해.
2: 정비소로 옮겨진 타요는 하나의 정비를 받았어요.
1: 큰 문제예요?
4: 아, 이게 문제였구나. 걱정 마. 작은 부품 하나만 갈아 끼우면 돼.
1: 정말요? 다행이다.
4: 부품을 가져올게.
1: 네.
4: 타요, 어쩌지?
3: 네?
4: 부품이 떨어져서 며칠간은 수리할 수 없겠는걸?
1: 네? 그럼 운행은요?
4: 운행은 로기한테 부탁해볼게. 당분간은 불편하더라도 정비소에서 쉬도록 해.
3: 네.
1: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심심해.
3: 어? 우와, 예쁜 새네. 안녕. 어?
1: 난 타요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너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나도 노래 좋아하는데. 넌 이름이 뭐야? 아, 찍찍하고 우는 걸 보니 찍찍이구나.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2: 며칠 후 부품이 도착하자 하나는 타요를 수리해 주었어요.
1: 타요, 타요. 고마워요, 하나 누나.
5: 이제 운행 나가도 되죠?
4: 그래도 당분간 조심해서 운행하도록 해.
5: 네, 걱정 마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4: 다녀와.
1: 우와, 오랜만에 이렇게 달리니 정말 좋다. 룰루루, 룰루루. 어? 잭잭이네. 나 따라온 거야.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어서 타세요.
3: 뭐야?
1: 잭잭아, 왜 그래? 하지 마.
6: 저리 가.
1: 그만하라니까.
6: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는 다른 버스로 탈게.
1: 잠시만요. 왜 그러는 거야?
2: 차고지로 돌아온 타요는 하나에게 운행 중에 있던 일을 설명했어요.
4: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1: 네. 승객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4: 왜 그랬을까?
1: 어?
4: 저게 뭐지?
1: 어?
4: 자.
1: 조심하세요. 공격할지도 몰라요.
4: 걱정 마.
1: 어?
4: 이건 새둥지잖아.
1: 어?
4: 알았어. 타요, 지붕에 잭잭이 둥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1: 둥지요?
4: 응. 아무래도 새 박사님을 불러야겠어.
7: 아니, 이 새는 알까지?
8: 저 새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멸종 위기의 새야.
1: 네?
8: 기특하게도 알을 세 개나 낳았지 뭐니.
1: 알이요?
8: 네, 여기서 저 새를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1: 이제 어서 둥지를 내려주세요.
8: 아이, 그건 안 돼. 저 새는 아주 예민해서 알이 부화할 때까진 둥지를 옮기면 안 된단다.
1: 네? 그럼 운행은 어떻게 해요?
8: 운행은 당연히 안 되지. 꼼짝 말고 차고지에만 있어야 해.
1: 네?
8: 저 새의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어. 알을 잘 지켜줄 수 있지.
1: 알겠어요. 간지러워. 씻지 못해서 그런 건가?
9: 타요!
1: 어? 얘들아! 왜?
3: 하루 만에 더 지저분해졌네?
9: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1: 뭐?

0: 차고가 어때서?
1: 모기 그만해.
0: 치, 그럼 우린 운행 나간다.
1: 다녀올게.
2: 다녀와. 잭잭이 너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잭잭이 너 정말
3: 자고지에만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
2: 괜찮아, 어쩔 수 없지.
4: 다니, 어? 다니, 얼른 나가자. 지금 나가면 제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3: 알았어. 다요, 나 이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2: 어디 가는데?
3: 어디 가냐면
4: 남산의 퍼레이드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2: 그 퍼레이드?
3: 그게 다요는 새둥지 때문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서 비너 씨랑 가기로 했거든. 미안해. 다음에 또 퍼레이드를 하면 그땐 꼭 같이 가자. 알았지?
2: 그래.
4: 이따가 저녁에 봐.
2: 나도 퍼레이드 보고 싶은데. 어? 이게 다 찍찍이 너 때문이야. 아기 새들이 빨리 태어나서 어서 가버렸으면 좋겠어. 꼬마 버스 타요.
5: 타요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찍찍이가 가버린 것 같아 걱정이 됐어요.
2: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0: 아니야, 나도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2: 어? 뭐야? 넌 누구야? 저리 가! 안 돼! 찍찍아! 정말 다행이야. 저기, 아까는 미안했어. 너무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말한 거야. 앞으로는 나도 아기 새들이 태어날 때까지 잘 지켜줄게.
1: 어?
6: 다요.
1: 무슨 일이에요?
6: 둥지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힘들지? 내가 둥지를 피해서 잘 씻겨줄게.
2: 우와! 고마워요, 하나 누나!
4: 어? 너도 씻는다고?
6: 간다!
2: 자동아!
4: 잭잭아, 좋아?
2: 자,
4: 자, 어?
5: 그 후로 잭잭이와 타요의 우정은 깊어져 갔어요.

0: 아직 새벽이야, 찍찍아. 더 자자. 잠 좀 자자니까. 어? 이 소리는. 우와, 드디어 태어났구나. 너무 귀엽다, 찍찍아. 찍찍아?
1: 어디 갔지?
0: 어? 어디 갔었어?
1: 어? 이게 뭐야? 나한테 주는 거야?
0: 찍찍아, 고마워.
1: 아기새들이 무사히 태어나서 정말 기뻐.
2: 날이 밝자 아기새의 부화 소식을 들은 새 박사님이 차고지를 찾아왔어요.
3: 우와, 아기새들이 정말 건강하네.
4: 우와,
5: 새소리도 어쩜 저렇게 예쁠까.
0: 그렇지, 아기새 합창단을 만들어도 되겠어.
3: 다요, 어? 정말 수고했어.
0: 뭐야, 이제 둥지도 옮길 수 있겠는걸. 그렇죠, 박사님?
3: 그럼요. 어.

0: 둥지를 옮긴다고요?
1: 응, 아기 새들이 자라려면 환경이 좋은 숲으로 가야 한단다.
0: 그냥 제가 여기서 키우면 안 돼요?
2: 다요, 찍찍이 가족이 행복하려면 여기보단 숲이 좋을 거야.
0: 제가 잘 돌볼 수 있는데 그럼 영영 못 보는 거예요?
1: 남산에 새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뒀어.
2: 그래, 언제든 가서 볼 수 있을 거야.
0: 알겠어요.
1: 자자자.
0: 찍찍아, 꼭 다시 만나자. 알았지? 잘 가. 건강해야 해. 안녕.
3: 얼마 후 타요와 친구들은 찍찍이 가족을 만나러 남산으로 왔어요.
4: 안녕 얘들아.
5: 찍찍이는 어디 있어요?
4: 녀석도 급하기는. 어? 어? 저기 오네.
5: 찍찍아!
4: 오.
5: 우와! 잘 지낸 거야? 아기 새들도 많이 자랐네.
6: 타요가 온 걸 새들도 아나 봐.
7: 응. 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8: 네? 와! 이게 뭐야? 똥아니야?
7: 없어!
3: 찍찍이와 아기 새들이 지낼 새집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타요, 자주 보러 와줘요.
5: 킨더의 농장 체험.
3: 화창한 아침, 킨더가 유치원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9: 친구들은 언제 나오지? 어? 어?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네.
10: 응, 오늘 농장 체험을 할 거거든.
5: 우리가 직접 채소를 키울 거래.
9: 어서 타, 내가 금방 데려다 줄게.
11: 자, 조심히.
9: 그럼 출발합니다.
3: 응? 킨더는 친구들을 태우고 시골 농장에 도착했어요.
9: 다 왔어.
3: 응? 천천히 내려오렴. 이곳이 우리가 채소를 키울 농장이에요.
9: 우와! 멋지다!
5: 와, 정말!
12: 얘들아!
4: 안녕!
5: 안녕하세요!
12: 다들 농장에 온 걸 환영해.
9: 아저씨, 이건 무슨 채소예요?
6: 이건요?
13: 그건 너희들이 직접 알아내 보렴.
5: 네?
13: 정성껏 키워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채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12: 다들 잘할 수 있지?
5: 네!
9: 재밌겠는데?
3: 둘씩 짝을 지은 아이들이 농부의 설명을 듣고 있어요.
13: 얘들아, 채소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 채소는 밥 대신 햇빛과 물 그리고 비료를 먹고 자란단다.
5: 그렇구나.
12: 이제 밭에 물과 비료를 줘볼까?
5: 네! 여기! 자,
6: 여기도 뿌려줘.
5: 알았어. 부탁드라 목마르지?
9: 많이 먹고 빨리 자라야 해.
10: 오, 킨더, 이것 봐.
6: 우와, 이거 봐, 벌레다.
9: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3: 농장 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킨더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어요.
6: 얘들아,
9: 어?
6: 우리 밭에선 무슨 열매가 열릴까?
9: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열렸으면 좋겠어.
5: 나는 커다란 수박. 우리 밭엔 맛있는 초콜릿이 열렸으면 좋겠어.
6: 뭐야, 말도 안 돼.
5: 비가 오잖아.
10: 채소들이 비를 먹고 아프면 어떡하지?
5: 맞아, 감기 걸릴지도 몰라.
9: 걱정 마. 비를 맞으면 채소들이 더 잘 자랄 거야.
10: 정말?
9: 그럼. 농부 아저씨가 채소는 물을 먹으면 더 잘 자란다고 하셨잖아.
5: 아, 그랬었지.
6: 비가 많이 와서 채소들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
3: 며칠 뒤 킨더와 친구들은 농장에 다시 찾아왔어요.
9: 저것 좀 봐.
5: 우와, 신기하다.
3: 채소가 그새 많이 자랐구나.
9: 우리 채소도 많이 자랐겠지?
5: 응, 어서 가보자.
10: 우리 채소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5: 그러게, 우리 채소가 제일

0: 이리만 이게 뭐야.
1: 물도 듬뿍 주고 비료도 많이 줬는데.
2: 얘들아, 이것 좀 봐.
1: 정말 예쁘다.
0: 얘들아, 우리 밭에 꽃이 피었어.
3: 정말 있네.
4: 우리도 어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5: 우리도 열심히 하면 우리 밭에도 꽃이 필 거야.
4: 맞아.
6: 그날 이후 아이들은 채소를 더욱 열심히 돌보았어요.
4: 어? 우와! 우리 밭에 열매가 열렸어.
5: 야호!
4: 우리 밭에도 열매가 있어.
3: 우와!
6: 아, 정말이구나.
4: 우와, 신기하다.
5: 선생님, 여기도 보세요.
6: 그래.
5: 여긴 열매가 없네.
4: 바퀴도 제일 작고 열매도 없대요.
5: 흥, 두고 봐. 우리 밭에 제일 커다란 열매가 열릴 테니까. 물을 더 듬뿍 줘야겠어. 와! 어? 뭐지? 킨다! 어서 비켜! 햇빛을 가리고 있잖아.
1: 햇빛을 잘 받아야 열매가 열린다고.
5: 응,
4: 응. 미안.
0: 어? 물이 왜 안 나오지?
5: 어?
0: 킨도!
5: 어?
1: 호스를 밝으면 어떡해?
0: 아까부터 우리를 계속 방해하잖아.
4: 미안해.
6: 킨더는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으로 돌아왔어요.
0: 도착했습니다.
6: 천천히 내려요.
1: 야호!
4: 도착했다.
7: 예! 얘들아!
1: 엄마!
6: 그럼 다들 내일 만나요.
8: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4: 아빠, 밭에 드디어 열매가 열렸어요.
5: 우리 밭에 도요. 열매가 엄청 커요.
9: 우리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0: 우리 밭에만 열매가 안 열렸어요. 다른 친구들 밭엔 다 열렸는데.
6: 너무 속상해하지 마. 곧 둘이 밭에도 열매가 열릴 거야.
0: 네.
6: 자, 가자.
0: 우리야. 나 때문에 둘이가 많이 속상하겠다.
4: 그래!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줘야겠어!
6: 그날 이후 킨더는 매일 친구들 밭을 찾아가 정성껏 채소를 돌봤어요.
5: 킨더!
4: 얘들아, 안녕!
5: 우리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래?
4: 응! 미안, 난 할 일이 있어서. 그럼 나 먼저 가볼게. 안녕!
5: 안녕!
6: 며칠 뒤 킨더는 다시 농장을 찾아왔어요.
4: 그동안 열심히 돌봤으니까 열매가 열렸겠지?
0: 아직도 열매가 없잖아. 나 때문에 밭이 엉망이 돼버렸어. 밭을 보면 다들 속상해할 텐데.
1: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0: 킨도 이발 송구르기.
4: 안 돼. 내일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해야겠어.
6: 다음날 킨더가 친구들을 태우고 시골 농장으로 가고 있어요.
4: 어떻게 얘기하지?

0: 오늘은 농장에 가서 그동안 키운 열매를 딸 거예요.
1: 우와, 신난다.
2: 어서 가서 열매를 따고 싶어요.
3: 저도요.
1: 드리야, 우리 밭에도 열매가 열렸겠지?
4: 당연하지. 커다란 열매가 정주랑 열렸을 거야.
3: 어떡해, 엉망이 된 밭을 보면 많이 속상해할 텐데. 도착했습니다.
0: 모두 조심조심 내리세요.
1: 어서 가자.
4: 우리도 가보자.
1: 그래.
3: 저기 얘들아. 응?
4: 무슨 일이야, 킨더?
3: 그게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어?
4: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우리 밭이 엉망이 됐잖아.
3: 사실 그동안 내가 너희 밭을 돌봤는데 실수로 밭을 망가뜨리고 말았어. 정말 미안해.
1: 얘들아, 저것 좀 봐.
4: 저게 뭐지?
1: 이건 감자잖아.
4: 열매가 땅속에서 자라고 있어서 몰랐던 거였어.
3: 와, 정말 다행이다.
5: 모두 열매는 다 땄니?
1: 네.
2: 저희 채소는 길쭉한 가지예요.
6: 저희는 빨갛고 예쁜 토마토를 땄어요.
2: 저희는요?
4: 커다란 감자를 이렇게나 많이 캤어요.
5: 우와, 모두들 정말 잘 키웠는데.
7: 꼬마 농부라고 불러야겠는걸?
4: 킨더! 어? 우리 밭을 잘 가꿔줘서 정말 고마워.
1: 네 덕분에 감자를 잘 키울 수 있었어.
4: 뭘?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3: 얘들아,
4: 우리 감자를 잘 키워줬던 것처럼 이 화분도 잘 돌봐줘.
3: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4: 으아! 벌레잖아! 화분 가져가야지, 킨더!
8: 시골을 세운 농장 체험은 킨더와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9: 얼굴엔?
11: 순한 킹킹!
9: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0: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6: 뽀롱뽀롱 떠나요. 리치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옥스포드 타운.
7: 아,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호의 주인.
1: 화창한 오후 운행을 하던 피넛이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0: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 고마워.
3: 고마워 피넛.
0: 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어?
0: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야겠다.
4: 이게 무슨 소리지? 어? 가방이잖아. 누가 두고 내린 거지?
0: 아, 강아지랑 같이 탔던 승객이 두고 내렸구나. 빨리 찾아줘야겠다. 자.
4: 아까 여기서 내렸는데. 어? 벌써 가버렸나 보네. 가방을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0: 안녕, 피넛.
4: 안녕.
2: 고마워.
0: 안녕히 가세요.
4: 와.
0: 누리야. 어? 왜?
4: 혹시 오면서 큰 강아지 데리고 있는 선글라스 낀 남자 못 봤어?
5: 글쎄,
4: 못 본 것 같은데. 어쩌지? 가방을 찾아줘야 하는데.
5: 아, 오늘은 못 봤지만 그 사람 몇 번 태웠던 것 같아.
4: 정말?
5: 응, 항상 시청 앞에서 내려줬었어.
4: 시청이라고?
5: 응,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0: 얼른 가봐야겠다. 고마워.
5: 잘 가.
6: 뭐? 첼로를 잃어버렸다고?
3: 아무래도 연주에 참여는 어려울 것 같아.
6: 어쩌지? 네가 이번 연주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3: 정말 미안해.
4: 이쪽인가?
0: 어? 찾았다! 얼른 전해줘야지. 안녕하세요. 혹시 아까 버스에서 가방 두고 내리지 않았어요?
6: 가방?
3: 정말 고마워, 피넛.
0: 뭘요?
6: 악기가 없어서 공연을 포기해야 하나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3: 그러게.
0: 그게 악기 가방이었구나.
6: 그럼 이제 연습하러 갈까?
3: 그래. 그럼 또 보자.
0: 네.
1: 다음 날 운행이 없는 피넛이 신나게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0: 어제 그 아저씨네.
3: 피넛, 안녕. 또 만났구나.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으로 연습하러 가세요?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마침 오늘 운행도 없거든요.
3: 그래 줄래?
0: 물론이죠. 어서 타세요.
3: 고마워. 참, 내 이름은 한스라고 해. 그리고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0: 뭘요? 그런데 한스는 항상 강아지랑 같이 다니네요.
3: 얜 해피라고 하는데 해피는 맹인 안내견이라 항상 내 옆에 있어.
0: 맹인 안내견이요?
3: 난 시각장애인이거든.
0: 그런데 절 먼저 알아보셨잖아요.
3: 난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를 잘 들어. 차 소리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0: 그랬군요. 도착했습니다. 안 내리세요?
3: 저기 피넛, 미안하지만 남산으로 가줄 수 있겠니?
0: 남산이요?
1: 한스의 부탁을 받은 피넛은 함께 남산으로 왔어요.
0: 도착했습니다.
3: 상쾌하다.
0: 그런데 한스, 연주회 연습에 안 가도 괜찮아요?
3: 솔직히 나 연주회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
0: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 무대에 서는 게 무서워.
0: 무섭다고요?
3: 얼마 전 정말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 결국 공연 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0: 결국 나 때문에 공연을 망쳐버렸지. 그 뒤론 무대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
1: 그랬구나.
0: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데려와줘서 고마워, 피넛.
1: 기분이 좋아졌다니 다행이에요. 꼬마 버스 타요!
0: 이제 그만 돌아갈까?
1: 네. 아저씨, 이게 뭐예요? 되게 크다.
0: 아, 여긴 첼로라는 악기가 들어있단다.
1: 우와, 나도 보고 싶어요.
0: 그래? 자.
1: 우와, 이거 소리 들려주시면 안 돼요?
0: 그건...
1: 네?
2: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하니?
3: 죄송해요, 당황하셨죠?
1: 난 그냥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0: 알았어, 꼬마야. 내가 연주해 줄게.
1: 정말이야? 우와, 기대된다.
0: 저렇게 기대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1: 한수가 긴장했나 봐.
0: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1: 그래, 한수.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0: 자연의 소리?

0: 한스, 아까 첼로 연주 정말 멋졌어요.
1: 고마워. 네 덕분에 무사히 연주를 마칠 수 있었어.
0: 아이, 뭘요.
1: 이제 연주회에서도 당당히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희넛, 며칠 뒤에 연주회가 있는데 와줄 수 있니?
0: 네, 꼭 갈게요. 아, 정말 기대된다.
1: 그래?
2: 며칠 뒤 연주회 날이 되었어요.
0: 한스, 화이팅!
2: 한스, 시작해.
1: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서 연주를 못하겠어.
3: 왜 연주를 안 하는 거지?
4: 그러게 말이야.
2: 한스, 왜 그래?
5: 한스.
0: 한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1: 그래, 해보는 거야.

0: 피넛!
1: 한스! 오늘 연주 정말 멋졌어요.
0: 다 피넛 덕분인걸.
1: 네?
0: 피넛의 조언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난 오늘 연주를 시작도 못했을 거야. 이리 와봐. 내가 꼭 안아줄게.
1: 한스! 조심해요.
0: 정말 고마워, 피넛.
1: 저도 한스가 연주회를 무사히 마쳐서 너무 기뻐요.
2: 한스는 피넛의 도움을 받아 연주회를 멋지게 해냈어요.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둘의 우정도 밝게 빛날 거예요.
1: 환상의 짝꿍.
2: 화창한 아침, 꼬마 자동차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요.
3: 자, 오늘은 앞에 있는 친구와 함께 타이어 주고받기를 해볼 거예요.
4: 재밌겠다.
3: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미안, 괜찮아? 마지막이야, 스피드. 자, 문제 없지. 자,
4: 와, 좋았어.
3: 와, 잘하는데. 둘은 정말 환상의 짝꿍이구나.
1: 다들 정말 잘하지 않아?
5: 맞아, 맞아.
4: 샤인.
6: 어? 스피드, 무슨 일이야?
4: 헤헤, 이거 봐봐.
6: 어? 그게 뭐야?
4: 헤헤, 이건 우리 둘의 우정 배지야.
6: 우와, 멋지다.
4: 헤헤, 내가 네 것도 준비했지. 짜잔.
6: 우와. 고마워, 스피드. 정말 마음에 들어.
4: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6: 당연하지. 얘들아.
1: 어? 샤인.
6: 이것 봐라. 멋지지?
1: 어? 그게 뭐야?
6: 스피드가 선물해준 우정 배지야.
7: 우정 배지? 그냥 보물 같은데.
6: 뭐? 보물이라고?
1: 어? 피치 선생입니다.
3: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샤인.
6: 네.
3: 앞으로 나오세요.
6: 네.
1: 스피드, 무슨 일이야?
8: 모르겠는데.
3: 여러분, 우리 반의 샤인이 멋진 자동차 무대 선발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샤인이 우승하면 앞으로 해외에서 모델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5: 샤인 정말이야?
9: 진짜?
3: 샤인,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할게.
6: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8: 이 샤인이 해외로 간다고?
10: 안녕,
6: 알바. 스피드, 나 대회 준비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8: 어, 그래.
4: 샤인, 그 대회는 언제 지원한 거야?
6: 얼마 전에 대회 포스터를 보고 지원했어. 사실 내 꿈은 레오 같은 스타가 되는 거거든.
4: 레오?
6: 응. 예전에.
11: 오, 레오!
6: 도로를 달리다 환호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더니 글쎄. 어? 레오가 있는 거야.
0: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12: 여러분 사랑합니다.
6: 그날 레오의 모습을 보면서
13: 우와, 멋지다.
6: 나도 레오처럼 멋진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이번에 꼭 우승해서 모델이 되고 말 거야.
4: 그렇구나.
6: 그러려면 근사하게 꾸며야 해. 서두르자, 스피드.

0: 스피드와 샤이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하나를 찾아갔어요.
1: 대회 준비를 도와달라고?
2: 네! 대회 나가려면 멋지게 꾸미고 사진도 찍어야 하거든요.
1: 그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2: 우와, 고마워요, 하나 누나.
1: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 아, 그게 좋겠다. 잠깐만.
2: 네.
1: 짠! 우와. 샤인에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달아볼까?
2: 네. 스피드, 잠깐만 기다려.
3: 샤인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안 그래, 스피드?
4: 어? 그래.
5: 샤인이 해외로 가고 나면 지금처럼 같이 놀 수 없겠지.
2: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샤인
2: 돌아와.
4: 아니야. 설마 샤인이 우승을 하겠어?
2: 스피드,
4: 어?
2: 나 어때?
3: 샤인 정말 멋져. 그렇지? 네, 샤인이 우승할 것 같아요.
2: 고마워.
4: 어떡해, 너무 멋지잖아.
2: 스피드, 어? 나 어떠냐니까. 멋지지 않아?
4: 멋있어.
2: 고마워요, 하나 누나. 마음에 쏙 들어요.
1: 다행이다.
3: 근데 하나 언니,
1: 어?
3: 저 배지는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1: 글쎄, 대회 때는 떼지 않을까?
0: 멋지게 꾸민 샤인은 하나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찍고 있어요.
1: 좋아! 와, 샤인 정말 잘한다.
3: 이러다 정말 우승하는 거 아니야?
4: 그러게.
5: 저렇게 멋지니 샤인이 당연히 우승하겠지.
4: 신난다.
2: 나도.
4: 자, 그렇죠. 자, 야호.
5: 샤인이 해외를 떠나고 나면 다신 볼 수 없을 거야.
1: 샤인 잠깐만.
2: 네? 왜 그러세요?
1: 이 배지는 떼는 게 어때? 지금 모습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2: 아, 네. 그럼 떼주세요.
1: 아,
4: 우리 우정 배지를 뗀다고? 이제 샤인은 우리 우정보다 대회가 더 중요하구나.
1: 어때? 훨씬 나아 보이지?
3: 네, 더 멋있어요.
4: 난 갈래.
2: 어? 벌써?
3: 어?
2: 아, 내가 너무 멋지니까 샘이 나서 그렇구나.
4: 샤인 정말 너무해.
2: 어? 스피드? 어디가?
1: 뭐?
7: 꼬마 버스 타요!
0: 촬영을 마친 샤인은 하나와 하트를 따라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2: 스피드가 왜 화난 거지?
1: 자, 자.
2: 어?
1: 많이 낡았네. 샤인, 이건 버려도 되지?
2: 안 돼요.
1: 어?
2: 그건 스피드와 나눠 가진 우정 배지거든요.
1: 아, 그랬구나. 미안.
2: 괜찮아요.
3: 그런데 샤인, 우승하면 정말 해외로 가는 거야?
2: 응.
3: 샤인이 떠나면 스피드가 많이 서운하겠다.
2: 스피드가?
3: 응, 너희들이 항상 같이 다녔잖아. 샤인이 없으면 스피드가 외롭겠는걸?
1: 그러게.
4: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2: 당연하지. 스피드는 나랑 헤어지게 될까봐 속상했던 거구나. 하나 누나, 부탁이 있어요.
1: 뭔데?
0: 다음날 꼬마 자동차들은 학교에 모였어요.
8: 여러분, 샤인이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1: 어떻게 꾸몄을까?
3: 내가 어제 봤는데 정말 멋졌어.
8: 샤인, 들어오렴.
2: 얘들아, 안녕.
4: 조금. 우리 우정 배치잖아. 샤인.
1: 저게 뭐야?
2: 이상해.

0: 얘들아, 나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올게. 다들 기대해. 스피드
1: 샤인, 갑자기 왜 장식을 바꾼 거야?
0: 우리 우정보다 멋진 건 없잖아.
1: 샤인, 역시 넌 정말 멋져. 우승해서 해외에 가도 날 잊으면 안 돼?
0: 당연하지. 내 맘속엔 언제나 네가 있는 걸.
1: 샤인,
0: 스피드.
2: 저 모습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
3: 안 될 것 같은데.
4: 다음 날 꼬마 버스들과 스피드가 차고지에 모여
5: 자, 이제
4: 대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5: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멋진 차들 중 누가 우승을 하게 될까요?
6: 진짜 저 모습으로 대회에 나간 거야?
1: 조용히 해. 이제 발표하잖아.
5: 우승차는 바로
1: 제발 샤인
5: 에이스입니다.
1: 에이스?
5: 축하합니다. 자, 에이스는 앞으로 나와서.
3: 봐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1: 말도 안 돼.
0: 얘들아.
1: 샤인. 수고했어, 샤인.
0: 응, 고마워.
3: 내가 뭘 했어? 그 배지 달면 절대 우승 못 한다니까.
0: 난 오히려 우승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1: 정말?
0: 우승하면 너랑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
1: 약속?
0: 잊었어? 우리 항상 함께 하기로 한 거.
1: 샤인!
6: 정말 저 둘은 환상의 짝꿍이라니까.
1: 넌 정말 소중한 내 친구야.
6: 못말려 정말.
4: 스피드와 샤인이 헤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그 우정 변치 말아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7: 킹킹. 주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스쿨버스 왔네.
11: 학교 가자.
12: 안녕 친구들.
13: 같이 가자.
12: 안녕.
13: 재밌게 공부해요.
14: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굿소! 클릭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랜?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그늘에 싱싱.
6: 야호.
7: 그럼
6: 여기서도 싱싱.
7: 빙글빙글 날라라.
6: 시소도 날라라.
7: 재밌다.
6: 잠깐 쉬자.
7: 2층에서 구름 보고 할 때는 차례로.
6: 글자도 돌려볼까?
2: 데이터 놀자. 안녕.
7: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6: 원더키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번엔 내 차례. 야!
1: 어린 덕지.
0: 내가 잘할 수 있을까?
2: 팀이 화이팅!
0: 화이팅!
1: 이번에도 다 막아주겠어.
0: 난 몰라. 팀이 괜찮아?
1: 지시한데?
2: 잠깐! 어?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간다!
3: 와! 공수인 화이팅!
1: 나한텐 특별한 안경이 있지롱!
4: 이게 왜 이래? 공순이가 너무 세!
2: 기대해! 공순이 슛!
1: 코디, 스페셜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나와라, 로봇팔! 덕분이지. 너의 슛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 공순이 너 때문에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축구공처럼 보였다니까. 하지만 이걸 봐. 이건 슛을 다 막을 수 있는 로봇팔이라고.
2: 과연 그럴까?

0: 저 로봇 팔보!
1: 예!
0: 이쪽 저쪽 다 먹어버리잖아!
2: 공순이도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코디를 이기지?
3: 아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골을 넣으면 어떨까?
0: 함께? 어서 일어나, 콩순아. 이렇게 포기할 거야?
1: 그치만 코디를 어떻게 이겨? 너도 아까 봤잖아.
4: 걱정하지 마, 콩순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코디도 우리를 절대 못 막을 거야.
1: 다 같이?
2: 야! 으쌰! 공순아, 너만 믿을게. 예.
1: 좋았어. 자, 간다. 울트라 파워. 공순이 슛.
5: 너무 쉬운 거 아니야?
6: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로봇팔은 끝나지 않았어. 야, 나랑 배드민턴 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7: 나나
3: 뭉치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6: 엄청난 거라고 해서 카메라도 가져왔지.
0: 뭉치, 우리 왔어.
2: 얘들아, 여기야.
0: 안녕, 뭉치.
2: 여기는 뭉치의 파프리카 밭입니다.
0: 파프리카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2: 그냥 파프리카가 아니라 이제 대왕 파프리카야.
1: 와! 진짜 진짜
2: 크다. 정성껏 길렀더니 이렇게 커졌어.
1: 이렇게 큰 파프리카는 처음 봐.
2: 그치. 나는 것 좀 도와줄래?
1: 좋아!
6: 나는 그럼 너희들이 따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줄게.
0: 하나, 둘, 셋!
6: 조금만 더!
2: 내가 잡아볼게. 야, 야, 야, 야, 야.
3: 야, 이리 와. 야, 야, 아무래도 파프리카를 앞에서 막아야 할 것 같아. 야,
5: 그 파프리카. 어?
3: 와, 이러다 깔리겠어. 피해. 공순이 괜찮아?
1: 괜찮아.
5: 저기! 봄이 잘려!
3: 봄이!
1: 이제 어떻게, 팀이?
3: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구해야지. 자, 꽉 잡아.
1: 우와!
3: 이제 포미를 구해야 해. 포미, 날 잡아.
5: 고마워, 얘들아. 바로 그거야. 모두 포미 잡고 꽉 잡으라고.
1: 드디어 멈췄네.
5: 살았다.
3: 다들 무사했구나.

0: 맛있겠다. 뭉치의 대왕 파프리카 요리 나왔습니다.
1: 나는 파프리카 절대 안 먹어. 그치만 특별히 한 입만 먹어볼게. 아, 앞으로 뭉치가 키운 대왕 파프리카만 먹을 거야.
2: 자, 새로운 발명품 보물찾기 드론. 자, 날 보물이 있는 장소로 안내해줘.
3: 왜 이러지?
2: 실패인가 봐. 어? 이게 뭐지? 실패가 아니야! 보물지도를 찾았어!
0: 우와, 보물지도라고? 그건 어디서 난 거야?
2: 내가 만든 보물찾기 드론으로 찾았어. 망가져버리긴 했지만.
0: 대단하다. 그럼 보물 찾으러 가는 거야?
2: 응.
0: 우와, 나도 같이 갈래. 나도 보물 찾고 싶어.
2: 같이 가자고? 보물을 팀이랑 나누긴 싫은데 어쩌지? 아하, 그러면 되겠구나. 좋아, 같이 가자.
0: 신난다. 그럼 코드가 앞장서
2: 보물을 담을 배낭을 가져가야지.
0: 아, 맞다. 금방 다녀올게.
2: 가짜 보물지도 완성. 이걸 팀이에게 주고 난 진짜 지도로 보물 찾으러 가야지.
0: 코디.
2: 왔다.
0: 코디, 뭐해?
2: 오, 팀이 왔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보물 찾기 못할 것 같아. 미안.
0: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에 같이 하자.
2: 안 돼! 누가 먼저 보물을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너 혼자라도 다녀와. 자, 여기 보물지도.
0: 하지만
2: 빨리 가. 보물 찾으면 알려주고. 미안 팀이. 아, 어느 쪽이지? 아하, 이쪽이군. 보물이 있는 장소는 여기인데 이 동굴 안에 있는 건가? 아, 너무 깜깜한데. 팀이랑 같이 올걸 그랬나?

0: 이게 무슨 보물지도야?
1: 보디.
0: 어? 티미?
1: 나 보물을 찾았어.
0: 뭐? 어? 보물이 보였는데? 보여줘.
1: 좋아. 짜잔.
0: 엄청 큰 사과네.
1: 보물 지도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큰 사과가 달린 나무가 있지 뭐야.
0: 정말 멋진 보물이네. 좋겠다, 티미.

0: 사과는 코디 거야. 자, 받아. 원래 보물 지도의 주인은 코디잖아.
1: 어? 티니, 난 받을 수 없어. 보물을 혼자 갖고 싶어서 티니에게 가짜 보물 지도를 주고 나 혼자 보물을 찾으러 갔었어.
0: 뭐? 내 건 가짜 지도였다고?
1: 응.
0: 그럼 이 사과는 내가 우연히 찾은 거고?
1: 맞아.
0: 코디는 보물을 찾았어?
1: 찾긴 했는데 보물이 아니라 잡동사니 뿐이었어.
0: 그럼 이 사과는 코디랑 나누지 않을래?
1: 어? 응.
0: 코디랑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야.
1: 와, 티미!
0: 어쨌든 보물을 찾은 건 코디 덕분이니까.
1: 고마워!
0: 그럼 사과 파이 만들러 가야겠다. 코디, 파이 만드는 거 도와줄래?
1: 물론이지.
0: 큐리.
2: 어?
0: 무슨 일 있어?
2: 어?
0: 보물 지도를 잃어버렸다고?
1: 어? 보물 지도? 잠깐만! 혹시 이 지도야? 그럼 그 잡동사니들이 큐리의 보물이었어? 어떻게 그게 보물이야? 무슨 보물이 그러냐고!
3: 안녕 얘들아.
4: 어디 가는 거야?
0: 큐리가 무지개 끝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대서.
5: 우리가 같이 가보는 중이야.
4: 우와, 무지개 끝? 그게 어딘데?
6: 모르지. 일단 가보는 거야.
3: 그러고 보니 무지개 끝엔 보물이 있다고 하던데.
4: 보물이?
3: 위험한 쪽으론 가지 말고.
4: 무지개 보물 내가 꼭 찾을 거야.
1: 나도 찾을래.
7: 무지개를 따라서 신나게 가보자.
4: 무지개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고?
6: 어? 저기 좀 봐. 무지개가 언덕 위에 있어.
1: 진짜네. 일단 언덕 위로 가보자.
4: 힘들어. 이제 좀 가까워진 건가?
5: 저기 봐.
6: 어? 뭐야? 무지개가 나무에 걸려 있잖아.
0: 어? 내가 한번 잡아볼게. 얍. 야. 야. 안 잡혀.
6: 아하. 다 같이 올라가 보자.
5: 잠깐만, 무지개가.
4: 뭐?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짜잖아.
1: 어쩌지?
0: 빨리 가보자.
4: 기다려, 무지개야.
6: 나도 같이 가.
4: 무지개가 완전히 사라졌어.
5: 그럼 보물은?
0: 설마 엄마, 아무것도 없는 거야?
4: 보물은 원래 땅속에 숨겨져 있는 거라고. 우리 다 같이 찾아보자.
6: 좋아.
5: 자, 여기.
4: 다 같이 무지개 보물을 찾는 거야. 시작! 아무리 찾아도 보물은 없는 것 같은데.
0: 우와, 찾았다. 우와, 잃어버렸던 목걸이야.
6: 나도 보물 찾았다. 내가 여름에 갖고 놀던 비치발리볼. 여기 내가 그린 그림도 있다고.
4: 위용, 위용. 위용, 위용. 그래, 그건 뭐야? 직접 만든 보물 같은 장난감이라고? 그렇구나.
5: 나도 찾았어. 진짜 아끼던 건데.
1: 어디든 그림 그려, 크레파스. 이것만 있으면 모래사장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4: 멋지다. 나만 보물을 못 찾았네. 돌아가기 전에 찾을 수 있을까?
0: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떨까?
6: 좋아! 공순아!
4: 어? 왜 그래?
6: 우리가 공순이를 위해서 만든 보물이야!
1: 바로바로 무지개 유람!
0: 공순이도 우리에게 정말 보물 같은 친구야.
6: 맞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아데카 솔메이트
7: 출동.
8: 얼굴엔
7: 순한 킬킬.
8: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숙소리 가자!
9: 뽀로로, 숲을 놀아, 우리들 만의 비장소.
7: 승입니다!
9: 모두가 친구 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소 놀이터.
8: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5: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가.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지내는 게 어때? 정말 멋있는데? 어디 서커스장에서 어떻게 생활했나 볼까? 어린애처럼 정말 그런 거야?

아마 길을 잃었나 봐.

다시는 길 잃으면 안 돼? 에휴, 서커스 기술 아깝네. 대신하는 게 어때?

이거 참 예쁘지 않아? 아, 뽀송뽀송하고 귀여운 것. 오! 뭘 만들고 있었던 거야? 아, 오랜만에 요리 솜씨 좀 펼쳐볼까? 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알려줄까?

가서 물어봐야겠다. 엄마, 누가 이걸 숲에 놓고 갔나 봐. 이것도 음악을 들을 줄 아나 본데?

여기 앉아서 잘 품어줘야 해.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 걱정 마.

재밌어. 이거라도 보는 게 어때?

0: 곰이 아빠가 될 수 있어?
1: 응.
0: 이제부터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라가는 거야.
2: 응.
0: 아니, 이 친구는 그런 거 안 먹어.
2: 응.
0: 아니, 이 친구는 그런 거 싫어해.

감사합니다.

언젠가

내 나비 못 봤어? 그러니까 나보고 당근을 지켜달라고? 싫어! 난 나비 잡는 게 더 좋은걸? 우와! 나한테 이모자 선물하는 거야? 당근

생각했어? 어서 손들어!

어디? 도망치려고 했는데 내 손은 절대 못 빠져나가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0: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 카드 엑소 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전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4: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5: 내일 또 놀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덕분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진지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11: 이 팀으로 변신.
10: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큰 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 블록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0: DB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어!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1: 11팀으로 변신!
0: 11의 성공입니다!
1: 예헤이!
0: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오! 11 로켓이 나와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2: 10팀으로 변신? 안돼!
0: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2: 5팀으로 변신!
3: 아!
2: 5팀으로 변신!
0: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인정했습니다.
1: 럭키, 럭키, 럭키!
0: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1: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0: 와우, 아쉬워하는군요.
4: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5: 9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빠른 쫓아갑니다.
6: 4팀으로 변신!
1: 2팀으로 변신!
0: 24는 아직 끝이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밤새워서도 할 수 있지. 난 최고야.
2: 그거야.
1: 이 팀으로 변신.
0: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2: 11팀으로 변신.
1: 만세.
2: 6팀으로 변신! 6팀으로 변신! 만세!
1: 2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1: 2팀으로!
0: 3팀으로!
1: 2팀으로!
0: 3팀으로!
1: 2팀으로!
0: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7: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1: 쉬쉬?
0: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15입니다.
7: 아하! 변신해라!
2: 팀으로 하이파이브!
0: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0: post!
1: The post has arrived!
0: Terrific! At last, my bus pass!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an use my bus pass. 2, 2, 2. Where are we going?
1: Oh!
2: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3: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2: 아니면 혹시
4: 음악가 팀이 있나요?
5: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6: 우후!
2: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오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7: 하이파이브!
8: 옆으로, 위로, 밑으로.
2: 너희도 할 수 있어, 2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9: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2: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9: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기엔 너무 긴데?
2: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9: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2: 웁스!
9: 또 뭐였지?
2: 맞다!
5: 말하지 마!
10: 13이 두 개.
3: 난 마음에 들었어. 이것 내 의자거든.
2: 12개와
3: 32개가
9: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11: 저기 21? 거기 있어?
9: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11: 잠깐만, 이게 뭐야?
2: 난 15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9: 오!
2: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 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12: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2: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저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5: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11: 21!
9: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2: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해.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요원 13.
11: 웁스, 난 괜찮아.
2: 우리 13요원은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잘 찾아내.
13: 이렇게도 가능하지?
14: 이것도 좋지만, 잠깐만.
2: 문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13이라고. 13요원은 분리된다는 거야.
9: 알겠어. 데리고 다닐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13을 말이야. 하나의 숫자 13이 아닌 하! 숫자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13팀. 왜냐하면 나는
11: 13이 두 개

0: body. Do something. Eep. Eep.
1: E-P.
0: I like peas.
2: A. Please help us.
3: Hooray!
0: Kraken landing. Thanks for saving us, Ape. Still wondering what's up there?
4: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상.
6: 어, 해보고.
5: 주유소 4구매세. 한 명이 달리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식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4: 솔.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각형 소풍이 제일이지.
10: 이봐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11: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12: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21.
13: 거기서 보자 3.
14: 와우. 클럽이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13: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응?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14: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11: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시구.
14: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13: 가서 살펴보자. 정사각형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11: 오,

0: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1: 난 두 클럽 다 가입됐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케이크야.
0: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2: 그건 못할 것 같은데.
0: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2: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3: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2: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4: 그거 마음에 든다.
2: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3: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2: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5: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3: 오, 고마워, 29.
5: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6: 만세! 오!
5: 계단 클럽
6: 만세!
5: 11 축구 클럽
7: 예!
8: 멋져.
5: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9: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5: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와우.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10: 오우. 13이 돌. 옵스.
5: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예!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3: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Silence.
1: Sam, 일찍 왔네. 근데 들어가면 안 돼.
2: 왜? 선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1: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2: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1: 잘 됐네. 이따가 보자.
2: 오, 읍새. 내 사망경을 깜빡했네. 삼 안경.
3: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2: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삼 두 개는?
1: 6. 고마워, 6. 일찍 왔네.
4: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했지.
1: 슈슈,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2: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들키기 전에 나가자. 여기잖아. 빨리 숨어. 오. 삼이 새기면 바로
5: 구.
4: 안녕 구.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5: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4: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2: 들킬 뻔했잖아. 들키기 전에 가자. 진짜 구잖아. 숨어. 삼이 내게면
4: 12.
5: 재미있네. 삼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4: 여긴 너랑 나뿐인걸?
5: 잘 됐네. 삼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6: 너 이리 와.
2: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 삼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삼이 다섯 개면 바로
1: 15.
2: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3이 다섯 개면 바로
1: 15. 넌 15가 될 수 없어.
2: 우리가
1: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쉿쉿.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2: 3이 여섯 개면
6: 18이지.
1: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0이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7: 알겠어?
6: 아주 잘 알겠습니다.
1: 18?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6: 아닌데.
2: 3이 일곱 개면 21.
8: 나였어. 그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1: 내가 늦은 건 아니지?
2: 3이 하나 더 있으면?
9: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3. 맞추자. 3 안 왔지?
4: 나야 3이 9개. 그러니까 27이지.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2: 나 여기.
10: 3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1: 이런. 3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
2: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1: 물론이지. 네가 3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3클럽에 있는 모두가
11: 3으로 만들 숫자.
10: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11: 서프라이즈! 3이 10개?

0: different sound.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이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6: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타요의 새 친구.
12: 화창한 오후, 운행을 마친 타요와 가미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1: 우리 운행도 일찍 끝났는데 놀이터에서 가서 놀까?
13: 그래, 좋아.
11: 왜 이러지?
13: 아유, 출발 안 해?
11: 몸이 안 움직여.
13: 다요, 연기가 나고 있어.
12: 정비소로 옮겨진 타요는 하나의 정비를 받았어요.
11: 큰 문제예요?
14: 아, 이게 문제였구나. 걱정 마. 작은 부품 하나만 갈아 끼우면 돼.
11: 정말요? 다행이다.
14: 부품을 가져올게.
11: 네.
15: 타요, 어쩌지?
11: 네?
15: 부품이 떨어져서 며칠간은 수리할 수 없겠는걸?
11: 네? 그럼 운행은요?
14: 운행은 로기한테 부탁해볼게. 당분간은 불편하더라도 정비소에서 쉬도록 해.
11: 네.
15: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심심해.

0: 안녕. 어? 난 타요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너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나도 노래 좋아하는데. 넌 이름이 뭐야? 아, 짹짹하고 우는 걸 보니 짹짹이구나.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1: 며칠 후 부품이 도착하자 하나는 타요를 수리해 주었어요.
0: 고마워요, 하나 누나. 이제 운행 나가도 되죠?
2: 그래도 당분간 조심해서 운행하도록 해.
0: 네, 걱정 마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2: 다녀와.
0: 우와, 오랜만에 이렇게 달리니 정말 좋다. 룰루루, 룰루루. 어? 짹짹이네. 나 따라온 거야?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어서 타세요.
3: 뭐야?
0: 짹짹아, 왜 그래? 하지 마.
4: 저리 가.
0: 그만하라니까.
4: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는 다른 버스를 탈게.
0: 잠시만요. 왜 그러는 거야?
1: 차고지로 돌아온 타요는 하나에게 운행 중에 있던 일을 설명했어요.
2: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0: 네. 승객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2: 왜 그랬을까? 저게 뭐지?
0: 조심하세요. 공격할지도 몰라요.
2: 걱정 마. 이건 새둥지잖아.
0: 알았어.
2: 타요, 지붕에 짹짹이의 둥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0: 둥지요?
2: 아무래도 새 박사님을 불러야겠어.
5: 아니, 이 새는 알까지?
6: 저 새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멸종위기의 새야.
0: 네?
6: 기특하게도 알을 세 개나 낳았지 뭐니.
2: 알이요?
6: 네, 여기서 저 새를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0: 이제 어서 둥지를 내려주세요.
6: 아이, 그건 안 돼. 저 새는 아주 예민해서 알이 부화할 때까진 둥지를 옮기면 안 된단다.
0: 네? 그럼 운행은 어떻게 해요?
6: 운행은 당연히 안 되지. 꼼짝 말고 차고지에만 있어야 해.
0: 네?
6: 저 새의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어. 알을 잘 지켜줄 수 있지.
0: 알겠어요. 간지러워. 씻지 못해서 그런 건가?
7: 타요!
0: 어? 얘들아! 왜?
8: 하루 만에 더 지저분해졌네?
9: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0: 뭐? 네 차고보다 깨끗하거든.
9: 뭐? 내 차고가 어때서?
8: 모기 그만해.
9: 치, 그럼 우린 운행 나간다.
8: 다녀올게.
0: 다녀와. 짹짹이 너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짹짹이 너 정말.
10: 차고지에만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
0: 괜찮아, 어쩔 수 없지.
11: 아니, 아니, 얼른 나가자. 지금 나가면 제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10: 알았어. 타요, 나 이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0: 어디 가는데?
10: 어디 가냐면
11: 남산의 퍼레이드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0: 그 퍼레이드?
10: 그게 다현은 새 둥지 때문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서 비너 씨랑 가기로 했거든. 미안해. 다음에 또 퍼레이드를 하면 그땐 꼭 같이 가자. 알았지?
0: 그래.
11: 이따가 저녁에 봐.
0: 나도 퍼레이드 보고 싶은데. 이게 다 짹짹이 너 때문이야. 아기 새들이 빨리 태어나서 어서 가버렸으면 좋겠어. 꼬마 버스 타요.
1: 타요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짹짹이가 가버린 것 같아 걱정이 됐어요.

나도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어? 뭐야? 넌 누구야?

0: 돼서 정말 다행이야. 저기, 아까는 미안했어. 너무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말한 거야. 앞으로는 나도 아기 새들이 태어날 때까지 잘 지켜줄게. 어? 다영.
1: 무슨 일이에요?
0: 둥지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힘들지? 내가 둥지를 피해서 잘 씻겨줄게.
2: 우와! 고마워요, 하나 누나!
0: 어?
2: 너도 씻는다고?
0: 간다!
2: 다영아!
0: 객제가 좋아? 자, 어? 자,
2: 우와, 우정이다!
3: 그 후로 잭잭이와 타요의 우정은 깊어져 갔어요.
0: 성공, 성공.

0: 아직 새벽이야, 찍찍아. 더 자자. 잠 좀 자자니까. 어? 이 소리는. 우와, 드디어 태어났구나. 너무 귀엽다, 찍찍아. 찍찍아?
1: 어디 갔지?
0: 어? 어디 갔었어?
1: 어? 이게 뭐야? 나한테 주는 거야?
0: 찍찍아, 고마워. 아기새들이 무사히 태어나서 정말 기뻐.
2: 날이 밝자 아기새의 부화 소식을 들은 새 박사님이 차고지를 찾아왔어요.
3: 우와! 아기새들이 정말 건강하네.
0: 우와!
4: 새소리도 어쩜 저렇게 예쁠까?
0: 그렇지. 아기새 합창단을 만들어도 되겠어.
3: 다요, 어? 정말 수고했어.
0: 뭐야, 이제 둥지도 옮길 수 있겠는걸. 그렇죠, 박사님?
3: 그럼요.
0: 어, 네? 둥지를 옮긴다고요?
3: 어, 아기새들이 자라려면 환경이 좋은 숲으로 가야 한단다.
0: 그냥 제가 여기서 키우면 안 돼요?
5: 다요, 찍찍이 가족이 행복하려면 여기보단 숲이 좋을 거야.
0: 제가 잘 돌볼 수 있는데. 그럼 영영 못 보는 거예요?
3: 남산에 새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뒀어.
5: 그래, 언제든 가서 볼 수 있을 거야.
0: 알겠어요.
3: 자자자.
0: 찍찍아, 꼭 다시 만나자. 알았지? 잘 가. 건강해야 해. 안녕.
2: 얼마 후 타요와 친구들은 찍찍이 가족을 만나러 남산으로 왔어요.
6: 안녕 얘들아.
0: 찍찍이는 어디 있어요?
6: 녀석도 급하기는. 어? 어? 저기 오네.
0: 찍찍아.
6: 어.
0: 지낸 거야? 아기새들도 많이 자랐네.
7: 다요가 온 거에 새들도 아나 봐.
8: 응. 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네?
7: 와.
8: 이게 뭐야? 똥아니야? 이거 없어.
2: 찍찍이와 아기새들이 지낼 새집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다요, 자주 보러 와줘요.
0: 킨더의 농장 체험.
2: 화창한 아침, 킨더가 유치원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1: 친구들은 언제 나오지?
0: 어? 어?
1: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네.
9: 응, 오늘 농장 체험을 할

0: 거거든. 우리가 직접 채소를 키울 거래. 어서 타. 내가 금방 데려다 줄게.
1: 와! 자, 조심조심.
0: 그럼 출발합니다.
2: 응? 킨더는 친구들을 태우고 시골 농장에 도착했어요.
0: 다 왔어.
3: 천천히 내려오렴. 이곳이 우리가 채소를 키울 농장이에요.
0: 우와! 멋지다!
4: 와, 정말!
5: 얘들아! 안녕!
6: 안녕하세요!
5: 다들 농장에 온 걸 환영해.
0: 아저씨, 이건 무슨 채소예요?
4: 이건요?
5: 그건 너희들이 직접 알아내 보렴.
6: 네!
5: 정성껏 키워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채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다들 잘할 수 있지?
6: 네!
0: 재밌겠는데?
2: 둘씩 짝을 지은 아이들이 농부의 설명을 듣고 있어요.
5: 얘들아, 채소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
0: 밥이요! 엄마가 밥을 잘 먹어 쑥쑥 큰댔어요.
5: 채소는 밥 대신 햇빛과 물 그리고 비료를 먹고 자란단다.
6: 그렇구나.
5: 이제 밭에 물과 비료를 줘볼까?
6: 네!
4: 여기도 뿌려줘.
0: 알았어.
4: 세탁들아, 목마르지?
0: 많이 먹고 빨리 자라야 해.
4: 오?
0: 킨더, 이거 봐.
7: 우와, 이거 봐, 벌레다.
0: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2: 농장 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킨더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어요.
4: 얘들아,
0: 어?
4: 우리 밭에선 무슨 열매가 열릴까?
0: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열렸으면 좋겠어.
4: 나는 커다란 수박.
0: 우리 밭엔 맛있는 초콜릿이 열렸으면 좋겠어.
4: 뭐야, 말도 안 돼.
8: 비가 오잖아.
0: 채소들이 비를 먹고 아프면 어떡하지?
8: 맞아, 감기 걸릴지도 몰라.
0: 걱정 마. 비를 맞으면 채소들이 더 잘 자랄 거야.
9: 정말?
0: 그럼. 농부 아저씨가 채소는 물을 먹으면 더 잘 자란다고 하셨잖아.
8: 아, 그랬었지.
4: 비가 많이 와서 채소들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
6: 아!
2: 며칠 뒤 킨더와 친구들은 농장에 다시 찾아왔어요.
0: 어? 저것 좀 봐.
6: 우와! 신기하다.
3: 채소가 그새 많이 자랐구나.
0: 우리 채소도 많이 자랐겠지?
4: 응, 어서 가보자.
0: 우리 채소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4: 그러게, 우리 채소가 제일 크다.
8: 우리 것도 많이 자랐어.
0: 우리만 이게 뭐야.
4: 물도 듬뿍 주고 비료도 많이 줬는데.
0: 얘들아, 이것 좀 봐.
8: 열심히 하면 우리 밭에도 꽃이 필 거야.
4: 맞아.
2: 그날 이후 아이들은 채소를 더욱 열심히 돌보았어요.
4: 어? 우와! 우리 밭에 열매가 열렸어.
3: 정말이구나.
0: 우와, 신기하다.
8: 선생님, 여기도 보세요.
3: 그래.
0: 여기 열매가 없네.
8: 바퀴도 제일 작고 열매도 없대요.
0: 두고 봐. 우리 밭에 제일 커다란 열매가 열릴 테니까 물을 더 듬뿍 줘야겠어. 킨더! 어서 비켜! 햇빛을 가리고 있잖아!
4: 햇빛을 잘 받아야 열매가 열린다고!
0: 이야.
9: 어? 물이 왜 안 나오지? 어?
8: 킨도!
4: 어?
10: 호스를 밟으면 어떡해?
8: 아까부터 우리를 계속 방해하잖아!
9: 미안해. 어떡해.
2: 킨더는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으로 돌아왔어요.
9: 도착했습니다.
3: 천천히 내려요.
10: 야호!
4: 도착했다.
10: 예!
11: 얘들아!
10: 엄마!
3: 그럼 다들 내일 만나요.
6: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4: 아빠, 밭에 드디어 열매가 열렸어요.
8: 우리 만나봐요.
0: 열매가 엄청 커요.
12: 둘이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9: 우리 밭에만 열매가 안 열렸어요. 다른 친구들 밭은 다 열렸는데.
2: 너무 속상해하지 마. 곧 둘이 밭에도 열매가 열릴 거야.
9: 네.
2: 자, 가자.
9: 둘이야.
0: 나 때문에 둘이가 많이 속상하겠다.
9: 그래!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줘야겠어!
2: 그날 이후 킨더는 매일 친구들 밭을 찾아가 정성껏 채소를 돌봤어요.
8: 킨더! 어?
9: 얘들아, 안녕!
0: 우리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래?
9: 응. 미안, 난 할 일이 있어서.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안녕!
8: 안녕!
2: 며칠 뒤 킨더는 다시 농장을 찾아왔어요.
9: 그동안 열심히 돌봤으니까 열매가 열렸겠지?
8: 아직도 열매가 없잖아.
9: 나 때문에 밭이 엉망이 돼버렸어. 밭을 보면 다들 속상해할 텐데.
10: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8: 킨더 이 말썽꾸러기.
9: 안 돼. 내일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해야겠어.
2: 다음날 킨더가 친구들을 태우고 시골 농장으로 가고 있어요.
9: 어떻게 얘기하지?
3: 오늘은 농장에 가서 그동안 키운 열매를 딸 거예요.
4: 우와, 신난다.
0: 어서 가서 열매를 따고 싶어요.
8: 맞아요.
10: 둘이야, 우리 밭에도 열매가 열렸겠지?
8: 당연하지. 커다란 열매가 정주랑 열렸을 거야.
9: 어떡해. 엉망이 된 밭을 보면 많이 속상해할 텐데. 도착했습니다.
3: 모두 조심조심 내리세요.
4: 어서 가자요.
8: 우리도 가보자.
4: 그래.
9: 저기 얘들아.
4: 응?
8: 무슨 일이야, 킨더?
9: 그게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8: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0: 우리 밭이 엉망이 됐잖아.
9: 사실 그동안 내가 너희 밭을 돌봤는데 실수로 밭을 망가뜨리고 말았어. 정말 미안해.
10: 얘들아, 저것 좀 봐.
8: 어? 저게 뭐지?
10: 이건 감자잖아.
8: 열매가 땅속에서 자라고 있어서 몰랐던 거였어.
9: 정말 다행이다.
5: 모두 열매는 다 땄니?
6: 네.
0: 저희 채소는 길쭉한 가지예요.
13: 저희는 빨갛고 예쁜 토마토를 땄어요.
6: 저희는요
8: 커다란 감자를 이렇게나 많이 캤어요.
5: 우와, 모두들 정말 잘 키웠는데.

0: 네, 꼬마 농부라고 불러야겠는걸?
1: 킹도!
2: 어?
1: 우리 밭을 잘 가꿔줘서 정말 고마워.
2: 네 덕분에 감자를 잘 키울 수 있었어.
1: 뭘,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3: 와, 얘들아.
1: 우리 감자를 잘 키워줬던 것처럼 이 화분도 잘 돌봐줘.
3: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4: 으아! 벌레잖아!
1: 화분 가져가야지, 킹도!
5: 시골을 살 농장 체험은 킹도와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 하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속한.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유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갱,
9: 주물엔
10: 덤덤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신랄하게 보는 거야.
1: 어.
0: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1: 가!
2: 가!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나 갈래. 나.
2: 짜자령도 나. 유후.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달콤한 맛.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리 여행 가자.
6: 갑니다.
5: 그럼 여기 출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친구들은 깜깜한 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둡다, 무섭다. 딩동쌤도 그랬는데 이제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딩동댕 쇼! 오늘의 초대 손님!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1: 어머 세상에, 어퍼, 네가 여기 왜 와?
2: 왜 오긴, 나 별이야. 스타, 슈퍼스타. 내가 주인공이지.
1: 아이고, 무슨 소리야. 밤하늘에 가장 크게 떠있는 게 누군데? 바로 나, 달림 아니겠어? 낮에는 행님, 밤에는 달림. 그것도 몰라. 어디서 껴들어?
2: 나에 대한

노래도 있거든. 친구들! 친구들은 무슨 노래인지 알죠? 예! 맞아요, 맞아. 바로 그 노래. 우리 다 같이 불러요. 음악 큐!

0: 알겠지? 날 얼마나 좋아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겠냐고.
1: 하! 차! 내 노래도 있거든. 내 노래를 친구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부탁해요, 황 단장님.

0: 아름다워요.
1: 역시 정말 환하고 반짝반짝하고 달린 별님 모두 밤하늘의 주인공답네요.
2: 네? 아 참 제가 주인공이라니까요.
0: 아니죠 그럼이죠. 제가 주인공이죠.
1: 잠깐 진정해요.
0: 아유, 정말 내가 이 말까지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별 중에 나처럼 커다란 별이 있어? 없지?
2: 달은 딱 한 개밖에 없으면서 우리 별들은 엄청 많거든. 셀 수도 없거든.
0: 말 잘했어. 나 그렇게 딱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 거라도. 어, 저기 봐. 저기 저 사람 좀 봐.
3: 드디어 도착.
4: 누구세요?
5: 내 이름은 닐 암스트롱. 인류 역사상 달에 도착한 최초의 우주 비행사. 아, 이곳에 오기까지 모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지구에서 봤을 땐 달이 매끈해 보였는데 이곳에 와보니 생각보다 울퉁불퉁하군요. 이 발걸음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0: 봤지? 사람들이 달을 얼마나 좋아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그 멍지를 슝 하고 날아오냐고.
1: 어, 그러게. 진짜 어려운 건데.
0: 그죠. 근데 별에 갔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2: 꼭 찾아가야지만 좋아하는 거니. 우린 멀리서도 척 보면 아는 사이라고. 저기 저 친구들 좀 봐.
6: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1: 어? 길을 잃은 것 같은데.
6: 어쩌지? 우린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지도도 없는데 어떡해.
7: 걱정 마섬. 하늘의 별을 잘 보면 돼.
6: 응? 별? 별을 보면 북쪽이 어딘지 알 수 있어?
7: 응! 저기 작은 곰자리 끝에 가장 반짝이는 저 별은 북극성인데 늘 그 자리에 있거든. 저쪽이 북쪽이야.
6: 신기해. 별님 고마워요.
7: 자, 가자고.
6: 영차!
7: 영차!
6: 영차!
2: 살펴가세요. 아, 나 없으면 사람들 어쩌려나.
1: 별님, 사람들한테 방향도 알려주고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
0: 참나, 도움이요? 진짜 도움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날 진짜 친구처럼 생각하지. 그래서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아직도 그 목소리가 떠올라.
8: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어쩌면 좋아?
1: 어? 저분은?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
8: 적들이 쳐들어와 전쟁이 나버렸어. 불쌍한 백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뿐. 한산선 발 밝은 밤 성벽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근심 걱정하는 터. 저 하늘의 달도 내 이 무거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참 고맙소.
0: 장군님.
1: 정말 감동적이에요.
2: 잠깐. 사람들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별들 전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시도 짓는 거지.
6: 네,
9: 제가 별에 대한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별 헤는 밤.

0: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1: 별 하나의 뼈다귀.
2: 뼈다귀? 여기 있어.
1: 어, 정말 고맙습니다. 와우! 와! 이럴 수가. 내가 별한테 소원을 빌다니. 아우,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2: 거봐, 별이 최고지.
1: 아니야, 내가 최고야. 별이 최고라고.
3: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별도 달도 정말 소중한 존재들인데 이 둘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4: 저기 조금만 오른쪽으로 좀 비켜주시겠어요?
3: 이쪽으로?
4: 아, 예, 됐어요, 됐어.
3: 근데 누구 거기서 뭐 하세요?
4: 아, 그림을 좀 그리려고요.
3: 아, 지금 방송 중인데.
5: 어,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4: 아, 아유, 그런가요? 아유, 미안합니다. 밤하늘의 주인공이 왔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1: 네? 어머, 세상에, 제 팬이신가 봐요. 팬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죠. 자, 이리로 오세요.
2: 아, 이리 오세요.
4: 아유, 감사합니다.
2: 아, 조용히. 아, 내 팬이시죠.
1: 내 팬이시죠.
2: 아니야, 아니야.
4: 둘 다 가볼까?
2: 아, 조용히. 아, 참.
1: 자, 이리로.
4: 아, 역시 여기서 보니 훨씬 더 잘 보이는군요.
3: 어, 그림을 그리신다니. 그럼 화가신가요?
4: 아이고,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화가 빈센트 반 고흐랍니다.
3: 아.
4: 자, 어디 보자. 이쪽에 노란색을.
1: 노란색이라면 저 달 그리는 거 맞죠?
4: 그럼요, 그럼요. 전 좋은 풍경을 보면 꼭 그림을 그려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요.
1: 그럼 아주 크고 멋지게 그려주세요.
2: 저, 달만 그리지 말고 저요, 저. 별 먼저 그려주세요. 반짝반짝 예쁘게요.
1: 아이고야, 나 갔잖아. 안 보이잖아.
2: 에이, 나도 안 보이잖아.
4: 괜찮아요, 괜찮아요. 달과 별이라면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어요.
1: 네? 정말요? 어떻게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어요?
4: 매일 밤 하도 많이 봐서 달님 별님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아, 여기도 있고요.

0: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아, 좀 떨리는데요. 부디 좋아해 주시길 바라며. 자, 하나, 둘, 셋! 오!
1: 정말 멋져요! 어, 여기 하얀색, 노란색 물감들은 막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좀 맞죠? 달?
2: 저거 다 별이죠. 우와, 별이 빛나는 밤이네요.
0: 별이 빛나고 또 달도 빛나고 모두 캄캄한 하늘에서 씩씩하게 빛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얻었답니다. 저도 어두운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하지만 달과 별을 보면 힘이 났어요. 포기하지 말고 씩씩하게 계속 그리자! 이렇게요.

0: 맞아. 내가 혼자 있었으면 좀 심심했을 것 같아.
1: 우리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더 보기 좋긴 하네.
0: 그러게.
2: 어? 아침이 오려나 봐.
0: 어? 저기 별림아, 우리 밤에 다시 보자.
1: 그래, 달림아.
0: 친구들도 안녕.
3: 그럼 우리도 안녕.

0: 나비?
1: 좋아.
0: 하늘, 하리가
2: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3: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로 약속.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 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몰래 몰래 숨을래.
0: 자, 우리 다 같이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 그,

0: 그게냐?
1: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2: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1: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3: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0: 좋다냐? 신난다냐?
3: 좋아요. 이번에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2: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4: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4: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보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오늘의 주제는 솔방울. 두 번째 이야기. 우뚝 서 있는 소나무 가지마다 매달려 있던 수많은 솔방울. 우리는 보았다. 맑은 날씨에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저절로 열리던 솔방울의 모습을. 그것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솔방울의 본능이었다. 알고 보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생존의 법칙.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후손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본능은 작은 솔방울에도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다시 궁금해진다. 솔방울이 씨앗을 보호하는 방법. 저절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 말고 다른 비밀은 없는 걸까?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아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이 무늬 마치 곤충의 등 무늬와도 비슷하다. 다시 보니 이 무늬가 반복되고 있다. 마치 일정한 규칙이 있어 보인다. 솔방울 무늬가 빽빽한 아랫면을 관찰해보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는 선들. 소용돌이 치는 나선 모양이다. 선의 개수는 총 13개. 그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도 선이 그려질까? 그려진다.

모두 8개가 그려졌다. 잠깐 뾰족뾰족한 어린 솔방울은 파인애플과도 비슷하다. 크기는 솔방울보다 훨씬 크지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 무늬. 솔방울에서도 본 것 같은 익숙한 모습이다. 이 파인애플 아랫면에도 솔방울처럼 선을 그려볼까?

그려진 선의 개수는 솔방울에서처럼 13개다. 반대 방향으로 그려보면 총 8개. 파인애플과 솔방울의 아랫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 나선의 개수는 각각 8개, 13개. 나선의 수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토끼를 관찰하던 피보나치. 그는 토끼 한 쌍이 계속 번식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한 쌍의 토끼가 자라 새끼를 낳고 그 토끼들이 자라 또 새끼를 낳으면 매달 토끼는 몇 쌍씩 태어나게 될까? 이 숫자들 사이의 법칙은 무엇일까? 각각의 숫자는 앞에 두 수의 합과 같았다. 이 수들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부르게 된 것. 파인애플과 솔방울의 아랫면에서 발견한 8과 13 두 개의 숫자도 피보나치 수의 하나였다. 피보나치 수가 발견되는 자연물은 또 있다. 해바라기 씨의 배열을 따라 나선을 그려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 나선의 수가 각각 34개, 55개로 피보나치 수를 따른다. 솔방울 비늘이 배열된 나선의 수가 피보나치 수를 따르는 이유는 습도가 올라가 솔방울이 닫혔을 때 비늘끼리 겹치지 않고 가장 빈틈없이 배열되어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고르게 받아 씨앗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크고 작은 솔방울마다 숨겨져 있던 피보나치 수의 비밀. 좁은 공간에 간직한 씨앗을 지키기 위한 솔방울의 지혜였다. 다른 것에서도 피보나치 수가 발견될까? 사과씨가 난 방향을 따라 잘라보면 다섯 조각. 바나나에서도 피보나치 수가 발견된다. 피보나치 수에 따라 3등분 되는 바나나. 길가에 핀 꽃잎을 세어봐도 21개 피보나치 수다. 이 밖에도 피보나치 수는 자연의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각자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오묘한 법칙은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우주의 법칙이 되었다. 만물의 질서가 새겨진 작은 솔방울. 여기 자연에 위대한 과학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유? 우리는 이 우유에 대해 무엇을 어디까지 생각해 봤었던가? 컵에 담긴 우유가 하얗다. 하늘에 피어오른 구름처럼 몽글몽글한 목화솜처럼 우아한 한 마리 백조도 우유처럼 하얗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유는 하얗다. 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과 비교해 보자. 고양이 그림을 물 뒤로 가져가면 보이지만 우유 쪽으로 가져가면 보이지 않는다. 우유는 불투명한 하얀색이다. 거름종이에 걸러보면 우유를 하얗게 만드는 물질이 보일까? 한 방울, 두 방울 우유가 걸러지고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건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염전에서는 강렬한 햇빛으로 물을 증발시켜 바닷물에 녹아있던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우유도 끓여서 증발시켜보면 숨어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우유가 끓기 시작하고 잠시 후 우유에 막이 생겼다. 우유 속에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 침착하게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보자. 끓어올라 막이 생긴 우유에 식초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식초를 넣고 조금 기다려보면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몽글몽글한 순두부찌개를 보는 것 같다. 우유는 분명 액체였는데 이 덩어리들의 정체는 뭘까? 건져서 자세히 보자. 덩어리의 정체는 카제인이라 불리는 우유 속 단백질이었다. 우유 단백질이 식초의 산과 반응해서 이렇게 뭉치는 현상을 보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니. 그렇다면 우유 속에는 단백질만 있는 걸까? 하얀 도화지처럼 쟁반에 담긴 우유에 수성 잉크를 부어보자.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진 것 같다. 여기에 막대를 대어보니

숨어있던 우유가 본색을 드러낸다. 막대를 대는 곳마다 잉크가 움직이고 그 자리에 하얀 우유가 솟아오른다. 우유 위에 그려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사실 이 막대에는 세제가 묻어 있었다. 세제가 닿으면 우유가 서로 당기는 힘이 약해져 색소가 떠 있는 표면이 갈라지는데 이때 드러나는 우유는 흰색인 것을 볼 수 있다. 물에 잘 섞이는 성질의 수성 잉크가 우유와 만났을 때 우유 속의 지방 때문에 섞이지 않고 표면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이든 수조에 빛을 비춰보자. 빛이 물을 통과해 반대편에 닿았지만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이진 않는다. 물에 우유를 조금 넣으면 보인다. 빛이 쭉 뻗어나가는 모습. 빛은 앞으로만 직진하여 옆에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우유 속 입자들이 사방으로 빛을 튕겨내면 눈에 보이게 된다. 우유의 하얀색, 그것은 단백질과 지방 입자들이 사방으로 튕겨낸 모든 파장에 빛이 합쳐져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었다.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우유의 하얀색. 우유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았다. 무엇이든 처음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어디에나 있는 과학. 그것이 호기심과 만나는 순간 세상을 바꾸는 물결이 된다.

잠깐 우유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콜라에 우유를 넣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간이 지나자 콜라가 점점 투명해졌다. 어떤 성분 때문에 콜라가 투명해진 걸까?

우유를 넣은 콜라가 투명해지는 이유. 정답은 콜라의 탄산 때문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누구야, 누구? 누가 날 부른 거야? 어머, 너야?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뻑, 뻑뻑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1: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피.

그럼 모두 안녕!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덕분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장난감 나라가 언제 생겼냐고요?
6: 네.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모른대요. 킁킁 시장님은 아세요?
5: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 나라는 인간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 왔지요.
6: 아주 먼 옛날이요?
5: 네, 그렇습니다. 하루는 깜짝 상자 선생님을 알고 있나요?
6: 아, 네, 알아요.
7: 더 큰 깜짝으로 더 큰 웃음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안녕.
6: 이렇게 생기신 분 말이죠.
5: 오, 잘 알고 있군요. 장난감 나라 역사책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깜짝 상자 선생님께서 눈 한번 깜짝하시자 장난감 나라가 가방에서 뿅 하고 튀어나왔도당. 눈을 두 번 깜짝하시자 시계탑의 바늘이 움직였도당. 눈을 세 번 깜짝하시자 장난감들이 움직이고 웃으며 말을 하더라.
6: 장난감 나라가 멈췄어.
8: 그러니까 저 시계탑이 움직이고 나서 우리가 움직였다고?
9: 꼭 거짓말 같다죠.
6: 그치?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웃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겠어?
10: 그렇네.
6: 그치?
1: 얘들아!
6: 안녕!
1: TV에 깜짝 상자 선생님께서 나타나셨어.
10: 오, 정말?
11: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크게 깜짝 놀랄 만한 중대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의도했던 더 큰 깜짝이 아니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 큰 깜짝을 연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던 저는

0: 장난감 나라의 비밀에 관해 적혀있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 장난감 나라의 비밀?
2: 아씨, 조용 조용.
0: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딩동시 시계탑의 바늘이 12시를 가리키고 하늘에 뜬 달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말하지도 웃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될지니.
1: 뭐?
0: 여러분, 근데 바로 그날이 오늘이란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3: 오늘이 장난감이 멈추는 날이라고? 그럼 나도?
0: 장난감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4: 끈끈 시장님, 정말 친구들이 모두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깜짝 거짓말이죠, 그쵸?
5: 저 광장의 시계탑은 우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멈추는 건 당연하겠지요.
6: 멈추는 거 싫어요.
5: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닐 겁니다. 깜짝 상자 선생님이 발견하셨다는 그 책은 저도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페이지엔 희망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6: 진짜? 그게 뭔가요?
5: 하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들 중에 장난감 나라를 구할 용사가 있으니 그 위대한 용사는 마법의 힘으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리라.
2: 아, 위대한 용사?
7: 그 용사가
8: 누구다죠?
9: 우주로 아니야? 우주는 영웅이잖아. 우리들 대장이기도 하고.
2: 그렇지만 마법의 힘이라니. 아니, 난 마법 따윈 모른다. 이 정의의 힘이라면 모를까.
3: 혹시 킁킁 시장님이 위대한 용사 아닐까요? 제 마법 태엽도 만들어주셨잖아요.
2: 맞아.
5: 하지만 전 이즈라의 마법 태엽을 만들 때 제가 가진 마법력을 다 써버렸습니다.
3: 그럼 어서 이즈라의 태엽을 떼어버리세요.
5: 잠시만요.
3: 이 딩동시의 마법의 힘을 가진 건 킁킁 시장님과 저뿐. 위대한 용사는 우리 둘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5: 하지만 이즈라의 태엽을 떼면 다시 예전처럼 커져버릴 텐데요.
3: 저에게 이 작아지는 마법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붙이면 이즈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겁니다.
9: 단추만요? 너 진짜로 착해졌구나.
3: 딱히 착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 아직 하루와 나 사이엔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전에 장난감 나라가 멈춘다는 건 용납 못해.
8: 나랑 너 사이에?
2: 아니, 그게 무슨 소리지?
3: 그건 아직 알 바 아니야. 킁킁 시장님, 서둘러 시작하시죠. 킁킁 시장님의 마법이 실패하면 그 다음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5: 이제 이즈라의 태엽을 떼겠습니다. 준비됐나요?
3: 네, 이제 떼주세요.

0: 잘했어요, 단추가요.
1: 얘들아, 나 이제 퇴역 때도 괜찮은가 봐.
2: 정말 잘됐다.
0: 자, 이제 퇴역 안에 깃든 제 마법의 힘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강성 마법 청! 여러분, 자 이제 시계탑을 광장 중앙으로 옮겨주시겠어요?
3: 네, 그렇습니다.

0: 금컥 시장이 성공할까요?
1: 글쎄다. 뭔지 너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0: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2: 나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다. 5,
3: 4, 3, 2, 1.
2: 멈췄어.
4: 식당 여러분, 깜짝 상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계탑 시계는 12시를 가리키는 순간 멈추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위대한 용사 금금 시장님께서 장난감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 장난감 나라의 시계탑 받으리여 응원하라.
6: 금금
5: 저는 괜찮습니다.
6: 금금 시장님,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7: 한 번만 줘요.
5: 그래요. 장난감 나라의 시계탑 하늘 응원하라. 마법 큰 안타깝게도 제 마법의 힘으로는 시계의 바늘을 움직일 수 없나 봅니다.
6: 저기 하늘에 달이 사라지고 있어요.
5: 예언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하루, 서둘러 댕댕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장난감 나라가 멈추게 되면 이제 곧 댕댕이도 완전히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럼 하루는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6: 네! 하루야, 내가 데려다 줄게. 어서 가자.
7: 싫어. 난 너희들이랑 있을래.
4: 괜찮아. 우리 중에 분명히 위대한 용사가 나타날 거야. 걱정 말고 어서 가.
2: 맞아. 우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댕댕이를 타고 널 데리러 가겠다.
4: 그래.
7: 싫어. 너희들 두고 나 혼자만 갈 순 없어.
8: 에이, 하루. 괜찮아.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어서 가.
9: 노래가 잘 안 되네.
2: 놀아라. 시계약 던져서 어서 다시 움직이지 못할까? 자, 시구 평화 우주 전해.
9: 우주로 하루.
10: 이제 너 혼자만 남았구나.
7: 단추마녀,
10: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었는데.
7: 그게 뭔데?
10: 내가 보라고.
7: 보라? 보라? 단추마녀! 단추마녀!
0: 하류!
7: 뭔지? 너는 괜찮아?
0: 난 장난감이 아니라서 괜찮아. 저 마녀님께서 혹시라도 네가 오면 저기 있는 단추가루를 시계탑에 뿌려버렸어.

0: 마녀님이 자신의 모든 마법의 힘을 여기 다 쏟아부었대.
1: 정말?
0: 어. 이제 멈췄어.
1: 너무 떨려. 이게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0: 아리야, 겁내지 말고 어서 해봐.
1: 누구 가지 마.

0: 쿵쿵쿵.
1: 쿵쿵. 이게 어떻게 된 거죠?
2: 요, 하류가 우리 구했어요.
3: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2: 네 몸에서 하트가 나왔잖아. 다들 저기 지게탑을 보라고.
1: 오호, 저건 바로 사랑의 마법이군요. 응?
4: 사랑의 마법이요?
1: 우리를 사랑하는 하루의 마음이 놀라운 마법의 힘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0: 가만, 하루가 내 마법단 숟가락을 뿌렸나?
1: 그럼 우리를 구해준다는 위대한 용사가 바로 하루였다는 말씀이십니까?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요.
3: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내가 위대한 용사라고?
4: 고마워 하루야. 하루가 만약 댕댕기차를 타고 떠났다면
5: 우리는 영원히 멈춰버렸을 거다냐.
2: 그래.
6: 위대한 용사 이하루 만세!
2: 만세! 만세! 만세!
0: 뭐? 하루가 우리를 구한 위대한 용사라고? 하루 이 녀석, 내 마법단 축하르고 모두를 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본인이 영웅임네 하고 있군. 진동씨를 구한 건 하루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뭐? 하루가 우리 사랑한다고? 하루는 우릴 이용만 하고 버린 골칫덩어리 심술쟁이 욕심쟁이! 악당 중에 악당이라고! 너희들은 몰라도 난 알지. 하룬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술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옥스포드 상.
11: 해보고!
1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

0: 두릉두릉 빵빵 붕붕타 멋있죠?
1: 두릉두릉 빵빵 빵빵
0: 우리 차례차례 타볼까요?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0: 나도 달래요.
1: 그럼 다음번엔 나.
2: 양보왕 도도 멋져요.

0: 이번에는 도도가 타볼까요?
1: 어? 우와! 도도! 가자!
0: 아!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룽룽 자동차가 나가신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I want to order a bowl of bread.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졌어!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우,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Pilot.
1: Pilot.
0: Doctor.
1: Doctor.
0: Mailman.
1: Mailman.
2: Doggy?
3: Doggy, come on in!
2: Oh, doggy!
3: Oh, what's this?
2: Mailman?
3: Huh? Oh. This is for you, Mr. Kidding!
2: The end?
4: Oh.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짠짠짠! 네, 우리 짠 만들어요. 우리 오늘은 옥수수 콩나물 짠! Corn and bean sprout pancake. 네, 우리 Korean pancake 만들어 볼 거예요. 한국 짠 한번 해볼 거예요.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bean sprouts. 콩나물. 영어는 bean sprouts. We have carrot. We have red chili. 아니면 red pepper. 영국 사람도 pepper 불러요. Green chili. 홍고추. 청고추. 좀 매워요. 하지만 안 써도 돼요. We have pancake flour. 우리 부침 가루도 있고. And we have sweet corn. 이거 캔 나오는 옥수수예요. We have salt. 그리고 우리 특별한 간장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soy sauce, 간장.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And we have sesame seeds, 참깨.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요리하고 싶어요. First, we have to wash the bean sprouts, and then we have to cook the bean sprouts for a very short time. 우리 먼저 콩나물 씻어요. 그 다음 데쳐할 거예요. 1분 정도 요리하고, 그 다음 시원하게 만들어요. Let's wash. We put the bean sprouts in here, and we wash. We want to make them nice and clean. 우리 깨끗하게 필요해요. They're ready. Now we put the bean sprouts in the boiling water for 1 minute. 우리 뜨거운 물 1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We put the bean sprouts in. 우리 콩나물 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We wait 1 minute. 1분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리고 콩나물 요리했을 때 뚜껑 놓고 열고 놓고 열고 했을 때 냄새 날 거예요. 우리 뚜껑 오늘은 안 놓을 거예요. And we take the bean sprouts out. 우리 콩나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And now we need to make them cold. 이제 다시 찬물 넣어야 돼요. 네, 찬물 이렇게 넣었을 때 아주 아싹 아싹 전 만들어줄 수 있어요. We're going to cut the chilies. 그리고 우리 씨 뺄 거예요. We're going to take out the seeds. So we cut the chili like this. 여기 잘라요. And we cut the chili like this. 조심해요. And now, 우리 회전 할 거예요. We spin and spin and spin and spin.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씨를 나오는 거예요. 회오리처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씨들이 나오고요. We have the seeds from the red chili and the green chili. Oh, spicy. Oh, 뜹다 뜹다. 이거 알아요? 원래 씨는 제일 매워요. 그래. 그래서 안 맵게 만들고 싶을 때 그 하얀 부분 하고 씨 먹지 마세요. And now let's cut the chilies. 우리 예쁜 동그라미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벌써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었어요. They look good. Let's cut the green chili. 우리 뜨겁게 아니면 얇게 잘라도 돼요. Now, let's cut the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필요해요. Like this. 우리 왜 당근 쓰는 거 알아요? 네, 우리 노란 옥수수하고 빨간 초록고추하고 오렌지 당근 전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보여. 아주 알록달록한 전 만들 수 있어요. What's next? We get to make the pancake. 네, 이제 우리 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세 재료, 아주 중요한 재료 세 개 필요해요. We put in our 부침가루, pancake flour. We put in our water. 우리 물도 들어가고. And our salt, 소금도 들어가요. And now we mix. Start slowly. 믹싱 시작했을 때 살짝살짝 하세요. 왜냐면 너무 파바바바바 하면서 반죽은 탕탕탕탕 다른 데 갈 거예요. 가루 부분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예쁜 반죽은 만들었어요. Next, we need the bean sprouts. 네, 콩나물 넣을 거예요. First, we put the bean sprouts, then the carrot, then the corn, then a little red chili, and some green chili. 우리 청고추도 조금. And now we mix. Mix everything together. 잘 섞어야 돼요. Mix it well. What do you think? I think it's okay. Pancake time! 네, 전 시간입니다. We need medium heat in our pan. 우리 중불 쓸 거예요. And of course, we need some oil. Olive oil. 올리브 기름 쓸 거예요. 전 만들었을 때 기름 필요해요. 조금만 넣었을 때 맛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넣었을 때 더 맛있어요. And let's put in 우리 하나, 둘, 세, 네 개 만들어 볼 거예요. Four pancakes. You have to wait. 왜냐하면 계속 만지고 했을 때 전이 못 생겨. Okay. Shall we turn? Let's turn. 이거 보세요. 살짝 바삭바삭. 그 노릇한 색깔, 그 골든 브라운도 있고. I think these are ready to serve. 이제 우리 접시 위에 놓아야 돼. 그리고 맛있는 간장 만들어야 돼. Three ingredients. 세 재료만 필요해요. We put in the soy sauce, 우리 간장. We put in the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we put in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도 이렇게. And we stir. 아주 간단해. 짠짠짠! 우리 옥수수 콩나물 전, our corn and bean sprout pancakes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이스트 맛보기. 보기 안 할 거예요. 1, 2, 3.

너무 맛있어요. 콩나물 싫어하는 친구들 이거 한번 먹어봤을 때 콩나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Everybody loves pancakes. 우리 모두 전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전은 짱이다. I hope you enjoyed our pancake today. 우리 전 요리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맛있는 한국 음식 아니면 외국 음식 아니면 외계인 음식 아직 잘 몰라요. Come back next time for another recipe. Bye bye.

0: 아이스크림 트럭.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클릭서
5: 클릭서 얼마세가
6: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5: 클릭서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서
7: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가족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전국의 그림쫓기 구조대 여러분, 안녕하쩌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구의 요상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는 기후변화 대책 관담회를 준비했죠. 함께해 주실 멸종 동물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7: 네, 여러분. 지구의 기후변화 어떻게 생각하더라?
8: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엄청 뜨거웠다. 어이, 펴봐라. 엄청 추웠다. 추워라. 엄청 비 많이 내렸다.
11: 아, 이거 비 언제까지 오는 거야?
12: 내일 또 온대.
13: 아, 내일 또 온대.
8: 엄청 비 안 왔다. 이렇게 날씨가 막 오락가락 하는 거, 이거 다 온실가스 때문 아닙니까, 이거? 맞아, 아니에요?
14: 맞습니다!
8: 에이, 참, 이게 성격 알면서, 이거.
15: 지구의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온실가스를 아주 그냥 혼내줘야 합니다.
16: 동의합니다!
7: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온실가스를 불렀습니다. 나와 주시죠.
8: 어? 진짜 왔나? 어? 진짜 왔잖아 이거!
13: 어? 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14: 야, 온실가스! 너 때문에 이 지구가 다 망가지고 있잖아!
13: 침착해, 침착해! 맞아, 너 때문에 동물들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14: 침착해. 아니, 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이게 다 화석 연료 때문이라고요.
16: 화석 연료?
7: 응, 맞습니다.

0: 화석 연료란 석탄과 석유 같은 연료예요. 사람들이 화석 연료를 쓰면 많은 양의 탄소가 발생하면서 온실가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1: 그러고 보니 온실가스보다 화석 연료가 더 문제구만.
2: 그럼 우리가 그 화석 연료를 혼내줍시다. 어때요?
1: 좋습니다.
0: 자. 진정하시고.
3: 진정. 할 말 있지.
0: 제가 화석 연료들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만나서 지구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1: 우와, 역시 도도 회장님 최고.
0: 에너지 영웅의 탄생. 여기가 화석 연료들이 있는 곳인데.
4: 우리 화석 연료를 찾아오셨어.
0: 맞죠. 화석 연료 때문에 온실가스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구가 아파하고 있죠.
4: 그래. 아주 잘 찾아오셨어.
5: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도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0: 저한테요?
4: 우리 화석연료들은 수십억 년 전에 살았던 동물과 식물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아주 옛날 지구에 살던 동물과 식물들이 죽어 땅에 묻히면 오랜 세월 높은 압력과 열 그리고 지형의 변화를 겪으며 연료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연료를 화석 연료라고 해요.
6: 우리들은 화석 연료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영웅.
7: 그래, 화석연료를 이용해 공장도 가동시키고 자동차도 달리게 해야겠어. 우리 함께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거야.
6: 태워보자, 화석연료 세상을 바꿀 에너지 영웅.
5: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 화석연료를 이용해 엄청난 산업 발전을 이루었지. 하지만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탄소 때문에 온실가스 녀석이 그렇게 커지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어.
8: 우리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고 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면목이 없구만.
0: 그래도 화석연료 때문에 산업이 발전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8: 어차피 우린 얼마 안 남았어.
4: 맞아. 사람들이 우리 석탄과 석유를 너무 많이 써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
0: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4: 어떡하긴, 우리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야지.
0: 새로운 에너지원이요?
8: 이것만 기억해. 첫째, 새로운 에너지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어야 한다.
4: 둘째, 에너지로 만들 때 지구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선 안 된다.
0: 네. 두 가지 꼭 기억할게요. 새로운 에너지원을 어떻게 찾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어야 하는데.
9: 그럼 자연에서 찾아봐요. 태양이나 바람은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 곁에 있잖아요.
0: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친구. 넌 이름이 뭐니?
9: 전 스소예요.
0: 고마워, 스소야. 이

0: 에너지로 전환!
1: 나는요, 중요 에너지!
2: 우와, 좋았어! 그럼 이제 됐나?
3: 저 근데 나는 날씨가 흐리면 힘을 못 쓰는데 괜찮겠어?
1: 나는 바람이 안 불면 힘을 쓸 수 없는데 괜찮겠어?
2: 아이 그러네. 그럼 날씨랑 상관없이 항상 쓸 수 있는 에너지원 뭐 없을까?
4: 혹시 저 어때요?
2: 수수?
4: 하하하,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5: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수소는 지구의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후 다시 물로 바꿀 수도 있죠.
4: 한마디로 수소는 우주에 아주 많고요.
6: 새로운 에너지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어야 한다.
4: 수소는 지구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지 않아요.
7: 에너지로 만들 때 지구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서 안 된다.
2: 오, 그래.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에너지원이야. 얘들아, 수소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시켜줄래?
8: 그래. 수소에 전기를 가해.
1: 수소 에너지로
8: 전환.

0: 갑골 에너지 영웅
1: 깨끗한 지구 만들어요
2: 지금 GK
1: 수소 에너지
2: 수소 에너지 앞으로 잘 부탁해
0: 알겠어 열심히 일해볼게 화이팅
2: 화이팅
3: 수소 응. 여기가 수소 에너지 만날 수 있는 곳 맞아?
2: 맞아 봐봐 수소 안전 유지형
3: 우와
2: 여기에서 수소 에너지도 만날 수 있고 또 가스 안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대 그럼 얼른 들어가 볼까?
3: 좋지
2: 오케이 렛츠 고고
3: 렛츠 그린 너무 빨리 와
2: 첫 번째 가볼 곳은 바로 가스 안전 체험관
3: 가스 안전 체험관?
2: 응
3: 와, 이것들이 다 뭐야?
2: 이게 다 가스 사고로 망가진 물건들이야
3: 가스 사고?
2: 가스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연료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저기로 가보자
3: 오케이
2: 여기가 가스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냄비나 주전자가 너무 뜨거워져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이사할 때 가스구멍을 잘 막아두지 않으면 가스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대
3: 가스 사고 엄청 조심해야겠다
2: 그래 맞아 자 그럼 이제 수소에너지를 만나러 가보자
3: 좋아 너도 근데 여기 진짜 수소에너지 있는 거 맞아?
2: 아마 그럴걸
4: 얘들아 안녕
2: 수소에너지
3: 너 지금 어디야? 우리 너무 놀러왔어
2: 맞아
4: 오 그래? 아 근데 나를 만나려면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You kids?
5: Yes, kids! Step by
4: step. 좋았어! 그럼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수소 에너지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나잖아 이거 X야 X
2: 나도 알아
4: 정답은 X!
2: 다음에 또 맞출게!

0: 수소 에너지는 지구를 오염시키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야. 두 번째 문제. 수소 에너지는 사고의 위험이 적은 안전한 에너지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어, 이거 이거. 오, 오, 오, 어, 오. 맞아, 맞아. 오, 그린이 똑똑한데.
0: 정답은 O! 수소는 아주 가벼워서 만약 누출되더라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가스 구름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워. 다시 말해 수소 에너지는 폭발 사고의 위험도 적고 독성도 적은 안전한 에너지라고. 퀴즈를 잘 맞췄으니 이제 날 만나러 수소 유니버스로 오라고 기다릴게.
1: 와, 빨리 가자. 수소 유니버스는 과연 어떤 곳일까?
2: 글쎄, 빨리 가보자.
1: 우와, 여기 수소 에너지가 있나 봐.
2: 와, 진짜 멋지다.
0: 얘들아,
1: 수소 에너지.
0: 내가 그렇게 좋니? 그럼 내가 아주 더 멋진 미래의 도시를 보여줄게.
2: 어, 좋아.
0: 짜잔, 여기가 아주 멋진 미래의 도시야.
2: 우와.
0: 아, 맞다. 나한테 뭐 줄 거 있다 그랬지? 뭔데, 뭔데? 우와, 이거 수소 에너지 패치잖아.
1: 앞으로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로 열심히 일해줘.
0: 알겠어, 수소 에너지 힘내볼게. 자, 그럼 지구가 다시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3: 그린 조끼 구조대와
0: 수소 에너지 파이팅!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식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그러니까 그날은 유난히도 파도가 잔잔한 날이었죠.
1: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 내가 이래서 바다 여행을 좋아한다니까.
2: 아니, 저건
0: 고래 아가씨의 점프 훌쩍. 너무 멋진 걸.
3: 나 고래 아가씨에게 반해버렸다.
4: 그날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린 우리 둘.
1: 그래서 우리 결혼합니다!
5: 화이팅!
1: 코끼리와
5: 고래의 결혼식에
1: 모두 오세요!

0: 얘들아, 얘들아, 너네 연습 많이 했어?
1: 당연하지.
2: 코끼리랑 고래가 우리한테 특별히 축가를 부탁했는데 열심히 연습했지.
3: 둘의 멋진 결혼식을 망칠 순 없잖아.
1: 지아나, 연습 많이 했나 보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맞춰볼까?
3: 좋아.

0: 자, 그럼 이제 슬슬 용군의 시작으로 가볼까?
1: 잠깐! 결혼식에서 피아노 반주할 오순이랑 주례해 주실 문어 박사님도 여기서 우리랑 같이 출발하기로 했어.
2: 아~ 얘들아!
3: 오순아 왔구나!
4: 오순아, 피아노 연습 많이 했어?
2: 많이 했는데 나 피아노

0: 하면 너무 떨려.
1: 신랑 신부 입장.
2: 오, 입장한다, 입장한다.
0: 피아노 치다 다 틀려서 결혼식을 망쳐놓을지도 몰라. 나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못 칠 것 같아. 너네가 고래랑 코끼리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좀 전해줘.
3: 잘합니다.
4: 오순아, 네가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 건 당연한 거야.
3: 그래, 긴장되고 떨려서 피아노 치다가 틀리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0: 그런 거야?
5: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6: 만약 피아노 치다 틀리면 우리가 도와줄게.
0: 너 이거? 어떡해? 아, 연습인데도 떨리네.
5: 할 수 있어? 화이팅!
3: 네!
7: 와!
0: 와! 와! 너희들이 이렇게 와! 하고 소리치면 내가 피아노 틀려도 하나도 안 들리겠다.
3: 바로 그거지.
4: 그럼 오순이 너 우리랑 같이 결혼식장 가는 거지?
0: 응, 가야지.
5: 오, 좋았어. 아, 이제 주례를 맡은 문어 박사님만 오시면 되겠다.
6: 근데 주례가 뭐야?
5: 아, 맞다 맞다. 주례라는 말 처음 들어보겠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8: 꼭 풀고 갈 거야. 맞아.
5: 결혼식에서 하는 주례,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번, 신부가 던진 부케를 받는 걸 주례라고 한다. 2번, 축하 노래 부르는 걸 주례라고 한다. 3번, 신랑 신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결혼식을 진행하는 걸 주례라고 한다.
1: 40년 전에.
5: 이 중에서 주례는 뭘까?
6: 정답 3번.
5: 왜 그렇게 생각해?
6: 노래는 우리가 하니까 아니고 문어 박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좋은 얘기를 잘해주실 것 같아서.
5: 오, 딩동댕 정답! 예!
1: 그래, 지야 말대로 내가 주례를 잘 할 것 같아서 나한테 부탁을 했나 본데. 주례 망했어. 망했다고!
4: 아니, 문어 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 응? 아니, 결혼식은 시작도 안 했는데 주례가 망하다뇨?
1: 내가 말이야, 결혼식에서 할 주례사를 밤새도록 적어놨는데 글쎄.
3: 아치!
1: 주례사 써놓은 건 다 지워졌어. 진짜 잘 썼는데.
4: 아니, 그럼 주례사 다시 쓰면 되잖아요.
1: 아니, 그럴 수 없어. 내가 밤새도록 써놓은 수십 장의 주례사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딩딩아.
5: 어, 예?
1: 네가 나 대신 결혼식 주례 좀 해줘.
5: 에?
1: 네가 나랑 제일 비슷하게 생겼잖아.
5: 네? 아니, 아니, 제가 어디가 비슷해요? 참, 어차피.
4: 자. 문어 박사님, 오히려 잘 됐어요. 주례사는 그렇게 긴

0: 없어요.
1: 맞아요. 문어 박사님이 고래랑 코끼리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면 돼요.
2: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뭐... 좋은 짝 만나서 참 좋겠다 이건데?
3: 오, 좋네요.
2: 어? 그래? 아, 이거면 될까?
3: 그럼요.

0: 그럼 이제 용궁 예식장으로 출발! 하기 전에
1: 재미있는 퀴즈는 풀고 가야지.
2: 동동이
1: 댕댕이가 함께하는 하늘그린 찾기.
2: 우와, 고래와 코끼리의 멋진 결혼사진. 다른 부분을 찾아봐.
1: 이번에도 다른 부분을 찾아봐.
2: 추고 있는 신랑과 신부, 다른 부분을 찾아봐.
3: 잘했어 친구들.
0: 자, 그럼 다 같이 용궁 예식장이죠. 출발.
2: 신부가 예식장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
4: 얘들아, 나 이 결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5: 뭐?
6: 아니, 넌 또 왜?
4: 아니, 내가 그 결혼 기념 예물로 오로라 빛깔이 나는 귀한 조개 껍데기를 준비했거든.
6: 설마 길에서 잃어버렸어?
4: 아니, 바다에서 잃어버렸어!
7: 바다에서 잃어버리면 더 찾기가 힘들 텐데.
4: 맞아. 그래서 나 이 결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8: 무슨 소리!
4: 끼리끼리 코끼리씨!
9: 고래고래, 고래씨!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요. 그러니 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용궁 예식장으로 갑시다! 출발! 우와!
8: 베이비, 울지 마요!
4: 나 속상해져요!
7: 고래 아가씨 많이 속상하겠다. 아, 맞다. 거북 할머니.
10: 네, 지금부터 육지 멋쟁이 코끼리 신랑과 바다 예쁜이 고래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코끼리 신랑, 고래 신부. 좋은 짝 만나서 참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
1: 맞아.
0: 앞으로도 우리가 더 부러워할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세요. 주례 끝.
2: 우와! 잘 가서 좋아.
3: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준비했어요.
4: 가만 가만.
3: 왜?
4: 지아가 없어.
3: 아니, 어디 갔지?
4: 그러게.
2: 아니, 이걸 어떻게? 어떻게?
3: 자. 결혼식을 망칠 순 없으니까. 일단 렛츠 고.
4: 렛츠 고.
5: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6: 오로라 빛깔 조개 껍데기 이거 맞지?
4: 우와, 맞아.
7: 어머.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지?
6: 우리 동물병원에 자주 오시는 거북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태평양의 모든 거북들한테 얘기해서 찾아주셨어.
5: 우와!

0: 여보,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1: 네, I love you.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진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0: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게 뭐야?
1: 할아버지 라디오란다. 라디오.
2: 라디오?
3: 이거 어떻게 소리 나는 거지?
0: 어? 여기 스위치 있다.
3: 어? 내가 돌려볼게.
0: 응.
3: 지지직 라라라라 지지직 라라라라 지지직
2: 지지직 엄마 천천히 돌려봐.
3: 노래가 나오네. 이번엔 내가 돌려볼게.
4: 로봇인가 사람인가? 만능 로봇. 사람 대신 라면도 끓이고 리모컨도 찾고 레고도 조립하고 리어카도 끌 수 있는 로봇 출시.
2: 우와, 광고도 나오네.
0: 이거 로봇 같다.
2: 라디오 좋아.

0: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두자.
1: 응.
0: 나도 라디오 갖고 싶다.
1: 나도.
0: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한글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얘들아, 안녕?
0: 안녕.
4: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라디오가 궁금해.
3: 응.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한글의 문!
3: 라디오에 라를 쓰려면 리을이 필요해. 리을의 문을 찾자.
2: 드드드드드드드드드르르르르르르르
5: 여기야!
2: 르르르르르
5: 리을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3: 간다!

편의점이군. 이 냄새는 찾았어. 라면의 리얼.

0: 리을이 알을 만나 라. 라.
1: 라디오에 D를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2: 여기야.
3: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여기서 디귿을 찾아보자.
1: 다리미?
0: 찾았어. 다리미의 디귿.
2: 나라 한배.
0: 하차.
3: 디귿이 이를 만나 디.
4: 라디오에 오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여기야.
5: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4: 간다.

0: 조금만 쉬자. 하늘이 무척 맑군. 아니, 저건 아침에 이응.
1: 소설아 한글.
2: 이응이 오를 만나 오.

0: 모자를 써요. 짠! 모양이 멋진 모자. 나는 할아버지 모자를 써요. 크고 멋진 할아버지 모자.
1: 훈민아, 너 꼭 마술사 같다.
0: 마술사?
1: 응.
0: 가나다라 마마마.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어떤 마술인가요?
0: 네, 모자에서 물건이 나오는 나와라 짠 마술이에요. 나와라.
1: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마늘이 나왔어요. 또 있나요?
0: 나와라. 짠!
1: 물총! 우와! 내가 좋아하는 물총이 나왔어요. 물이 있네요.
0: 야!
1: 야! 슉슉! 슉슉! 슉슉! 거기서 슉슉! 슉슉! 슉슉!
3: 할아버지 모자가 젖어버렸네. 할아버지가 속상해하시겠다.
2: 훈민아, 이럴 때 뭐든지 자판기가 있잖아.
0: 맞아.
4: 한글용사 아이야.
5: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이
6: 야!
5: 얘들아, 안녕?
4: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모자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응?
5: 한글의 문! 모자에 모를 쓰려면 미음이 필요해. 미음의 문을 찾자.
7: 스스스스스 무무무무무
5: 여기야.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여기 문이 정말 많군. 오, 찾았어. 문에 미음.

0: 모임이 모를 만나 모. 모.
1: 모자에 자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2: 즈, 즈, 즈, 즈, 즈.
0: 여기야!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야가 간다!

0: 잠자리에서 지읒을 봤어. 어? 누가 잠자리에 날개짓을 멈춰뒀으면 좋겠어.
1: 멈춰라!

0: 차. 지읒이 알을 만나 차. 차. 모. 차.
1: 모자.
2: 박채.
3: 저장 완료.
2: 모.
3: 차.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와, 모자 한글 카드가 나왔네. 모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할아버지의 새 모자가 나왔네.
5: 할아버지, 새 모자 써보세요.
4: 할아버지.
6: 이젠 누구 차례? 할아버지 차례. 한글 모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모, 자. 무무무무무무무무무. 오오오오무오무오모
7: 쥬쥬쥬쥬. 쯔아
6: 차. 모자. 모자. 할아버지는 모자를 써요. 멋진 모자. 새 모자. 멋쟁이 모자.
8: 모자 글자 맛있다.
6: 오잉. 한글 모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7: 무무무무무무. 오오오오오오. 무오 무오 무모.
6: 츠츠츠츠츠츠츠츠. 지. 아, 아, 아, 아, 아. 지, 아.
7: 자,
6: 자, 자. 모, 자. 모자, 모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모, 자. 친구들, 따라해봐요. 모자.
9: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8: 모자, 보물, 모기.
9: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8: 모자, 보물, 모기.
6: 모자. 할아버지의 모자를 쓰니 마술사 같아요. 정음이가 물총을 쏘았더니 모자가 젖고 말았어요. 문에 미음이 오를 만나 모. 잠자리에 지읒이 아를 만나 자.

0: 한글 카드를 넣으니 모자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좋아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호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호르로 동안아라 키스
8: 옥스포드 탕.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한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0: 단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반드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구름 늑대잖아!

0: 서유, 뭐해?
1: 지금 케이크 만들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0: 케이크 좋지!
1: 생큼?
2: 여러분,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3: 여러분, 안녕.
4: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3: 그럼 미션 대공개! 뿡뿡!
4: 먹구름을 찾아 달래 공연을 열어라! 더 늦기 전에 얼른 찾아야 해요. 참가자 여러분, 먹구름을 꼭 찾아주세요. 제발요!
3: 그럼 저희만 뿡뿡!
6: 로빈, 사라진 먹구름에 대해 알려줘.

0: 사라진 먹구름의 이름은 까미.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구름 언덕, 그곳에 구름 학교를 다니는 먹구름입니다. 그런데 먹구름 까미가 학교 밖으로 나간 후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까미를 찾아야 합니다.
1: 먹구름이 돌아오지 않았다니. 어디에 있는 걸까?
2: 이 근처라면 구름 늑대가 있단 말이야.
3: 안 돼. 혹시 구름 늑대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4: 그럼 어서 까미를 찾으러 가자. 다 함께 출발!
5: 출발!
6: 뚱! 박건! 뚱! 박건!
3: 아, 맞다! 아까 사유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는데.
2: 아, 그게...
7: 에휴, 사유가 만들고 있긴 했었지.
3: 그럼 없는 거구나.
6: 생크미 팝콘 좋아.
7: 쟨 누구야?
2: 저건 생크미가 들고 있던 팝콘 아니야?
6: 생크미! 어? 생크미 팝콘! 내 팝콘! 생크미! 생크미 팝콘! 팝콘!
1: 생크미! 생크미를 쫓아가야 해!
2: 먹구름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7: 치치! 생크미는 내가 찾아서 데려올게. 너희들은 어서 학교로 가봐.
2: 나도 같이 가!
6: 생크미 배고파. 생크미?
1: 어쩌지?

0: 지금쯤 날 찾는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1: 솜사탕?
0: 발레 연습실이 어디지?
2: 오, 얘들아, 여기야 여기.
3: 우와, 발레하는 장면을 직접 보다니 상상도 못했는걸.
4: 너무 예쁘다. 나도 입고 발레 해보고 싶어.
0: 핑핑, 넌 몸이 뻣뻣해서 안 돼.
4: 무슨 소리? 내가 얼마나 유연한데 한번 볼래?
3: 네가 유연하다고? 드래콩도 너보단 낫겠다.
4: 설마 드래콩이? 이럴 수가.
5: 어머, 완벽해요. 그 아름다운 자태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혹시 이름이?
2: 전 드래콩이라고 합니다.
0: 우린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데 먹구름 까미를 찾으러 왔어요.
5: 아, 여러분들이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전 까미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4: 까미는 아직인가요?
5: 네, 아직이에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2: 선생님, 예전에도 이렇게 까미가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까?
5: 아니요, 없었어요.
2: 그렇다면 까미의 생김새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죠.
5: 저 이쪽이에요.
2: 명탐정의 첫째 조건, 바로 관찰력이지. 자, 볼까? 아니, 이건 바로 아이들 뒤에 있는 건물이야. 그곳에 까미가 있어.
0: 저건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학교 건물이야.
2: 그렇군. 아니, 저건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저 옷을 입은 아이를 찾으면 돼.
4: 저건 발레복이야.
2: 그렇군. 명탐정 둘째 조건, 단서는 어디에든 있다.
4: 선생님, 왜 까미의 신발만 유난히 더러운 거죠?
0: 쥐는 게 묻어있는 것 같은데.
5: 어머, 정말 그러네요.
4: 까미가 자주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발레 연습을 하곤 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이곳에서 멀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그곳은 몇 번이나 찾으러 갔었어요. 네, 하지만 까미는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2: 찾았어! 드디어 까미를 찾았다고!
4: 생크마, 너 발레 좋아해?
6: 발레?
4: 발레 몰라? 뭔지 보여줄까?
7: 다시 턴이 불안정해.
4: 누구세요?
7: 나를 모르다니.
4: 혹시 전설에?
7: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감동으로 전달해주는, 그럼 발레 학교의 전설 리나다. 구름발레학교의 전설을 알아?

0: 그 주인공이 바로 나야!
1: 와, 알아요, 알아요. 이런 전설이 만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0: 이름이 뭐라고?
1: 네, 전 까미라고 해요. 선배님, 전 발레를 잘하고 싶어요.
0: 걱정 마, 너도 최고가 될 수 있어. 바로 날 만났기 때문이지.
1: 선배님의 발레를 배우고 싶어요. 곧 발레 공연이 있는데 이 실력으로 무대에 오르면 망신당할 게 뻔해요. 저의 발레 선생님이 돼주세요.
0: 좋아 좋아, 내가 너의... 어? 너 먹구름이었구나. 먹구름은 발레를 잘할 수 없어. 물기가 많아서 몸이 무거우니까.
1: 먹구름요?
0: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지금이라도 미련을 버려.
1: 전...
0: 그럼 난 간다.

0: 생각해. 구름 늑대야. 선배님을 구해야 돼. 생큼아, 가자.
1: 생큼. 생큼.
2: 까미는 어떤 아이일까?
0: 열정적이고 최고의 발레리나를 꿈꾸는 아이?
3: 나처럼만 한다면 까미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어. 어? 지치, 핑핑, 나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2: 드래콤, 왜 그래?
3: 아니,
0: 여긴 늪지대야.
2: 뭐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3: 침착하자, 침착하자.
2: 드래콤, 잠시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좋았어.
0: 지지, 이거 받아.
2: 드래콤, 이 밧줄을 허리에 감아.
3: 지치, 날 구하러 왔구나. 자, 살았다, 살았어.
2: 내가 끌어당길게. 넌 나뭇가지를 잡아봐.
3: 알았어.
2: 으아차차차차차차차.
4: 하마터면 구름늑대에게 잡아먹힐 뻔했잖아.
5: 도켓, 난 더 이상은 못 뛰겠어.
4: 네, 도대체 생크미는 어디로 간 거야? 혼자 다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5: 도깨.
4: 왜?
5: 너도 생크미가 걱정되는구나.
4: 뭐라고? 내가 언제 생크미를 걱정했다 그래?
5: 어? 저게 뭐지? 혹시 생크미 아니야?
4: 어?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생크마! 생크마! 어? 생크미한테 꼬리가 있었었나?
5: 글쎄, 없었던 것 같은데.
4: 그 사이에 꼬리가 생겼나? 에이, 모르겠다. 생크마! 생크마! 생크마! 방금 뭐였지?
5: 뿔이 달리고 입이 빨갰어.
4: 그럼 뿔이 달린 늑대란 말이야?
5: 나도 몰라.
0: 이번 공연 때도 내가 제일 돋보이겠지.
6: 아, 도대체 까미는 어디로 간 거야? 어?
0: 어머나, 선생님.
6: 아,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습은 다 했니?
0: 그게 까미가 없어졌는데 공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도 공연이 취소될 거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6: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얘들아. 까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였잖니. 공연 때까지 꼭 돌아올 거야.
0: 그럴까요?
6: 그럼.
0: 라라, 우리 다시 연습하자. 좋아.
3: 잡았다! 잡았어, 치치!
4: 내 캣마블!
5: 동캣!
3: 다시 빠질 순 없어!
2: 드래곤! 내가 구해줄게!
3: 고마워, 치치! 드래곤 살려!
7: 얘들아, 괜찮아!
5: 무슨 소리지?
2: 구름늑대야! 어서 피해! 어떡해.
4: 자, 더 가까이 오지 마.
5: 도켓, 어떻게 좀 해봐.
4: 캣마블이 어디 간 거야? 아하, 핑크색 캣마블. 하차.

0: 비크세 갯마블이 저런 거였어?
1: 처음 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행복의 묘약이야.
2: 효과가 대단한데.
1: 선배님!
3: 익숙한 목소리는...
1: 어머, 생크나!
2: 생크미 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생크미 또 어디 가는 거야?
1: 어머, 선배님!
4: 돌아왔구나, 발레소녀 까미.
1: 까미?
0: 우와, 생크미가 까미를 찾아왔어.
2: 까미, 네가 없어서 공연이 연기될지도 모른대.
1: 정말? 공연을 하기엔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0: 나니만 가볼까?
1: 선배님! 어? 제가 학교로 돌아가 멋지게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 도와주세요!
0: 좋아. 먹구름은 처음 가르쳐보는 건데.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0: 한 번 더.

0: 감동적이야.
1: 까미 해냈구나.
2: 멋지나 멋져.
3: 까미 진심으로 축하해.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2: 고마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마데카에서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깁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0: 내일 떨어져.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소원을 이뤄주는 네잎클로버. 어, 지는 팀이 아이스크림 산다. 네가 사야겠네.
6: 웬디!

0: 여러분, 지난번에 본 시험지 나눠줄게요. 웬디? 조금 어려웠지? 다음엔 더 열심히 해.
1: 네. 네, 선생님. 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2: 어서 놀려줘, 웬디.
3: 누가 보시지?
2: 내 케이크를 돌려!
4: 돌아와라, 소원나비.
1: 스피커 여왕님, 소원나비의 힘이 굉장하네요.
2: 스피커 여왕님! 방금 그거 무슨 마법이에요, 뚜? 아까 전에 힘이 넘치는 기분이었어요, 뚜.
4: 이건 소원나비야.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지만 대신 아주아주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지. 하지만 페어리즈라고 해도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수는 없을 거야.
1: 어떡하면 좋지?
3: 웬디!
5: 같이 복습하자.
1: 정말이야? 고마워.
5: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웬디, 이 문제는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한번 풀어볼래?
1: 알았어.
5: 시아야,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할 거야?
3: 먹고 힘이 나야 공부도 할 수 있다고.
5: 안 되겠다.
3: 내 감자칩!
1: 레나야, 나 이 문제 못 풀겠네.
5: 괜찮아, 웬디야. 천천히 해봐.
3: 돌려줘.
1: 하지만 여기 있는 거 다 모르겠는데.
3: 이거 먹어. 먹고 나면 문제도 잘 풀 거야.
5: 아니야, 시험이 중요하니까 문제부터야.
3: 먹고 해.
5: 문제부터 풀어.
3: 먹고 해.
5: 문제 먼저.
2: 여리죠?
1: 내가 똑똑하면 참 좋을 텐데.
6: 그거 알아? 네이클로벌에 찾아서 소원을 빌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대.
7: 정말이야?
1: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여기 네이클로버가 있을까?
3: 가라, 스피커 여왕님의 소원나비야.
1: 네이클로버 찾기 어렵겠지? 여기도 없네. 어딨을까?

0: 여보야, 난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정말 이뤄질까? 얘들아, 안녕. 어? 저기, 나도 끼워주면 안 돼? 좋아.
1: 내기 대결이야. 지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는 거야.
0: 응.
2: 자, 오늘은 식물의 성장 과정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림으로 그려볼 사람? 그럼 레나가 한번 해볼까? 다른 학생들은요? 해보고 싶은 사람 없나요?
0: 네이클로버, 나에게 능력을 줘. 선생님, 저요.
2: 어? 웬디가? 좋지! 어서 나와! 어? 와, 제대로 그렸어! 웬디야, 많이 발전했구나!
3: 선생님, 다 그렸어요.
2: 아, 정답인데 그림 실력까지 완벽하네. 레나야, 넌 역시 못하는 게 없구나!
0: 네이클로버, 날 시아와 레나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줘. 자, 이제 소원을 시험해볼 테야.
3: 이렇게 풀면 돼요.
0: 네이클로버가 있으니까 시아랑 레나를 가볍게 이길 수 있어.
4: 벌써 그렇게 어? 많아?
0: 시아는 벌써 스톤 조각이 4개나 모았어.
5: 레나는 스톤 조각이 3개 있어. 대단하지.
4: 어? 웬디도 잘하고 있어. 한계차일 뿐이잖아, 뮤.
0: 다 같이 계속 노력하자, 푸. 루! 어? 시아랑 레나한테 질 수 없어. 더 많은 네이클로버를 찾아서 스톤 조각을 더 빨리 찾을 거야.
4: 어, 웬디!
0: 여기 네이클로버가 있을 거야.
4: 어? 뭐 하는 거야, 뮤?
0: 네이클로버 찾아.
4: 네이클로버, 뮤? 어? 내가 도와줄게! 웬디! 어? 으이차! 찾았다! 어? 저기 있다! 어? 미안!
0: 네이클로버를 돌려줘!

0: 성공!
1: 아주 잘했어. 어서 스피커 이형님께 알리자키. 웬디야, 어서 일어나, 뮤.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뮤.
2: 미안해, 뮤뮤리. 왜 우리 꽃의 정원으로 데리고 온 거지?
1: 스피커의 음모일지도 몰라.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 넘겨.
2: 가랄라 페어리즈 데빌라.

0: 내 능력으로 얻은 스톤 조각이야. 줄 수 없어.
1: 네 능력으로 얻었다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네 소원을 들어준 그 네잎클로버는 사실 내 소원나비야.
0: 네잎클로버가 스피커에 어둠의 마법이었다고?
1: 스톤 조각을 내놓지 않으면 소원나비의 힘을 거두겠다.

0: 멍청한 페어리즈야. 수원아비에게 정신을 완전히 지배당해버렸구나. 잘 됐어. 이 기회에 나머지 두 명도 제대로 손봐줘야겠어.
1: 스피카? 수원아비의 힘은 내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0: 지금은 그냥 가지만 나 스피카 여왕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1: 스피카 여왕? 내가 날 물리쳤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웬디 여왕이야.
2: 메어리즈가 너무 무서워.
3: 곧 수업 시작하는데 웬디는 어디 갔지?
1: 시아야, 나와봐. 큰일 났어. 여기 있어요, 웬디 여왕님. 부채질 더 세게 해.
4: 스피카 여왕님, 우리 구해주세요.
3: 웬디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 어서 찾아보자.
1: 시아야, 어? 레나야, 웬디 여왕의 꽃궁전에 아주 잘왔어.
3: 어? 웬디 여왕?
1: 멋지라고 있어. 어서 내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3: 잠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장난 그만하고 수업 들으러 가자.
1: 네! 난 웬디 여왕이야. 이제 학교 안 가. 웬디가 뭔가 달라진 느낌이 아파. 스피커 여왕님의 소원나비로 강한 힘을 얻었어.
2: 어둠 마법에 지배당한 상태야, 뚜.
1: 내 시중 안 들고 뭐해?

보스, 피카해지시구나. 어서 웬디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자.

0: 루나 파트.
1: 루루리 루루랄라
0: 루루미파

0: 어서 소원 나를 떼어내. 웬디!
1: 시라!
0: 시리카의 음모라고!
1: 소원나비가 나한테만 힘을 줘서 질투하는 거지! 바랄라 마법! 나와 한테! 발사! 아무도 웬디 여왕을 막을 수 없어!
2: 그래? 소원나비를 다시 가져가마! 어둠의 마법!
1: 시야! 레나! 소원나비, 돌려줘!
2: 스톤 조각을 주면 소원나비의 힘도 주고 네 친구들도 풀어줘. 어때?
1: 난...
2: 뭘 망설이는 거야? 소원나비의 힘이 없으면 넌 멍청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저 쓸모없는 패어리지일 뿐이지.
1: 맞아! 쓸모없는 패어리지야, 키!
3: 맞아, 맞아, 뚱!
1: 스피커의 말이 맞아. 소원나비의 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스톤 조각을 줄 테니 친구들을 풀어줘.
0: 넌 쓸모없는 패어리지가 아니야! 소원나비가 없더라도 너 혼자서 스톤 조각을 찾을 수 있어! 웬디, 스피커 말은 듣지 마! 웬디야, 넌 착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왔어. 너 자신을 믿어!
1: 시아야, 레나야!
2: 너인 조용히 해! 스톤 조각을 내놔!
1: 스톤 조각은 줄 수 없어!
2: 그럼 네 친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0: 수업이요. 춤춰라.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이스카야 언니! 가지마요!
2: 루시야! 레나야!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0: 괜찮아, 웬디야.
3: 웬디야, 우릴 지켜줘서 고마워.
0: 맞아! 앞으로도 계속 우릴 지켜줘.

0: 조각이야.
1: 잘했어, 웬디야.
2: 지난번에 본 시험지 나눠줄게. 웬디?
3: 네.
2: 점수가 많이 올랐어. 모두 박수!
3: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최고야.
3: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좋아질 거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탕.
6: 어, 해구도.
5: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1: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2: 얼굴엔
15: 순한 킹킹.
12: 식물엔
16: 덕분만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0: 남방구는 북방구와
2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순한 길길.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꿈속의 멜로디. 스톤 조각이야. 웬디가 스톤 조각을 깨웠어. 어? 레나 꿈만 남았네.
1: 시아야, 웬디야, 루르링. 왜 나 혼자 남았지? 설마 이건 스톤 조각?
0: 레이나, 레이나, 빨리 일어날루.
1: 스톤 조각.
0: 레이나야, 방금 악몽을 꾼 거야? 괜찮아?
2: 아, 별거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조금 이상한 꿈이었어.
0: 무슨 꿈을 꿨는데?
2: 말로 설명하기엔 어려운 꿈이야.
3: 내 날개가 제일 예쁘다.
4: 내 날개가 훨씬 더 예쁘다고.
3: 내게 더 예쁘거든.
4: 아니야, 내 거야.
3: 내게 더 예쁘다니까.
4: 아니라고.
1: 이 녀석들 또 시끄럽겠군.
3: 내게 더 예뻐.
4: 내게 더 예뻐.
3: 아니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네. 왜 갑자기 안 나오지?
0: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키키, 어쩜 저지 또?
5: 조용하니 정말 좋구나. 자.
3: 스피커. 우와, 다시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이었다.
4: 스피카 여왕님, 마법 능력이 굉장하시네요.
5: 이건 말을 못하게 만드는 벙어리 나비야. 바꿔라. 헤어리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겠지.
4: 스피카 여왕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0: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6: 웬디!
0: 어?
6: 웬일로 레나가 학교에서 자네?
0: 레나가 요즘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6: 그럼 어디?
0: 어?
6: 안 자고 있었잖아.
2: 시아야, 너 그림 진짜 못 그리는구나?
0: 저기, 나 말이야.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 꿨어.
2: 뭔데? 무슨 꿈인데?
0: 응? 꿈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너희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발버둥 치다 놀라서 깬 거 있지?
6: 걱정하지 마.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게 돼 있다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공부벌레는 무슨 꿈일까?
2: 사실... 나 요즘...
0: 어? 너 왜 그래?
2: 아니야.
6: 괜찮네.
0: 여기 있는 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분명 뛰어난 애들이 받는 걸 거야, 뿌.
7: 근데 말이야, 요즘 레나가 좀 이상해. 어? 무슨 걱정이 있는 걸까?
0: 친구들은 스톤 조각을 찾았는데 레나는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닐까?
7: 레나는 똑똑하니까 분명히 스톤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야.
8: 스톤 조각이 페어리즈를 선택하는 거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장해야지만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7: 레나는 완벽한 아이야. 단지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해서 무슨 일이든 혼자 고민하려고 해.
8: 그럼 우리가 함께 레나를 도와주는 거 어때?

0: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전할 수 없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서로 간의 소통 방식에 대해 배울 겁니다. 모두 교과서를 봐볼까요?
1: 멜로디가 갈수록 선명하게 들리는데 스톤 조각이 부르는 소린가? 애들한테 물어볼까?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0: 이제 조별로 자유롭게 토론해보세요.
2: 레나야! 레나야!
3: 우와, 이렇게 집중하다니 역시 범생인 다르네?
2: 어? 선생님께서 조별로 토론하래. 어? 또 왜 그래?
1: 있잖아, 너희는 이상한 멜로디 안 들려? 번쩍이는 빛도 보이고.
2: 어?
3: 레나 말이야, 헛것을 보나?
2: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좀 쉬는 게 어때?
1: 이럴 줄 알았다니까.
2: 우리 토론 시작할까?
4: 오, 목병을 발견!
2: 셋이 다 있네.
4: 얼른 스피카 여왕님이 주신 봉오리 나비를 사용하자.
2: 우리 지에게 우리 스피카 여왕님의 위대함을 알게 해줘야지. 가라, 봉오리 나비야, 키!
3: 대화하는 게 소통이잖아. 난 자신 있어.
2: 소통은 대화뿐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지.
3: 그래, 맞아. 서로 이해해야 친구가 될 수 있어.
2: 응? 우리처럼?
1: 모든 사람이 대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말을 한다고 해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2: 그게 뭔데? 말해봐.
0: 이런 소통 방식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
5: 나도 그래.
0: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고릴라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레나가 적극적이네. 그래, 대답해봐.
1: 대체 저게 뭐지?
3: 레나야, 어디가?
2: 레나야, 수업 안 끝났어.
0: 얘들아, 어디 가니? 나비가 독특하게 생겼네. 특별한 나비인가?
1: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졌어. 날 부르는 멜로디 같아. 그게 뭐든 간에 답을 찾으러 가야겠어.
4: 또?
2: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키!
4: 나비야!
3: 레나야, 무슨 일 있어?
2: 알았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교실에서 서둘러 나온 거지.
3: 그래서 아까 이상한 소리가 난 거구나.
1: 무슨 소리?
2: 어? 뭐?
3: 꼬르륵 소리?
2: 미안해, 레나야.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그랬어.
3: 대체 왜 그러는데?
2: 고민 있으면 말해봐.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자.
4: 가라, 스피카 여왕님의 봉오리 나비야.
1: 나도 모르겠어.
3: 말해봤자 이게 못할 거야.
4: 키키, 여왕님의 벙어리 나비가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2: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해.
4: 좋았어.
0: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전할 수 없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1: 역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나을까?

0: 연주하고 났더니 기분이 좀 풀리네.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바로 지금이야, 뚝!
2: 가라! 스피커 연임의 벙어리 나비야키!
3: 레나야?
0: 웬디랑 시아가. 레나야, 너 괜찮아? 너희 왔구나. 왜 목소리가 안 나오지?
1: 성공 뚝! 드디어 성공이다!
3: 레나가 왜 저러는 거지?
4: 혼자 있고 싶다는 것 같으니까 방해하지 말자.
3: 레나야, 그럼 말하고 싶을 때 얘기해줘.
0: 기다려! 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2: 많이 스톤 조각을 찾을 수 있게 페어리즈를 멜로디 정원으로 데리고 가자. 키
5: 힘을 모아 열려라 정원의 문!

0: 내 목소리를 돌려줘!
1: 뭐라고 하는 자조리인데, 야, 그러지도.
0: 바랄라 마법! 마법도 못 쓰는 건가?
2: 지금 바로 스피커 여기께 가자!
0: 멜로디 달에 이곳에서 날 부른 거였어?
3: 소통은 대화뿐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지.
0: 연주하곤 했더니 기분이 좀 풀리네. 음악으로 표현해야겠어. 이거야.

0: 스타스톤 조각. 정말 스톤 조각이 날 부른 거구나.
1: 우리 또 만났구나, 바랄라 페어리즈.
2: 선생님, 뭘 찾으시는 거예요?
3: 오늘 아주 독특한 나비를 봤거든. 가까이 가니 갑자기 빛으로 변해 사라졌어. 아주 희한한 일이야. 나비 도감을 찾아봤는데 없는 걸 보니 아직 기록이 안 된 나비인가 봐.
4: 보라색 나비죠? 그거 저도 본 적 있어요.
3: 어디서?
2: 운동장이요. 거기서 자주 봤어요.
3: 예, 오늘 운이 아주 좋네. 신비한 나비야, 내가 간다.
4: 멋대로 학교에 오면 어떡해.
5: 너희 레나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2: 레나는 강당에 있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거든.
5: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2: 무슨 일 있었나? 레나는?
4: 아까 선생님께서 이상한 나비 얘기를 하셨잖아.
5: 이 발자국은...
6: 키키와 뚜뚜야, 그럼 이건 스피커에 지신 걸까?
4: 어서 가서 구하자.
1: 고맙구나, 페어리즈. 날 위해 스톤 조각을 찾아주다니 말이야. 그런데 왜 너 혼자지? 네 친구들이 널 버린 거야? 깜빡했네. 내 벙어리 나비의 마법에 당해서 말을 못하지. 말을 못하니 마법도 못 쓰고 도움도 청할 수 없지. 쓸데없이 저항하지 말고 당장 스톤 조각을 내놔.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드디어 날개로 왔구나.
2: 레나를 풀어줘, 이 못된 스피카!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토플이 스윗 하트! 뿜뿌링 빵빵이 푸! 얌얌이 푸!

미안.

0: 레나야, 괜찮은 거야?
1: 레나야, 너 목소리가...
0: 레나야, 스피커의 마법에 당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2: 걱정 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아. 스피커를 물리쳐서 네 목소리를 찾아줄게.
3: 파랄라 페어리즈, 너희 스톤 조각은 모두 내 거다.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저 별빛 요정부터 공격해야겠구나. 스피커, 날 공격해!
2: 네?
3: 건방진 녀석, 감히 이 스피커 여왕에게 덤벼? 용서하지 않겠다. 스타스톤의 힘이여, 내 마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둬!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2: 울레나야!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하마! 레나야!
3: 이젠 방울소리도 못 내겠구나. 마음을 열어야 해. 그래야 내 뜻을 전달할 수 있고 친구들도 날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0: 스타스톤 조각이야!
3: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4: 뭐야!
0: 다행이다! 레나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스톤 조각을 깨웠어!
3: 파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요르리

0: 레나야, 괜찮아?
1: 웬디야, 시아야, 나...
2: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은 바랄라 페어리즈가 힘을 모아야 할 때야.
3: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상대비들아!
0: 바랄라 마법!
4: 바랄라 마법!
0: 바랄라 마법!
2: 루나, 멜로디!
3: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0: 예! 이겼다!
1: 미안해. 내가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너희들 많이 걱정했지.
2: 괜찮아. 우리는 친구잖아.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니까 어려우면 내가 가르쳐줄게.
0: 난 레나랑 대화하는 게 좋아. 네 연주도 정말 좋고.
2: 노래도 잘하잖아. 랄랄랄랄랄랄랄라.
1: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한다면 친구들과 우정도 더 깊어지고 진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겠다.

0: 친구가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4억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굿소 클릭소 몰라세가.
8: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굿소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굿소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성.
14: 얼굴엔
15: 순한 킬킬.
14: 식물엔
15: 덕분만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남방구는 북방구와
1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9: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꼬롱꼬롱 떠나요. 빅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8: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말랑 조심해.
1: 샤샤. 샤샤, 마일로라고 하지 마. 우리 정체가 들통나잖아.

0: 그럼 너도 샤샤라고 하지 마.
1: 이런.
2: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
0: 루카님이 그러셨는데 딱 보면 알 거랬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3: 악당들이 소중한 유물들을 다 부숴버리기 전에 막아줘!
1: 뭔가 멋진 영웅 이름 없나? 이건 어때? 난 옐로우, 넌 레드.
4: 근데 넌 좀 주황에 가깝고 난 약간 핑크 아닌가? 이건 어때? 난 원, 넌 투.
1: 왜 내가 투야? 넌 원인데? 뭔가 좀 더 화려한 건? 매셔 스타일로?
5: 싸울 거야 말 거야?
1: 악당들은 왜 성질이 급할까? 좋아, 속도를 올려줄게. 이런, 아직 슈퍼스피드에 적응이 안 돼.
4: 나한테 맡겨.

0: 내 슈퍼파워에 적응 중이라서.
1: 오늘 일을 후회하게 해주마, 가디언즈들아! 루카님이 복수해 주실 테니까!
0: 아이고, 무서워라!
2: 대체 그 대단하신 루카님이 누굴까?
0: 글쎄,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
3: 뭐라고? 또 실패했다고? 더군다나 감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들어와.
4: 놈들은 가디언즈였습니다, 루카님.
3: 그런 변명이 아니라 성공했단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썬데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머리 뚜껑 열리는 거 보고 싶나?
5: 혹시 저건 고대 문 같은 거예요?
3: 내가 찾아냈어. 그 오랜 노력 끝에 너희에게 새로운 인물을 주겠다. 이제 땅을 팔 차례다.

0: 아침마다 이렇게 영웅 노릇하다가 학교에 늦겠어.
1: 너무 따분해. 나만 집에 있고. 넌 맨날 학교 가잖아.
0: 방학 끝나고 학교 나간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거든.
2: 점심 챙겼니?
0: 네?
2: 고양이 밥도 줬고?
0: 네?
2: 봉봉이는?
0: 너 아까 아침 먹었잖아.
2: 난 출근한다.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하거든. 이따가 보자.
1: 만약에 내가 너랑 같이 학교에 가면 어떨까?
0: 아니,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아직 진짜 사람 같지도 않고 학교에 고양이는 출입 금지란 말이야.
1: 하지만 난...
0: 아니, 절대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3: 여러분 소개할게요. 새로 전학 온 샤샤예요. 샤샤, 이쪽은 헤더란다.
4: 안녕.
3: 그리고 로미오.
5: 내가 바로 이 학교의 왕이야.
3: 제.
6: 좋았어.
7: 안녕.
3: 그리고 있지란.
8: 안녕, 전학생. 당연히 난 널 오늘 처음 봤겠지?
3: 마일로가 샤샤에게 학교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면서?
1: 걱정 마. 사람이 되는 법을 잘 배우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 않겠어?
0: 그러다가 네가 고양이란 게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래?
8: 뭐라고? 샤샤, 고양이 좋아해? 나도 그렇거든. 우린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하네? 공통점이 정말 많다.
1: 어쨌든 너의 첫 수업은 학교에서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9: 흥미진진한 지리학 현장 학습을 가는 날이죠.

0: 우와, 고대 유물을 탐사하다니 두 배로 신난다. 와우, 역시 지리학은 최고야.
1: 어? 레오 삼촌?
2: 어? 그래, 레오 삼촌 맞아. 근데 넌 우리 삼촌 처음 보잖아. 얘는 샤샤예요.
3: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얼마 전 샤샤랑 고양이를 데려왔거든.
2: 아, 왜 학교 버스를 운전해요?
3: 버스를 고치고 있었는데 원래 운전하던 분이 보행자 안전교육을 들으러 가셨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왔어. 반갑구나, 샤샤. 모두 타렴!
4: 예전 학교 버스는 버스 등받이가 젖혀졌고 엄청 큰 텔레비전까지 달려있었어.
3: 뭐야, 겨우? 난 멋진 휠체어 경사로를 달았지. 전부 전동으로 작동하게 했고 또 이런 것도 있어.
0: 음악 좋은데.
1: 새로 전학 온 샤샤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2: 아, 난 잘 모르겠는데.
0: 크레센트 섬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나 궁금하죠?
5: 아, 아무도 안 궁금한데.
0: 아주 오래됐죠. 얼마나 오래됐냐면 너무 오래돼서 그 오랜 역사를 설명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1: 궁금하지 않아? 악당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2: 쉬, 이건 현장 학습이야. 그런 호기심은 가지면 안 돼.
1: 난 살짝 둘러보고 올게.
2: 샤샤, 어디 가? 첫날부터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아, 금방 오겠지, 그치?
6: 아니, 가자.
1: 악당들은 이걸 찾고 있었나 봐.
2: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고대 동굴로 들어가든가.

0: 된 오이잖아. 왜 하필 오이야? 딱 질색인데.
1: 와. 벼룩이잖아.

0: 전부 담겨있는 전설의 책인 것 같아.
1: 정말 엄청나다. 뭔 소린지 이해한다면 더 좋겠지만.
2: 전설에 따르면 한때 크레센트 섬은 매우 진화한 하이브리드 고양이 인간들이 다스렸는데 그들이 호모케티아냐.
1: 그럼 우리처럼? 근데 어떻게 됐어? 또 네? 얘들은 뭐야?
0: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 사라졌어.
1: 미안.
0: 이것들은 호모케티안 제국의 사라진 크리스탈 워리어일 거야. 군대를 지배하는 자가 크레센트 섬을 다스린다.
1: 멋지다. 어떻게 깨워?
0: 이 고대 문자는 진짜 읽기 어렵다. 근데 무슨 조정 장치가 있나 봐. 지배자의 성격을 워리어에 집어넣는다?
1: 이게 그건가?
2: 그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 그러게, 누가 여기 들어오래?
3: 크리스탈 워리어의 동굴은 내가 발견했어.
4: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정확히 말.

0: 말하자면 이 동굴을 발견한 사람은 나야.
1: 내가 사진 찍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먼저 말해.
2: 이 루카님은 크레센트 섬의 비밀의 수호자이자 호모케티안 제국의 마지막 집사로 크리스탈 워리어의 동굴을 찾아낸 건 이 몸이지.
1: 그냥 고양이잖아.
2: 그냥 고양이. 난 루카님이시다. 크레센트 섬의 비밀.
1: 그래, 접시 다 들었어. 그래도 고양이잖아.
2: 접시, 난 접시가 아니야. 난 집사야. 이런 모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히 인간, 그것도 너희처럼 조그만 인간들한테는. 부하들아, 빨리 잡아. 야, 내 조종장치를 훔쳐가자. 어서 빨리 되찾아와.
3: 헤더? 우릴 따라왔어?
1: 아니, 얘들아, 악당이 쫓아오는 거 알지?
4: 다른 학생들은 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5: 아, 저기 오네요.
3: 삼촌, 수학 수업에 늦으면 안 돼요. 서둘러주세요.
5: 내가 업데이트한 기능을 쓰면 아주 아주 빨리 돌아갈 수 있지.
1: 고대 크리스털 워리어를 찾는 거랑 고양이 악당들한테 뒤쫓기고 멋진 버스를 타고 섬에서 경주하는 것 말고는 학교에서 또 뭘 해?
6: 수학.
1: 워리어를 찾고 악당에 쫓기고 말지. 이건 어떻게 쓸까?
3: 모르는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1: 뭐 별일 있겠어? 재밌네. 따분한 것들만 빼면. 이제 뭐해?
3: 숙제?
1: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0: 어라? 신기한데?
1: 그러게. 신기하네.
2: 아까 조종장치를 건드렸을 때 샤샤의 호기심 많은 성격이 워리어들에게 전달됐나 봐.
3: 어딘가 끄는 버튼이 있을 거야.
0: 어?
3: 어? 봤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별일이 있겠어.
4: 샤샤. 드디어 나의 시대가 열렸다. 크리스탈 워리어들을 조종하는 자가 크레센트 섬을 지배할 것이다.
1: 학교가 문을 닫았어.
2: 쇼핑몰도 문 닫았고.
3: 생선가게도 문 닫은 거야? 어떡해, 긴급 상황이야.
2: 그래도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는 예상할 수 있잖아.
3: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처럼 행동해서 그래. 난 인간 세상이랑 안 맞아. 다시 고양이들이랑 사는 게 낫겠어. 내 자리로.
2: 샤샤, 잠깐만. 루카가 마음대로 하게 할 순 없어. 이런 사고를 친 건
1: 그게 누구겠어, 샤샤지.
2: 그건 중요치 않아. 너인 이제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야. 루카를 무찔러야 해.
1: 다른 방법은 없어?
2: 없어. 이제 너희가 나설 차례야.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고. 바로 영웅이 나설 차례지. 가디언즈가 나설 차례.

0: 그러니까 냥냥 히어로 타임?
1: 맞는 말이야.
2: 어?
1: 냥냥 히어로란 이름만 빼고 우리가 나설 차례야. 이제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어때?
3: 좋아.
4: 플라잉 퓨전!

0: 정말 멋지다. 가서 해치워.
1: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여긴 우리 고양이들의 땅이었고 모든 게 비릿하고 훌륭해.
2: 아, 또 나왔다는 말이야.
0: 시작했어.
3: 지난번처럼 한 시간 동안 하진 않으면 좋겠는데.
1: 인간 세상이 사라진다면 우린 크레센트 섬을 예전 그 아름답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어. 고양이,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섬으로. 물론 다스리는 건 내가 해야겠죠.
4: 누구 마음대로 접시!
1: 몇 번을 말해! 내 이름은 접시가 아니야! 난 루카님이시다.
4: 착지 좋은데? 아, 고마워. 연습 좀 했지.
0: 워리어들을 철수시켜!
1: 그래, 그럼.
4: 정말? 너무 쉬운데?
1: 아니, 멍청하게. 오히려 워리어들을 싹 다 불러 모아주마. 고양이 세계를 배신한 너희를 해쳐버릴 수 있게!
0: 얘들아, 잘 돼가?

0: 너무 많아.
1: 막을 방법이 떠올랐어.
2: 감히 내 워리어들이 날 배신하게 해.
1: 크리스탈 워리어들아, 내가 진짜 재미난 걸 찾았어.

0: 어떡하려고?
1: 사고를 수습해야지.
2: 워리어들을 다시 작동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크리스탈이 필요한데?
3: 아, 제가 만약 루카님이라면 천장을 더 걱정하겠는데.
2: 이 싸움을 꼭 끝마치고 싶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게 떠올랐다. 반드시 돌아옴. 가디언즈, 너희 짓밟아 죽은 말겠다. 이만 작전상 호전.
0: 그게 뭔데? 샤샤!
1: 샤샤는?
4: 우릴 구하려고 모든 워리어들을 동굴에 가두려다가 그만 자기도 갇혔어.
1: 다들 뭘 보고 있어?
0: 아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1: 왜? 뒷문으로 나왔어. 간단해. 고양이 발톱단은 더 많은 모험을 즐기게 될 거야.
4: 그런 이름은 필요 없어.

0: 우린 샤샤와 마일로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근데 정체가 알려지면 안 되니까 작게 말하자.
1: 클럽썸! 아...
2: 왜 크리스탈 워리어 조각을 찾는데 우리가 돌아와서 삽질을 해야 해?
3: 넌 입으로만 삽질하고 있으면서... 엄청 큰 워리어 조종 장치잖아. 루카님이 이걸 보시면 엄청 칭찬하시겠는데.
2: 어디 인간 부하 주제에? 내가 루카님께 드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3: 얼굴엔
10: 순한 킬킬.
3: 중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0: 침투에 초미세얼로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옥스퍼드 팡.
5: 아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2: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준모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소비 가자.
7: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메타트론 대 레드맥스.

0: 어? 아, 이만 가봐야겠어요. 로라 박사님이, 아니, 로라이머가 절 부르세요. 아, 공룡 문제로요. 또 통화해요.
1: 또 보자.
2: 퀀텀 코어를 얻지 못한 덱스가 무슨 쓰든지 쓸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되는구나.
0: 늦어서 미안.
2: 뭔가 계략이 있을 거야. 어쩌면 이것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지.
3: 레드렉스의 생체 신호가 사라졌네요?
2: 바로 그거야. 우연은 아닐 테지. 그래서 걱정되는 거고.
4: 오늘 임무가 뭔지 짐작이 가는걸?
2: 레드렉스를 찾아보렴.
4: 그럴 줄 알았어.
2: 백스 헌터의 계략이 뭐든 반드시 막아야 해. 난 나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걸 쓸 일은 없으면 좋겠구나.
0: 잠깐! 뭔가 굉장한 걸 준비하시는 거죠? 로켓이 달린 퀀텀 오토바이라든지.
5: 알겠어요, 박사님. 레드렉스를 찾을게요. 가자, 얘들아.
4: 가자, 루시오.
0: 하지만 뭘 준비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0: 좋았어. 내 실험의 마지막 단계가 거의 완성됐군. 이제 퀀텀 코어만 있으면
1: 됐어.
0: 트리나, 대체 어디에 있다? 이젠 나타난 거야.
1: 다 봤어. 당신이 블루한테 표식을 붙이는 거. 블루를 죽인 건 로라 박사가 아니라 당신이야.
0: 그래서 뭐, 그때 한 실험에서 얻은 자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야. 이 본부의 아머 다이노들, 지금 네가 타고 있는 그 차량까지 전부 그 고래의 희생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러니 고마워해야지.
1: 절대 용서 못해!
0: 소개하지! 최강의 아머 다이노!
1: 저를 비켜!
0: 오, 트리나, 넌 내 손바닥 안에 있단 걸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순순히 코어를 넘겨주는 게 좋을 거야.
1: 절대 네 뜻대로 되진 않을걸?
0: 뭐야? 퀀텀 점프를 해? 그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뿐이야. 트리나가 다이노스트와 손을 잡았군.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레드렉스, 가서 다이노스터를 파괴하고 퀀텀 코어를 가져와.
2: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3: 레드렉스의 흔적이 전혀... 잠깐!
1: 뭔가 찾은 거야?
3: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봐! 레드렉스와 일치하는 발자국이야. 여기서 발자국이 끊겼어. 어디로 간 걸까?
4: 응원해!
3: 어? 로디? 어디 가는 거야? 로디!
1: 루시오! 단독 행동하면 안 돼!
3: 뭔가 찾았나 봐.
4: 로디!
1: 세상에!
3: 저건 더치잖아. 아주 큰 더치야. 아마 큰 공룡을 잡기 위한. 으아! 으아! 저게 뭐야? 저건 사라진 레드렉스야.
1: 레드렉스를 되돌려야 해.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5: 좋아, 해보자고. 레터 트롯 전투 준비 완료. 세고 블래스트 웨이 비행 준비 완료.
2: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고어를 찾아라.
3: 말을 한다고?

0: 난 말까지 하는 티렉스하고 싸울 계획은 없었는데.
1: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제이민, 우즈, 빨리 공격해.
2: 스캐너 블래스트 캐너 가자.
0: 공격이 전에 먹히질 않아. 아니, 먹히긴 했는데.
1: 당장 놓지 못해.
3: 너무 강해.
1: 다들 괜찮아?
0: 괴물 같은 힘이야. 이제까지 아머 다이노랑은 달라.
4: 일단 후퇴하자. 안 그러면 주변이 다 파괴될 거야.
5: 아이들을 파괴하라. 놓치지 않는다.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3: 아, 이제 날기까지 하는데? 우박폭탄 발사!
5: 코어를 찾아라.
6: 적보다 더 사나워졌어!
1: 이번엔 우리 차례야. 내가 터지게! 야!
3: 어쩌지? 공격이 안 통해. 상대가 너무 강해서 꼼짝도 못하겠어.
0: 퀀텀 점프를 해보자.
3: 제발, 제발. 아, 안 돼. 작동이 안 되잖아. 아, 안녕.
0: 우린 이제 끝이야.
5: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1: 나 기억하네.
3: 트리나? 여긴 어떻게?
1: 인사는 나중에. 지금은 내가 갚아줘야 할 게 좀 있거든. 퀀텀 블래스트 발사! 이제 됐어. 다 끝났어.
7: 말도 안 돼.
0: 트리나, 조심해.

0: 움직여! 제발!
1: 들이 나를 파괴하라!
2: 들이 나를 도와야 해!
3: 다이노스터, 준비 중이던 새로운 무기가 방금 완성됐어. 지금 바로 명령 코드를 전송할게.
0: 박사님, 어디에 쓰는 명령 코드죠?
3: 로봇 4단 합체. 퀀텀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합체를 시작해.
2: 다이노모빌 4단 합체

0: 우와, 최고다. 완전 멋있어. 아직도 움직이잖아. 쟨 포기란 걸 모르나 봐.
1: 고아가 차지하자.
2: 우리도 마찬가지야.
3: 아이킨도 파워.
0: 레드렉스가 집으로 가고 있어.
4: 트리나, 괜찮아?
2: 난 괜찮아.
5: 좋아, 이제 같이 백선터의 계략을 밝혀내자.

0: 어떤 이틀이나? 이제 모사스톰도 수리가 다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1: 백스는 공룡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요. 거의 완성 단계고요. 전 백스를 막을 거예요.
0: 드리나? 백스 헌터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1: 그래서 막겠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기 전에요.
2: 너 혼자선 무리야.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1: 우리도 너랑 같이 갈게.
3: 야, 우리도?
1: 아니, 이건 어디까지나 내 문제야.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 따라오지 마.
2: 기다려, 트리나!
3: 따라오지 말라잖아. 트리나 말대로 하는 게 어때?
0: 글쎄, 중요한 일을 위해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법이지.
2: 어서 가자!

0: 스캔 시작. 기다려, 백스 헌터.
1: 정말 이 장소가 맞아, 재민?
2: 당연하지. 티나가 분명히... 어? 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3: 꼭 저 암벽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은데?
2: 이건 암벽이 아니라 거대한 화산의 일부야. 엄청 거대한 화산.
1: 입구는 따로 안 보여?
4: 근처에 입구를 열어주는 장치가 있을 거야.
5: 왔어! 입구 찾기 성공!
2: 그러니까 그냥 틀이나 말 듣자니까. 분명 후회하겠지. 내려간다!
6: 반가운 손님들이 왔군. 레드렉스, 준비해.
2: 야, 여기 너무 불길하고 무서워. 너희들 괜찮아?
7: 괜찮아.
2: 오는 길이 험난하긴 했지만 제대로 찾아왔어. 탐지기에 따르면 여기가 백스의 은신처야.
3: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래도 예감이 별로 안 좋아.
2: 백스가 있을 텐데 어디 있는 거지? 어?
6: 그야 바로 네 앞이지.
2: 백스 헌터?
3: 대체 뭘 입고 있는 거야?
6: 내 은신처에 온 걸 환영한다, 다이노스타. 여기까지 와주다니 정말 고맙군.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0: 전에 구조했던 타르보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야. 백사한테 또 당했나 봐.
1: 저 무시무시한 갑옷 좀 봐. 이제 진짜 끝인가?
2: 내 위대한 실험의 결정체를 보여주지. 공격!
3: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합체 준비!
1: 랩터 볼트리! 비행 준비 완료!
4: 스탠드업트로 전투 준비 완료!
1: 준비되면 신호 줘.
3: 다섯, 넷, 셋, 둘, 하나. 지금이야.
1: 올라갑니다. 야구지. 이 정도면 충분해.
3: 충격파. 아!
1: 이번엔 우리 차례. 더블 볼트 화살 발사. 두 발 다 명중. 어떠냐 백선터.
2: 설마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3: 어떻게 된 거야?
1: 바닥에 부러지고 있어. 사방에 온통 용암이 가득해. 어? 저건 레드렉스잖아.
2: 그럼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해볼까.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1: 너 또 이럴 거야? 저번에 끝냈잖아. 제발 정신 차려.
3: 몰라. 전투 준비.
5: 산산조각을 내주마, 다이노스.
3: 이제 남은 방법은 산안업체뿐이야.
1: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5: 그렇게도 안 되지.
1: 어? 역시 트리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 우리 괜찮아?
0: 무사했구나. 어? 난 걱정할 때가 아니었네. 어?
1: 트리나잖아.
3: 레드렉스, 이상된 나라고. 모사체인 발사. 집중해야지.
2: 트리나.
3: 트리나가 시간을 벌어줬어. 모두 사다랍체 준비해.
4: 메타트론

0: 야, 그럼 잘 가라고 다이너스타. 야.
1: 도망친다고? 거기서 백성이야.
2: 그만 가.

0: 저걸 위선한 건 나 아닌데.
1: 바닥이 무너지고 있어.
2: 세상에 저건. 제이미, 탈출하는 길을 찾아야 해.
0: 저기야, 저 터널이 바로 탈출구야.
3: 진짜 아슬아슬했어.

0: 빠져나온 거야?
1: 진짜 엄청났어.
2: 아직 기뻐하긴 일러. 백선털 찾아야 하니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클릭서! 클릭서! 얼마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메이트.

0: 아이스크림 트럭.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I love pizza.
9: Oscar can tell you. Huh? It's a puzzle.
8: Puzzle?
9: Yes, puzzle. Puzzle. Puzzle. Puzzle.
8: Puzzle. Puzzle. Puzzle. Puzzle. Puzzle. Puzzle. Puzzle. Puzzle. Puzzle.
9: Put the pieces together and make a pictur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전국의 그림쫓기 구조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구의 요상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는 기후변화 대책 관담회를 준비했죠. 함께해 주실 멸종 동물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네, 여러분. 지구의 기후변화 어떻게 생각하더라?
5: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엄청 뜨거웠다. 어이, 펴봐라. 엄청 추웠다. 추가래. 엄청 비 많이 내렸다.
8: 아이, 비 언제까지 오는데? 내일 또 온대.
9: 아, 내일 또 온대.
5: 엄청 비 안 왔다. 이렇게 날씨가 막 오락가락 하는 거, 이거 다 온실가스 때문 아닙니까, 이거? 맞아, 아니에요?
10: 맞습니다!
5: 에이, 참, 이게 성격 알면서, 이게.
11: 지구의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온실가스를 아주 그냥, 혼내줘야 합니다.
12: 동의합니다!
4: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온실가스를 불렀습니다. 나와 주시죠.
5: 어? 진짜 왔나? 어? 진짜 왔잖아 이거!
9: 아! 어? 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10: 야, 온실가스! 너 때문에 이 지구가 다 망가지고 있잖아!
9: 침착해, 침착해. 아, 맞아. 너 때문에 동물들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10: 아니, 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이게 다 화석 연료 때문이라고요!
12: 화석 연료?
4: 응, 맞습니다. 화석 연료란 석탄과 석유 같은 연료예요. 사람들이 화석 연료를 쓰면 많은 양의 탄소가 발생하면서 온실가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13: 그러고 보니 온실가스보다 화석연료가 더 문제구만.
9: 그럼 우리가 그 화석연료를 혼내줍시다. 어때요?
5: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6: 제가 화성 연료대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만나서 지구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13: 우와! 역시 도도 회장님! 최고!
12: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4: 새로운 에너지 영웅의 탄생!
6: 여기가 화성 연료들이 있는 곳인데.
7: 우리 화성 연료를 찾아오셨어.
6: 네, 맞도도. 화성 연료 때문에 온실가스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구가 아파하고 있도도.
7: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아주 잘 찾아오셨어.
14: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도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6: 저한테요?
7: 우리 화성연료들은 수십억 년 전에 살았던 동물과 식물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아주 옛날 지구에 살던 동물과 식물들이 죽어 땅에 묻히면 오랜 세월 높은 압력과 열, 그리고 지형의 변화를 겪으며 연료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연료를 화석 연료라고 해요.
12: 우리들은 화석 연료 세상을 바꿀 에너지 영웅.
15: 그래, 화석 연료를 이용해 공장도 가동시키고 자동차도 달리게 해야겠어.

0: 우리 함께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거야.
1: 태워보자 화성열로 세상을 바꿀 에너지 영웅.
2: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 화석연료를 이용해 엄청난 산업 발전을 이루었지. 하지만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탄소 때문에 온실가스 녀석이 그렇게 커지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어.
3: 우리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고 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면목이 없구만.
4: 아, 그래도 화석연료 때문에 산업이 발전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3: 어차피 우린 얼마 안 남았어.
5: 맞아. 사람들이 우리 석탄과 석유를 너무 많이 써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
4: 그럼 이제 어떡해요?
5: 어떡하긴 우리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야지.
4: 새로운 에너지원이요?
3: 이것만 기억해. 첫째, 새로운 에너지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어야 한다.
5: 둘째, 에너지로 만들 때 지구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선 안 된다.
4: 아, 네. 두 가지 꼭 기억할게요. 새로운 에너지원을 어떻게 찾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어야 하는데.
6: 그럼 자연에서 찾아봐요. 태양이나 바람은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 곁에 있잖아요.
4: 와, 두두두두.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친구. 오, 넌 이름이 뭐니?
6: 아, 전 수소예요.
4: 아, 고마워, 수소야. 이 태양아, 네 밝은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도 되겠냐?
7: 물론이지. 태양의 밝은 빛을 에너지로 전환! 나는야, 태양광 에너지!
4: 우와, 좋았어! 그럼 이번에는... 바람아, 널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도 되겠냐?
8: 그럼! 쌩쌩 부는 바람을 에너지로 전환!
9: 나는요, 풍요 에너지!
4: 우와, 좋았어! 그럼 이제 됐나?
10: 저 근데 나는 날씨가 흐리면 힘을 못 쓰는데 괜찮겠어?
9: 나는 바람이 안 불면 힘을 쓸 수 없는데 괜찮겠어?
4: 그러네. 그럼 날씨랑 상관없이 항상 쓸 수 있는 에너지원 뭐 없을까?
11: 혹시 저 어때요?
4: 수수?
11: 하하하,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수소는 지구의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후 다시 물로 바꿀 수도 있죠.
6: 한마디로 수소는 우주에 아주 많고요.
3: 새로운 에너지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어야 한다.
6: 수소는 지구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지 않아요.
5: 에너지로 만들 때 지구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서 안 된다.
4: 그래.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에너지원이야. 얘들아, 수소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시켜줄래?
7: 그래. 수소에 전기를 가해.
9: 수소 에너지로
7: 전환.

0: 전 체험관.
1: 가스 안전 체험관?
0: 응.
2: 이것들이 다 뭐야?
0: 이게 다 가스 사고로 망가진 물건들이야.
1: 가스 사고?
0: 가스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연료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저기로 가보자.
1: 오케이!
0: 여기가 가스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냄비나 주전자가 너무 뜨거워져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이사할 때 가스구멍을 잘 막아두지 않으면 가스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대.
1: 가스 사고 엄청 조심해야겠다.
0: 그래, 맞아. 자, 그럼 이제 수소에너지를 만나러 가보자.
1: 좋아!
2: 너도 근데 여기 진짜 수소에너지 있는 거 맞아?
0: 아마 그럴걸?
3: 얘들아, 안녕!
0: 수소에너지!
1: 너 지금 어디야? 우리 너무 놀러왔어.
0: 맞아.
3: 오, 그래? 아, 근데 나를 만나려면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You kids?
4: Yes, kids! Step by
3: step. 좋았어. 그럼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수소 에너지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나 떨어. 이거 X야, X.
0: 나도 알아.
3: 정답은 X!
1: 다음에 또 맞출게!
3: 수소 에너지는 지구를 오염시키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야. 두 번째 문제. 수소 에너지는 사고의 위험이 적은 안전한 에너지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이거. 오!
0: 맞아. 오, 그린이 똑똑한데.
3: 정답은 O! 수소는 아주 가벼워서 만약 누출되더라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가스 구름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워. 다시 말해, 수소 에너지는 폭발 사고의 위험도 적고 독성도 적은 안전한 에너지라고. 퀴즈를 잘 맞췄으니 이제 날 만나러 수소 유니버스로 오라고 기다릴게.
1: 와, 대박이다.
0: 수소 유니버스는 과연 어떤 곳일까?
1: 글쎄, 빨리 가보자.
0: 우와, 여기 수소 에너지가 있나 봐.
1: 와, 진짜 멋지다. 얘들아!
0: 수소 에너지!
3: 내가 그렇게 좋니? 그럼 내가 아주 더 멋진 미래의 도시를 보여줄게.
1: 좋아.
3: 짜잔! 여기가 아주 멋진 미래의 도시야.
1: 우와.
3: 아, 맞다. 나한테 뭐 줄 거 있다 그랬지? 뭔데? 이거 수소 에너지 패치잖아.
0: 앞으로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로 열심히 일해줘.
3: 알겠어. 수소 에너지 힘내볼게. 자, 그럼 지구가 다시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4: 그린 조끼 구조대와
3: 수소 에너지 파이팅!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5: 얼굴엔
4: 순한 킹킹.
5: 진물엔
4: 덕분만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칠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치.

0: 그러니까 그날은 유난히도 파도가 잔잔한 날이었죠.
1: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 내가 이래서 바다 여행을 좋아한다니까.
2: 아니, 저건
0: 고래 아가씨의 점프 펄쩍. 너무 멋진 걸.
3: 나 고래 아가씨에게 반을 보냈다.
4: 그날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린 우리 둘.
1: 그래서 우리 결혼합니다!
5: 화이팅!
1: 코끼리와
5: 고래의 결혼식에
1: 모두 오세요!

0: 얘들아, 얘들아, 너네 연습 많이 했어?
1: 당연하지.
2: 코끼리랑 고래가 우리한테 특별히 축가를 부탁했는데 열심히 연습했지.
3: 둘의 멋진 결혼식을 망칠 순 없잖아.
1: 지아나, 연습 많이 했나 보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맞춰볼까?
3: 좋아.

0: 자, 그럼 이제 슬슬 용군의 시작으로 가볼까?
1: 잠깐! 결혼식에서 피아노 반주할 오순이랑 주례해 주실 문어 박사님도 여기서 우리랑 같이 출발하기로 했어.
2: 아~ 얘들아!
3: 오순아! 왔구나!
4: 오순아, 피아노 연습 많이 했어?
2: 많이 했는데 나 피아노 못 칠 것 같아.
3: 뭐? 왜?
2: 아니,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칠 생각만 하면 너무 떨려.
5: 신랑 신부 입장.
6: 오, 입장한다.
7: 피아노 치다 다 틀려서 결혼식을 망쳐놓을지도 몰라.
2: 나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못 칠 것 같아. 너네가 고래랑 코끼리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좀 전해줘.
3: 가자.
1: 오순아, 네가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 건 당연한 거야.
0: 그래, 긴장되고 떨려서 피아노 치다가 틀리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2: 그런 거야?
4: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8: 만약 피아노 치다 틀리면 우리가 도와줄게.
2: 너희가? 어떻게? 아, 연습인데도 떨리네.
4: 할 수 있어? 화이팅!
0: 네!
2: 너희들이 이렇게 우와! 하고 소리치면 내가 피아노 틀려도 하나도 안 들리겠다.
0: 바로 그거지.
1: 그럼 오순이 너 우리랑 같이 결혼식장 가는 거지?
2: 응, 가야지.
4: 좋았어. 아, 이제 주례를 맡은 문어 박사님만 오시면 되겠다.
8: 근데 주례가 뭐야?
4: 아, 맞다. 주례라는 말 처음 들어보겠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갈 거야!
3: 맞아!
4: 결혼식에서 하는 주례!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번, 신부가 던진 부케를 받는 걸 주례라고 한다. 2번, 축하 노래 부르는 걸 주례라고 한다. 3번, 신랑 신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결혼식을 진행하는 걸 주례라고 한다. 이 중에서 주례는 뭘까?
8: 정답 3번.
4: 왜 그렇게 생각해?
8: 노래는 우리가 하니까 아니고 문어 박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좋은 얘기를 잘해주실 것 같아서.
4: 오, 딩동댕 정답! 예!
5: 그래, 지야 말대로 내가 주례를 잘 할 것 같아서 나한테 부탁을 했나 본데. 주례 망했다고.
1: 아니, 문어 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 응? 아니, 결혼식은 시작도 안 했는데 주례가 망하다뇨?
5: 내가 말이야, 결혼식에서 할 주례사를 밤새도록 적어놨는데 글쎄.
0: 아치!
5: 주례사 써놓은 거 다 지워졌어. 진짜 잘 썼는데.
1: 다시 쓰면 되잖아요.
5: 아니, 그럴 수 없어. 내가 밤새도록 써놓은 수십 장의 주례사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딩딩아.
4: 어, 예?
5: 네가 나 대신 결혼식 주례 좀 해줘. 에? 네가 나랑 제일 비슷하게 생겼잖아.
4: 네? 아니, 아니 제가 어디가 비슷해요? 어, 참. 아, 참.
1: 자. 어. 문어 박사님, 오히려 잘 됐어요. 주례사는 그렇게 길 필요 없어요.
0: 맞아요. 문어 박사님이 고래랑 코끼리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면 돼요.
5: 어,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뭐... 좋은 짝 만나서 참 좋겄다 이건데?
3: 오, 좋네요.
5: 어? 그래? 아 이거면 될까?
3: 그럼요.

0: 그럼 이제 용궁 예식장으로 출발! 하기 전에
1: 재미있는 퀴즈는 풀고 가야지.
2: 동동이
1: 댕댕이가 함께하는 달인그린 찾기.
3: 우와, 고래와 코끼리의 멋진 결혼사진. 다른 부분을 찾아봐.
1: 이번에도 다른 부분을 찾아봐.
3: 호우! 춤추고 있는 신랑과 신부, 다른 부분을 찾아봐.
4: 잘했어, 친구들!
0: 자, 그럼 다 같이 용궁 예식장이죠. 출발!
5: 고래, 너 신부가 예식장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
6: 얘들아, 나 이 결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4: 뭐?
7: 아니, 넌 또 왜?
6: 아니, 내가 그 결혼 기념 예물로 오로라 빛깔이 나는 귀한 조개 껍데기를 준비했거든?
7: 설마 길에서 잃어버렸어?
6: 아니, 바다에서 잃어버렸어!
8: 바다에서 잃어버리면 더 찾기가 힘들 텐데.
6: 맞아! 그래서 나 이 결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9: 무슨 소리?
5: 끼리끼리 코끼리 씨.
10: 고래고래 고래 씨.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요. 그러니 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용궁 예식장으로 갑시다! 출발! 우와!
9: 베이비, 울지 마요!
6: 나 속상해져요!
8: 고래 아가씨 많이 속상하겠다. 아, 맞다! 거북 할머니!
11: 네, 지금부터 육지 멋쟁이 코끼리 신랑과 바다 예쁜이 고래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코끼리 신랑, 고래 신부, 좋은 짝 만나서 참 좋겄다. 부럽다, 부러워.
1: 맞아, 부럽다.
0: 앞으로도 우리가 더 부러워할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세요. 주례 끝.
2: 우와! 잘 가서 좋아.
3: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준비했어요.
4: 가만 가만.
3: 왜?
4: 지아가 없어.
3: 아니 어디 갔지?
4: 그러게.
2: 아니, 이걸 어떻게 어떻게?
3: 자자자자. 결혼식을 망칠 순 없으니까 일단 렛츠 고.
4: 렛츠고.
5: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6: 잠깐만요. 찾았어요. 오로라 빛깔 조개 껍데기 이거 맞지?
4: 우와 맞아 맞아.
7: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지?
6: 우리 동물병원에 자주 오시는 거북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태평양의 모든 거북들한테 얘기해서 찾아주셨어.
5: 우와!

0: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1: 네, I love you.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반드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0: 서유, 뭐해?
1: 지금 케이크 만들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0: 케이크 좋지!
1: 생큼?
2: 여러분,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3: 여러분, 안녕.
4: 세계 탐험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3: 그럼 미션 대공개! 뿡뿡!
4: 먹구름을 찾아 발레 공연을 열어라! 더 늦기 전에 얼른 찾아야 해요. 참가자 여러분, 먹구름을 꼭 찾아주세요. 제발요!
3: 그럼 저희 이만 뿡뿡!
6: 노빈, 사라진 먹구름에 대해 알려줘.

0: 사라진 먹구름의 이름은 까미.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구름 언덕, 그곳에 구름 학교를 다니는 먹구름입니다. 그런데 먹구름 까미가 학교 밖으로 나간 후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까미를 찾아야 합니다.
1: 먹구름이 돌아오지 않았다니. 어디에 있는 걸까?
2: 이 근처라면 구름 늑대가 있단 말이야.
3: 안 돼. 혹시 구름 늑대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4: 그럼 어서 까미를 찾으러 가자. 다 함께 출발!
5: 출발!
6: 뜬 박건! 뜬 박건!
3: 아, 맞다. 아까 사유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는데.
2: 아, 그게...
7: 에휴, 사유가 만들고 있긴 했었지.
3: 그럼 없는 거구나.
6: 아, 생크미 팝콘 좋아.
7: 쟨 누구야?
2: 저건 생크미가 들고 있던 팝콘 아니야?
6: 생크미!
2: 어?

0: 먹구름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 치치, 생크미는 내가 찾아서 데려올게. 너희들은 어서 학교로 가봐.
0: 좋게, 나도 같이 가.
2: 생크미 배고파. 생크?
1: 어쩌지? 지금쯤 날 찾는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0: 나통? 우와! 뱅금 아빠!
1: 생큼? 생큼이라고?
0: 생큼! 생큼! 생큼! 생큼!
2: 발레 연습실이 어디지?
3: 오! 얘들아! 여기야 여기!
2: 우와! 발레하는 장면을 직접 보다니! 상상도 못했는걸!
1: 너무 예쁘다. 나도 입고 발레해보고 싶어.
2: 핑핑, 넌 몸이 뻣뻣해서 안 돼.
1: 무슨 소리? 내가 얼마나 유연한데. 한번 볼래?
2: 네가 유연하다고? 드래콩도 너보단 낫겠다.
1: 설마, 드래콩이?

0: 완벽해요. 그 아름다운 자태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혹시 이름이?
1: 전 드래콩이라고 합니다.
2: 우린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데 먹구름 까미를 찾으러 왔어요.
0: 아, 여러분들이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전 까미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3: 까미는 아직인가요?
0: 네, 아직이에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1: 선생님, 예전에도 이렇게 까미가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까?
0: 아니요, 없었어요.
1: 그렇다면 까미의 생김새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죠.
0: 저 이쪽이에요.
1: 명탐정의 첫째 조건 바로 관찰력이지. 자, 볼까? 아니, 이건 바로 아이들 뒤에 있는 건물이야. 그곳에 까미가 있어.
2: 저건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학교 건물이야.
1: 그렇군. 아니, 저건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저 옷을 입은 아이를 찾으면 돼.
3: 저건 발레복이야.
1: 그렇군. 명탐정 둘째 조건, 단서는 어디에든 있다.
3: 선생님, 왜 까미의 신발만 유난히 더러운 거죠?
2: 지늘게 묻어있는 것 같은데.
0: 어머, 정말 그러네요.
3: 까미가 자주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발레 연습을 하곤 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이곳에서 멀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그곳은 몇 번이나 찾으러 갔었어요. 네, 하지만 까미는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1: 찾았어! 드디어 까미를 찾았다고!
4: 생크마, 너 발레 좋아해?
5: 발레?
4: 발레 몰라? 뭔지 보여줄까?
6: 다시 턴이 불안정해.
4: 누구세요?
6: 나를 모르다니.
4: 혹시 전설의?
6: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감동으로 전달해주는 그룹 발레 학교의 전설 리나다. 구름발레 학교의 전설을 알아? 그 주인공이 바로 나야!
3: 우와, 알아요, 알아요. 이런 전설이 만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6: 이름이 뭐라고?
3: 네, 전 까미라고 해요. 선배님, 전 발레를 잘하고 싶어요.
6: 걱정 마, 너도 최고가 될 수 있어. 바로 날 만났기 때문이지.
3: 선배님의 발레를 배우고 싶어요. 곧 발레 공연이 있는데 이 실력으로 무대에 오르면 망신당할 게 뻔해요. 저의 발레 선생님이 돼주세요.
6: 좋아, 좋아. 내가 너의... 어? 너 먹구름이었구나. 먹구름은 발레를 잘할 수 없어. 물기가 많아서 몸이 무거우니까.
3: 먹구름요?
6: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지금이라도 미련을 버려.
3: 전...
6: 그럼 난 간다.
5: 먹가! 먹가!

0: 떠난 게 구름 늑대야. 선배님을 구해야 돼. 생크마 가자.
1: 생크 생크

0: 까미는 어떤 아이일까?
1: 열정적이고 최고의 발레리나를 꿈꾸는 아이?
2: 나처럼만 한다면 까미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어. 어? 지치, 핑핑, 나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0: 드래콩, 왜 그래?
2: 아니,
1: 여긴 늪지대야.
0: 뭐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2: 침착하자, 침착하자.
0: 드래콩, 잠시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좋았어.
1: 치치, 이거 받아.
0: 드래콩, 이 밧줄을 허리에 감아.
2: 지치, 날 구하러 왔구나. 자, 살았다, 살았어.
0: 내가 끌어당길게. 넌 나뭇가지를 잡아봐.
2: 알았어.
0: 으아, 차차차차차차차차.
3: 하마터면 구름늑대에게 잡아먹힐 뻔했잖아.
4: 도켓, 난 더 이상은 못 뛰겠어.
3: 네, 도대체 생크미는 어디로 간 거야? 혼자 다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4: 도켓?
3: 왜?
4: 너도 생크미가 걱정되는구나.
3: 뭐라고? 내가 언제 생크미를 걱정했다 그래?
4: 어? 저게 뭐지? 혹시 생크미 아니야?
3: 어? 도대체 어디가 썼던 거야? 생크마! 생크마! 생크미한테 꼬리가 있었었나?
4: 글쎄, 없었던 것 같은데.
3: 그 사이에 꼬리가 생겼나? 에이, 모르겠다. 생크마!
5: 매, 매.
3: 생크마! 생크마!

0: 이번 공연 때도 내가 제일 돋보이겠지.
1: 아, 도대체 까미는 어디로 간 거야? 어?
2: 어머나, 선생님.
1: 아,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습은 다 했니?
2: 그게 까미가 없어졌는데 공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도 공연이 취소될 거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1: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얘들아. 까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였잖니. 공연 때까지 꼭 돌아올 거야.
2: 그럴까요?
1: 그럼.
2: 라라, 우리 다시 연습하자. 좋아.
3: 잡았다! 잡았어, 치치!
4: 내 캣마블!
5: 도깨!
3: 다시 빠질 순 없어!
5: 드래코! 내가 구해줄게!
3: 고마워, 치치! 드래코 살려!
2: 얘들아, 괜찮아!
5: 무슨 소리지?
4: 더 가까이 오지 마.
5: 도켓, 어떻게 좀 해봐.
4: 캣마블이 어디 간 거야? 아하, 핑크색 캣마블. 하차.

0: 빅스의 갯마블이 저런 거였어?
1: 처음 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행복의 묘약이야.
2: 효과가 대단한데.
1: 선배님!
3: 익숙한 목소리는...
1: 어머, 생크마!
4: 생크미 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생크미 또 어디 가는 거야?
5: 생크미 우유!
1: 어머, 선배님!
6: 돌아왔구나, 빨래 소녀 까미.
1: 까미?
0: 우와, 생크미가 까미를 찾아왔어.
2: 까미, 네가 없어서 공연이 연기될지도 모른대.
1: 정말? 공연을 하기엔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늑대에게 쫓기느라 연습도 못했거든.
5: 까미 우유!
6: 그럼 난 이만 가볼까?
1: 선배님! 어? 제가 학교로 돌아가 멋지게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7: 도와주세요!
6: 좋아. 먹구름은 처음 가르쳐보는 건데.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6: 한 번 더.

0: 진심으로 축하해.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1: 고마워.
0: 축하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힘차게 날 때까 키가 크고 싶다면 힘차게 날 때까 키 당장 고민이 되면 힘차게 날 때까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아빠, 저게 뭐야?
10: 혹시?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새로운 친구 비비 바비푸.
11: 유후! 박물관은 언제 와도 즐거워.
12: 맞아. 오늘은 어떤 공룡이 기다리고 있을까?
13: 정말 기대된다.
10: 이게 왜 이러지?
12: 어? 렉스?
11: 이게 다 뭐야?
10: 아, 얘들아, 안녕.
11: 어? 이게 뭐야? 공룡이 그려져 있어.
13: 렉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0: 아, 이건 새로 준비한 공룡 카드 기계인데 아직 시험 운행 중이라서.
12: 공룡 카드 기계?
10: 응, 공룡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는 카드 기계야.
11: 우와, 그럼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나도 해볼래. 어? 색깔이 다른 카드가 있네.
13: 어? 갈리니무스 카드야.
14: 어? 그럼 내 카드에 빈칸이 있어.
10: 사실은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 중이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부족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 앞으로 채워나가야 해.
13: 어? 무엇보다 문이 생겼네. 멋지다.
10: 우루루 행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때? 정말 잘 만들었지?

0: 여기가 갈리미모스가 사는 곳이야?
1: 우와, 저기 좀 봐! 렉스, 그게 뭐야?
2: 아, 이건 공룡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정보 수집기야.
0: 우와, 신기하다.
2: 우와, 시속 60km야. 엄청 빠른데?
1: 우리도 갈리미모스처럼 신나게 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러게.
2: 아, 그래? 그럼 소원을 들어줘야지.
0: 어?
2: 자, 이거 받아.
1: 응? 이건 호루라기잖아.
2: 응, 다 같이 힘껏 불어봐. 하나, 둘, 셋. 비비!

0: 침 묻었잖아.
1: 바비, 그만 그만. 자, 새 친구들을 소개할게.
0: 비비.
1: 첫째 비비, 둘째 바비, 바비. 그리고 셋째 부. 앞으로 비비, 바비, 부, 새 쌍둥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0: 비비, 바비, 부?
2: 안녕 비비, 난 조이야.
3: 비비,
0: 비비.
2: 어, 강아지 같아. 비비, 앉아.
3: 비비,
2: 비비, 엎드려.
3: 비비,
2: 비비, 굴러.
3: 비비,
2: 비비. 와, 말도 알아듣네.
0: 그러게.
2: 잘했어, 비비.
0: 아, 난 앤디. 반가워. 바비, 우리도 해볼까? 바비, 앉아. 어? 못 알아들었나? 그럼 다시 바비 앉아.
2: 바비.
0: 어?
2: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0: 바비. 너?
2: 바비.
0: 난 루카스야.
2: 부.
0: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2: 부. 나 주는 거야?
0: 응.
2: 고마워, 부. 향기로운데?
1: 앞으로 친하게 지내길 바랄게. 이제 갈리미무스를 만나러 출발해볼까?
2: 응. 비비, 바비, 부, 가자.

0: 춤을 추는 것 같아.
1: 와, 둘이 친해졌나 봐.
2: 아, 갈리미무스는 어릴 땐 솜털을 갖고 있지만 다 자라면 저렇게 화려한 깃털이 솟아나는구나.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땐 깃털을 뽐내며 춤을 추면서 서로를 부른대.
0: 우와, 저기 새끼 갈리미무스야.
3: 갈리미무스의 깃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0: 어우, 귀여워.
1: 셋이 꼭 비비, 바비, 부 같아.
2: 갈리미무스의 식성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는 잡식성이야. 어? 다들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4: 렉스!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어서 거기 피해야 해!
2: 산사태?

0: 렉스, 무슨 일이야?
1: 산사태야. 모두 어서 피해야 해. 비비, 바비, 구. 친구들과 알리미누스를 적극 뒤로 대피시키자.
2: 비비.
1: 갈리미누스를 모두 모아줘.
0: 어? 어? 바비, 저기는 막다른 길이야.
2: 바비.
0: 잘했어, 바비.
1: 조금만 더 힘내. 너 위험해, 렉스. 슈퍼 갈고리. 슈퍼 이빨!

0: 모두 다친 곳은 없지?
1: 응, 공룡들도 무사해.
0: 아, 다행이야.
2: 비바보 엄청 빠르던데.
3: 비바보?
2: 비비, 바비, 부를 줄여서 비바보.
1: 그거 좋은데? 비바보,
2: 비비,
1: 바비,
2: 부.
1: 아무튼 비바보가 아니었으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을 거야. 실은 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정말 신났어.
2: 비비, 바비, 부 아주 잘했어.
1: 비비, 하이파이브.
2: 어, 바비, 너 또 핥으려고 그러지? 안 돼.
4: 바비, 바비.
0: 자, 그럼 우루루 행성에서 수집한 공룡 정보를 카드에 채워볼까?
2: 우와, 카드 완성됐어! 정말 멋지다! 이제부터 공룡 카드 다 모을 거야!
1: 오늘 정말 신나는 모험이었어. 응, 새 친구도 생겨서 너무 좋아.
0: 너희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쁜데? 앞으로 더 멋진 박물관이 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2: 응, 또 놀러 올게. 야호, 신난다. 우리는 티라노 가족
1: 렉스.
0: 어? 안녕, 얘들아.
1: 안녕.
3: 렉스, 그건 뭐야?
0: 아, 이건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몇 뼈야. 실험실에서 분석하려고.
2: 실험실? 그런 것도 있어? 어디 있는데?
0: 저쪽이야.
1: 우와, 궁금하다.
3: 나도 빨리 가보자.
2: 이게 다 뭐야? 엄청 크다. 정말 멋있어.
1: 그러게, 이게 공룡의 뿔인가?
3: 이 호박 화석 좀 봐. 안에 있는 곤충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2: 여긴 없는 게 없네. 렉스, 이 실험실 정말 최고야.
0: 고마워. 토모, 그 뼈 좀 분석해줄래?
2: 응.
1: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2: 우선 이 현미경으로 뼈를 관찰할 거야. 자봐,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겉 부분인데.
1: 우와,
2: 특이하게 티라노의 이빨 자국이 있어.
1: 이빨 자국? 티라노가 트리케라톱스를 문 거야?
2: 역시 티라노는 제일 강해.
1: 근데 전에 우르르 행성에서 봤던 새끼 티라노는 잘 자라고 있을까?
3: 그렇겠지.
1: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지내고 있을 거야.
2: 그건 아닐걸? 티라노사우루스는 강하니까 알에서 깨어나고 나면 혼자서 살 거야. 분명해.
1: 그래? 그럼 외로울 것 같은데.
2: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룡이니까 혼자서도 괜찮다고. 그치, 렉스?
0: 글쎄, 과연 어떨까? 안 그래도 티라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같이 가볼래?
1: 응, 가고 싶어.
0: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0: 오르르 행성은 언제 와도 좋다니까.
1: 응, 나무도 정말 멋지고 공룡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2: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후각이 예민하고 시력이 좋으니까 근처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해.
1: 알았어, 릭스. 조심할게.
0: 그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티라노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1: 그러게.
0: 우와! 뭘 이런 걸로 놀라고 그래.
1: 앤디도.
2: 얘들아, 잠깐만.
0: 뭐야? 그냥 바람이 분 것 같은데.
1: 뭐하는 거야, 앤디?
2: 앤디가 새끼 티라노를 보고 많이 놀랐나 봐.
1: 새끼 티라노라고?
0: 응? 두 마리가 더 있었네? 근데 왜 키가 다르지?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2: 혹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알 기억하고 있어? 형 티라노야. 다른 티라노는 동생들이라 키가 작고.
1: 새끼 티라노가 벌써 이렇게 큰 거야? 그러게, 동생도 생겼구나. 정말 귀엽다.
3: 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새끼들끼리만 있나 봐.
0: 역시 내 말이 맞아. 티라노는 강한 공룡이라서 부모님 없이도 잘 사는 거야. 왜 그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2: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1: 정말?
0: 자, 던진다! 오, 잘했어!
1: 너희도 하고 싶어?
3: 우리도 해보자.
0: 우와, 다들 잘하는데. 얘들아, 이번엔 더 멀리 가봐. 자, 간다.
2: 저 공룡은 오로르 행성에서 사납기로 정말 유명해.
0: 와, 정말. 어떻게 하지?
2: 얘들아, 어서 도망쳐. 여기서 벗어나야 해. 모두 오로라기 갖고 있지?
1: 응.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저 티라노, 새끼들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2: 아, 아빠 티라노가 새끼들을 구하러 왔나 봐.
0: 가족이랑 같이 살았다고?
2: 저거 봐! 트리케라톱스가 티라노를 몸으로 밀어냈어!

0: 말도 안 돼. 티라노는 제일 강한 공룡이잖아. 얘들아, 어디가? 가지 마. 아빠를 도와주려나 봐.
1: 안 돼. 거긴 위험하다고.
2: 다들 괜찮아?
1: 역시 렉스야. 렉스, 조심해.
0: 트리케라톱스가 흥분하고 있다.
2: 다들 내려.
0: 렉스, 뒤를 봐.
2: 이런, 렉스, 슈퍼 갈고리.
0: 다행이다.
1: 어떻게 트리케라톱스가 더 화나?

0: 모두 무사한 것 같아.
1: 그러게, 정말 놀랐어.
2: 잘했다. 너희들 덕분에 티라노 가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고마워, 얘들아.
1: 아니야, 우리가 더 고마워. 렉스, 정말 재밌는 탐험이었어.
3: 근데 트리케라톱스는 초식 공룡인데도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 크앙, 엄청 강하던데?
1: 맞아, 공룡들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
3: 그리고 난 티라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어.
2: 새로운 사실? 어떤 건데?
3: 티라노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혼자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저렇게 가족끼리 사이좋게 무리 생활을 할 줄이야.
1: 맞아, 겉으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
3: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1: 오, 앤디 좀 멋진데.
3: 그러게, 이 정도야 뭐. 너희도 내 또 다른 모습에 놀랐구나.
1: 어?
3: 우와, 이 공룡 되게 작고 귀엽다.
4: 앤디, 멋대로 만지면 위험해.
3: 귀엽잖아, 이렇게 작은데.
2: 앤디, 조심해야지.
3: 난 그냥 작고 귀여워 보이길래.
1: 뭐야, 아깐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더니.
3: 내가 그랬나?
2: 얘들아, 티라노 카드가 완성됐어.
1: 이 카드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간 거야, 렉스?
2: 티라노사우루스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키웠다는 정보를 입력한 거야.
3: 우와, 정말 멋진데? 다음에 또 탐험하러 가자.
1: 응, 나도 가고 싶어.
4: 나도.
2: 알았어, 다음에도 잘 부탁해.
5: 응.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4: 얼굴엔
6: 순한킹킹.
4: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8: 오늘의 주제는 솔방울 두 번째 이야기. 우뚝 서 있는 소나무 가지마다 매달려 있던 수많은 솔방울. 우리는 보았다. 맑은 날씨에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저절로 열리던 솔방울의 모습을. 그것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솔방울의 본능이었다. 알고 보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생존의 법칙.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후손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본능은 작은 솔방울에도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다시 궁금해진다. 솔방울이 씨앗을 보호하는 방법. 저절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 말고 다른 비밀은 없는 걸까?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아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보일

지도 모른다. 솔방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다.

이 무늬 마치 곤충의 등 무늬와도 비슷하다. 다시 보니 이 무늬가 반복되고 있다. 마치 일정한 규칙이 있어 보인다. 솔방울 무늬가 빽빽한 아랫면을 관찰해보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는 선들. 소용돌이 치는 나선 모양이다. 선의 개수는 총 13개. 그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도 선이 그려질까? 그려진다.

모두 8개가 그려졌다. 잠깐 뾰족뾰족한 어린 솔방울은 파인애플과도 비슷하다. 크기는 솔방울보다 훨씬 크지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 무늬. 솔방울에서도 본 것 같은 익숙한 모습이다. 이 파인애플 아랫면에도 솔방울처럼 선을 그려볼까?

그려진 선의 개수는 솔방울에서처럼 13개다. 반대 방향으로 그려보면 총 8개. 파인애플과 솔방울의 아랫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

나선의 개수는 각각 8개, 13개. 나선의 수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토끼를 관찰하던 피보나치. 그는 토끼 한 쌍이 계속 번식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한 쌍의 토끼가 자라 새끼를 낳고 그 토끼들이 자라 또 새끼를 낳으면 매달 토끼는 몇 쌍씩 태어나게 될까? 이 숫자들 사이의 법칙은 무엇일까? 각각의 숫자는 앞에 두 수의 합과 같았다. 이 수들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부르게 된 것. 파인애플과 솔방울의 아랫면에서 발견한 8과 13 두 개의 숫자도 피보나치 수의 하나였다. 피보나치 수가 발견되는 자연물은 또 있다. 해바라기 씨의 배열을 따라 나선을 그려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 나선의 수가 각각 34개, 55개로 피보나치 수를 따른다. 솔방울 비늘이 배열된 나선의 수가 피보나치 수를 따르는 이유는 습도가 올라가 솔방울이 닫혔을 때 비늘끼리 겹치지 않고 가장 빈틈없이 배열되어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고르게 받아 씨앗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크고 작은 솔방울마다 숨겨져 있던 피보나치 수의 비밀. 좁은 공간에 간직한 씨앗을 지키기 위한 솔방울의 지혜였다. 다른 것에서도 피보나치 수가 발견될까? 사과 씨가 난 방향을 따라 잘라보면 다섯 조각. 바나나에서도 피보나치 수가 발견된다. 피보나치 수에 따라 3등분 되는 바나나. 길가에 핀 꽃잎을 세어봐도 21개 피보나치 수다. 이 밖에도 피보나치 수는 자연의 이곳 저곳에서 발견된다. 각자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오묘한 법칙은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우주의 법칙이 되었다. 만물의 질서가 새겨진 작은 솔방울. 여기 자연에 위대한 과학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유? 우리는 이 우유에 대해 무엇을 어디까지 생각해 봤었던가? 컵에 담긴 우유가 하얗다. 하늘에 피어오른 구름처럼 몽글몽글한 목화솜처럼

우아한 한 마리 백조도 우유처럼 하얗다. 티 없이 하얀 그야말로 우윳빛깔이다. 잠깐. 그런데 우유는 왜 하얀색일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유는 하얗다. 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과 비교해보자. 고양이 그림을 물 뒤로 가져가면 보이지만 우유 쪽으로 가져가면 보이지 않는다. 우유는 불투명한 하얀색이다. 거름종이에 걸러보면 우유를 하얗게 만드는 물질이 보일까? 한 방울, 두 방울 우유가 걸러지고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건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염전에서는 강렬한 햇빛으로 물을 증발시켜 바닷물에 녹아있던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우유도 끓여서 증발시켜보면 숨어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우유가 끓기 시작하고 잠시 후 우유에 막이 생겼다. 우유 속에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 침착하게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보자. 끓어올라 막이 생긴 우유에 식초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식초를 넣고 조금 기다려보면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몽글몽글한 순두부찌개를 보는 것 같다. 우유는 분명 액체였는데 이 덩어리들의 정체는 뭘까? 건져서 자세히 보자. 덩어리의 정체는 카제인이라 불리는 우유 속 단백질이었다. 우유 단백질이 식초의 산과 반응해서 이렇게 뭉치는 현상을 보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니. 그렇다면 우유 속에는 단백질만 있는 걸까? 하얀 도화지처럼 쟁반에 담긴 우유에 수성 잉크를 부어보자.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진 것 같다.

여기에 막대를 대어보니 숨어있던 우유가 본색을 드러낸다. 막대를 대는 곳마다 잉크가 움직이고 그 자리에 하얀 우유가 솟아오른다. 우유 위에 그려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사실 이 막대에는 세제가 묻어 있었다. 세제가 닿으면 우유가 서로 당기는 힘이 약해져 색소가 떠 있는 표면이 갈라지는데 이때 드러나는 우유는 흰색인 것을 볼 수 있다. 물에 잘 섞이는 성질의 수성 잉크가 우유와 만났을 때 우유 속의 지방 때문에 섞이지 않고 표면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이든 수조에 빛을 비춰보자. 빛이 물을 통과해 반대편에 닿았지만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이진 않는다. 물에 우유를 조금 넣으면 보인다. 빛이 쭉 뻗어나가는 모습. 빛은 앞으로만 직진하여 옆에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우유 속 입자들이 사방으로 빛을 튕겨내면 눈에 보이게 된다. 우유의 하얀색, 그것은 단백질과 지방 입자들이 사방으로 튕겨낸 모든 파장에 빛이 합쳐져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었다.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우유의 하얀 색. 우유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았다. 무엇이든 처음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어디에나 있는 과학. 그것이 호기심과 만나는 순간 세상을 바꾸는 물결이 된다.

잠깐 우유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콜라에 우유를 넣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간이 지나자 콜라가 점점 투명해졌다. 어떤 성분 때문에 콜라가 투명해진 걸까?

우유를 넣은 콜라가 투명해지는 이유. 정답은 콜라의 탄산 때문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한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줄무랑
10: 덥덥한 날
9: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

0: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반충물 분리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션이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션이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짠짠짠! 네, 우리 짠 만들어요. 우리 오늘은 옥수수 콩나물 짠! Corn and bean sprout pancake. 네, 우리 Korean pancake 만들어 볼 거예요. 한국 짠 한번 해볼 거예요.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bean sprouts, 콩나물, 영어는 bean sprouts. We have carrot, we have red chili, 아니면 red pepper, 영국 사람도 pepper 불러요. Green chili, 홍고추, 정고추, 좀 매워요. 하지만 안 써도 돼요. We have pancake flour, 우리 부침가루도 있고. And we have sweet corn. 이거 캔 나오는 옥수수예요. We have salt. 그리고 우리 특별한 간장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soy sauce, 간장.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And we have sesame seeds, 참깨.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요리하고 싶어요. First, we have to wash the bean sprouts, and then we have to cook the bean sprouts for a very short time. 우리 먼저 콩나물 씻어요. 그 다음 데쳐할 거예요. 1분 정도 요리하고, 그 다음 시원하게 만들어요. Let's wash. We put the bean sprouts in here, and we wash. We want to make them nice and clean. 우리 깨끗하게 필요해요. They're ready. Now we put the bean sprouts in the boiling water for 1 minute. 우리 뜨거운 물 1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We put the bean sprouts in. 우리 콩나물 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We wait 1 minute. 1분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리고 콩나물 요리했을 때 뚜껑 넣고 열고 넣고 열고 했을 때 냄새 날 거예요. 우리 뚜껑 오늘은 안 넣을 거예요. And we take the bean sprouts out. 우리 콩나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And now we need to make them cold. 이제 다시 찬물 넣어야 돼요. 네, 찬물 이렇게 넣었을 때 아주

싹, 아, 싹 전 만들어 수 있어요. We're going to cut the chilies. 그리고 우리 씨 뺄 거예요. We're going to take out the seeds. So we cut the chili like this. 여기 잘라요. And we cut the chili like this. 조심해요. And now, 우리 회전 할 거예요. We spin and spin and spin and spin.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씨들 나오는 거예요. 회오리처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씨들이 나오고요. We have the seeds from the red chili and the green chili. Oh, spicy. Oh, 뜹다 뜹다. 이거 알아요? 원래 씨는 제일 매워요. 그래. 그래서 안 맵게 만들고 싶을 때 그 하얀 부분 하고 씨 먹지 마세요. And now, let's cut the chilies. 우리 예쁜 동그라미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벌써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었어요. They look good. Let's cut the green chili. 우리 뜨겁게 아니면 얇게 잘라도 돼요. Now, let's cut the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필요해요. Like this. 우리 왜 당근 쓰는 거 알아요? 네, 우리 노란 옥수수하고 빨간 초록 고추하고 오렌지 당근 전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보여. 아주 알록달록한 전 만들 수 있어요. What's next? We get to make the pancake. 네, 이제 우리 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세 재료, 아주 중요한 재료 세 개 필요해요. We put in our 부침가루, pancake flour. We put in our water. 우리 물도 들어가고 and our salt, 소금도 들어가요. And now we mix. Start slowly. 믹싱 시작했을 때 살짝살짝 하세요. 왜냐면 너무 파다바바바 하면서 반죽은 탕탕탕탕 다른 데 갈 거예요. 가루 부분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예쁜 반죽은 만들었어요. Next, we need the bean sprouts. 네, 콩나물 넣을 거예요. First, we put the bean sprouts, then the carrot, then the corn, then a little red chili, and some green chili. 우리 청고추도 조금. And now we mix. Mix everything together. 잘 섞어야 돼요. Mix it well. What do you think? I think it's okay. Pancake time! 네, 전 시간입니다. We need medium heat in our pan. 우리 중불 쓸 거예요. And of course, we need some oil. Olive oil. 올리브 기름 쓸 거예요. 전 만들었을 때 기름 필요해요. 조금만 넣었을 때 맛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넣었을 때 더 맛있어요. And let's put in 우리 하나, 둘, 세, 네 개 만들어 볼 거예요. Four pancakes. You have to wait. 왜냐하면 계속 만지고 했을 때 전이 못 생겨. Okay. Shall we turn? Let's turn. 이거 보세요. 살짝 바삭바삭. 그 노릇한 색깔, 그 골든 브라운도 있고. I think these are ready to serve. 이제 우리 접시 위에 놓아야 돼. 그리고 맛있는 간장 만들어야 돼. Three ingredients. 세 재료만 필요해요. We put in the soy sauce, 우리 간장. We put in the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we put in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도 이렇게. And we stir. 아주 간단해. 짠짠짠! 우리 옥수수 콩나물 전, our corn and bean sprout pancakes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콩나물 싫어하는 친구들 이거 한번 먹어봤을 때 콩나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Everybody loves pancakes. 우리 모두 전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전은 짱이다. I hope you enjoyed our pancake today. 우리 전 요리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맛있는 한국 음식 아니면 외국 음식 아니면 외계인 음식 아직 잘 몰라요. Come back next time for another recipe. Bye 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깨어나셨습니다.
1: 이렇게 빨리.
0: 그분의 의지입니다.
1: 심상치 않은 기운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0: 준비하시죠. 언제든 개시될 수 있는 전면전을.
2: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디언즈들 전원 소집하라.

0: 13년 만에 뵙는군요, 사령관님.
1: 휴면기간이 적어도 20년은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0: 상황이 긴박해져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1: 공교롭게도 당신이 돌아오자마자 오닉스가 비활성화되었군요.
0: 추측하신 대로입니다. 오닉스는 제가 휴면하는 동안 제 뇌의 10%만 활성화시켜 네트워크에 연결해둔 AI일 뿐입니다.
1: 결국은 휴면 기간에도 당신은 모든 걸 조정하고 계셨군요.
0: 저는 조언만 했을 뿐 모든 결정은 사령관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2: 100-fold
3: 팀장님, 잠시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4: 뛰어봐.
3: 네.
4: 가디언즈들이 어디서 저렇게 많이?
3: 어차피 지구의 기술로는 포착되지 않는 비행체로 이동하니 저들이 그동안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4: 빨리 사령부에 보고해.
3: 네.
5: 렌시아스님이 깨어난 직후 전 세계 각지에서 가디언즈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비행체가 디아마 항공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아 관제팀과 보안팀 모두 당황하고 있습니다.
0: 내가 차를 비운 동안 모두 소임을 다해주어 고맙다. 지금쯤 기계공룡군단도 내가 깨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곧 그들과 전면전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행성을 되찾기 위해 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13년 전 내게 했던 맹세를 다시금 가슴에 새겨두길 바란다.
6: 네, 레이셔스님.
1: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지.
7: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 그동안 레시아스는 날 속이고 AI 오닉스를 통해 디아모 일에 관여했어.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겠지.
7: 하지만 애초에 기계공룡군단을 막기 위해선 디아모가 필요하다고 레시아스님이 제안했지 않습니까?
8: 네, 레시아스님과 가디언즈들 모두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걱정할 일은 없지 않을까요? 리더가 깨어났으니 저들이 모여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1: 레시아스가 에스링커들을 만나고 싶어하네.
7: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1: 단독으로 만나겠다도.
9: 레시아스님이요?
8: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셔.
10: 근데 레시아스님을 어떻게 찾아가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9: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 섬에 있는데 가능해요?
8: 세나 말이 맞아. 지금까지 우리 중 그 누구도 그곳에 가보질 못했어. 너희가 처음이야. 그치만 찾아가는 건 걱정 안 해도 돼. 레시아스님이 너희 밴드에 좌표를 보내실 테니까 그걸 따라가면 돼.

0: 디아모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1: 가디언즈들의 리더 레시아스님이셔.
2: 너희가 이렇게 크다니. 지구의 시간으론 꽤 오랫동안 내가 잠들어 있었다는 게 실감이 나네.
3: 우리 만났어요? 난 기억 안 나는데.
2: 그래 아이나, 우린 처음이지?
4: 그런데 우리 왜 부르셨어요?
2: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3: 이야기요?
2: 13년 전 내가 처음 지구로 왔을 때란다. 기계공룡 군단이 우리 행성에서 빼앗은 초고농축 에너지 이터널 코어를 가지고 지구를 정복하려고 오고 있었어. 우리는 그들을 막으려고 전투를 벌였고, 그때 이터널 코어가 파괴되어 지구로 쏟아졌지. 진, 너희 부모님이 탄 차도 그 파편에 맞아 사고를 당하신 거야. 잔해 속에 울고 있던 아기 진, 그때 너를 처음 만났어.
4: 막아줘, 살려주세요. 우리 아가도 살려주세요.
5: 이터널 코어가 이 아이의 몸에. 생명체라면 이터널 코어가 박히는 순간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모두가 그랬지. 흥룡을 제외하고.
6: 그럼 설마 이 아이도 흥룡처럼?
2: 이 아이의 운명이 결정하겠지.
0: 제 부모님이 그때...
2: 네 어머니는 네 작은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네 이름을 불렀단다. 진, 네가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미안하다며. 너와 함께한 10개월이 엄마 아빠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하셨어.
0: 고마워요, 얘기해 주셔서. 나에게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셔서

0: 진오빠 배 안 고파? 우리 매점 갈래?
1: 아이나, 난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기분 아주 좋아.
0: 진짜?
1: 난 사실 부모님이 없는 것보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게 더 슬펐거든. 그런데 레시아스님께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 얘기해 주셨잖아. 여전히 슬프지만 그래도 기뻐.
2: 그래서 레시아스님이 우리를 불렀나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주시려고.
1: 꼭 살아남아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엄마, 아빠.
3: 이제 그들이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 흩어져 있는 이터널 코어의 상당수는 카이저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손에 들어갔거나 디아머에 회수된 상태입니다. 이를 제외한 남은 30%는 땅속 깊숙이 박혀 있어 그들의 탐지 기술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4: 그렇다면 우리도 찾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3: 이터널 코어는 나의 선조들이 만든 것입니다. 탐지 기술 역시 그들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죠.
5: 그럼 이제 남아있는 그 이터널 코어를 찾을 수 있는 존재는 레시아스님밖에 없겠네요.
3: 그들 역시 제가 깨어나길 기다렸을 겁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디아머로도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지구 역시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겠죠.
4: 레시아스님이 휴면 중이었기 때문이군요. 그들이 시간을 끈 이유가.
6: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3: 첫 번째 수색지를 곧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4: 드디어 우리도 이터널 코어 수색이 가능해졌네요.
7: 우리가 아니라 레시아스지. 우린 이미 레시아스의 명령을 받았잖아.

0: 그러니까 제가 저기 이집트에 간다는 거죠, 그쵸?
1: 너무 긴장할 건 없어. 가디언즈들도 함께 갈 거야.
0: 와, 내가 다른 나라에 가다니.
1: 이집트 기후에 맞는 옷과 물품들은 수송선에서 지급받을 거야. 간단한 개인 물품만 챙겨서 30분 후에 출격장으로 모인다. 알았지?
2: 네.
1: 무사히 임무 마치고 보자.
2: 네.
3: 안 가?
0: 얼큰 사자랑 사진 찍을 거야.
4: 스핑크스?
0: 아, 이집트에는 뭐가 맛있지? 카레? 우와, 맛있겠다. 무할라비야? 이거 꼭 먹자. 어? 야, 같이 가!

0: 아이나, 어디 아파?
1: 아니요, 쌤. 저 이집트에 원정 가야 하는데요. 마틸다 좀 봐주면 안 돼요?
0: 내가?
1: 쌤이 제일 잘 봐줄 거잖아요.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0: 그래, 걱정 마. 안녕, 마틸다.
2: 야, 이거 봐. 내 첫 여권. 여기 막 도장 찍어주는 거지.
3: 우린 심사 같은 거 안 받아.
2: 왜?
3: 관용 여권이잖아. 파병 군인들 사용하는.
2: 와, 우리 여기에 타고 가는 거야? 이거 타고 우주도 가면 좋겠다. 아!
4: 괜찮나, 소년?
1: 진오빠,
2: 어?
1: 뭐해?

0: 너 왜 그래?
1: 아까 가디언즈 대장님이랑 부딪혔는데 느낌이 이상했어. 몸이 딱딱한 게 돌덩이 같았어. 사람 같지 않고.
0: 가디언즈들은 다른 행성에서 왔잖아. 나도 잘은 모르는데, 우리랑 이질감을 줄이려고 인간의 모습을 한 것뿐이래.
2: 언니, 저 거인 같은 아저씨는 누구야? 처음 보는데.
3: 우리가 모르는 가디언즈들이 한둘이 아니야.
4: 수송선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이집트입니다. 모두 비행할 준비 되셨나요?

0: 그랜드 데저트. 서경 34도 18분 12초. 남해 68도 25분 22초. 지점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이 미 확인적의 공격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1: 레샤슨을 말하신 그들의 출연인가요?
2: 어떻게 우리가 이튼을 코 매장 지역을 수색하기도 전에
3: 아머드사우루스가 그 지역으로 접근하는 걸 감지하고 먼저 나선 겁니다. 핵미사일 공격으로도 뚫지 못하는 쉴드입니다. 그들에게는 화력 공격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0: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유엔 주둔군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1: 사막 지역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세요. 이제 오직 아머드 사우루스만이 그들과 상대합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를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밤이 되면 더 살벌해진다. 뚫어져라 쳐다보는 서늘한 눈빛. 만벼락 같은 습격. 도대체 녀석은 왜 이러는 걸까? 뒤통수도 조심해라. 방심은 절대 금물.
1: 첫째도 스트레스 받고 둘째도 너무 힘들잖아요. 두 마리 다한테 너무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
0: 호시탐탐 철통 감시. 불타는 눈빛. 언제 어디서나 동생을 감시하느라 24시간이 모자란 도미를 만나볼까요? 도움이 절실하다는 울산의 한 집사님을 찾아갔는데요.
2: 안녕하세요.
1: 안방에 있는 얘가 둘째 여름이고요. 지금 PMO로 주장되는 아이.
2: 어디 있어요?
1: 침대 아래 숨어 있어요.
2: 저 꼬리 보이네요.
1: 네,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지금.
0: 묘생 10개월 차 둘째 여름입니다.
2: 또 한 친구가 있다고.
1: 아, 네. 첫째는 지금 여름이 방에 잠깐 가둬놨어요. 여름이를 방금 전에 공격해서 지금 침대 아래에 이제 몰려가지고.
2: 공격한다고요?
1: 네, 공격을 해요. 네, 여기가 여름이 방인데 여름이 지금 합사 진행 중에 가둬놨어요. 네, 얘가 봄이에요. 첫째 4살 반이에요.
0: 낯선 방문객 이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제갈길 가는 녀석.
1: 또 방심하러 갈게요.
0: 동생 여름이가 있는 침대 밑으로 굳이 기어들어가서 보라한 듯이 한자리 차지하는 요 녀석. 오늘 요주의 냥 첫째 봄이. 어우, 벌써부터 불꽃이 튑니다.
1: 여름이의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감시를 하고 계속 괴롭혀요.
0: 봄이 등살에 늘 숨죽이고 산다는 동생 여름이. 봄이가 있나 없나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밖으로 나온 그 순간.
1: 자기만 도망간다.
0: 어느새 봄이가 따라와 으름장을 놓습니다.
3: 너 좋은 말로 할 때 움직이지 말라옹.
1: 움직이면 공격해요. 항상 이래요.
0: 봄이의 24시간

0: 밥보단 감시가 먼저. 여름이가 움직이자 바로 달려들기까지. 여름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합니다.
1: 왜? 왜 그래, 왜 그래?
0: 도대체 보미는 무슨 이유로 여름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것처럼 감시하는 걸까? 한참을 지켜보던 보미가 홀연히 사라지고 겨우 내려와 밥그릇으로 향한 여름이. 에휴, 밥도 편히 못 먹는 신세랍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집사가 방으로 들어와 여름이와 놀아주는데요. 설마 이젠 여름이의 숨소리도 거슬리니? 아니나 다를까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봄이 녀석.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집사가 불을 끄는데요. 여름이 밥만 채워주고 나오려는 찰나 도대체 어디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난 건지. 아유, 집사도 여름이도 꽤 놀란 것 같죠.
2: 가자 이제. 가자. 응? 가자 여름아.
3: 아, 놀랬어. 너무 순해요. 고양인데 어디에 올라가면 고양이들은 막 다쳐서 떨어뜨리는데 한 번도 뭘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뭔가를 물건을 일친다든지 뭐 화분을 파헤치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벽지 긁는 것도 없었고요.
0: 외동묘로 지낼 당시에는 세상 얌전했다는 봄이. 하지만 여름이가 나타나고부터 얌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2: 어디 안 다쳤어? 봐봐. 잠깐만 여름아.
3: 여름이 덜 빠졌어 봄이야.
0: 집사가 잠시 잠이 들자 봄이도 그제야 감시를 멈추는 듯 하는데요. 숨죽이던 여름이도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집사가 잠들길 기다리기라도 한 듯 여름이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 녀석. 밤에 더 심하다는데요. 둘째 여름이를 입양한 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답니다.
3: 자책감이 들기도 하죠, 한 번씩. 내가 왜 둘째를 괜히 데려와서 첫째도 스트레스 받고 둘째도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위협당하고 두 마리 다한테 너무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0: 평소 돌보던 길냥이 중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게 된 여름이를 수술시킨 후 작년 11월에 한 가족이 됐다는데요. 봄이와 잘 지냈으면 하는 집사의 바람과 달리 입양 온 첫날부터 봄이는 여름이를 정말 스토커처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사와 모처럼 시간을 보내는 여름. 이때 안방의 기척을 느낀 봄이가 슬그머니 영탐을 하는데요. 집사 근처에 다가와서는 분노의 눈빛을 뿜어냅니다.
4: 침대 위에서 당장 내려와랑! 네 방으로 돌아가랑!
3: 이 주변을 계속 침대 주변을 맴돌면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얘를 계속 쳐다봐요. 그러다 별거 없을 것 같으면 침대 아래 들어가서 누워요.
0: 마치 배수의 진을 치고 여름이가 내려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심산인 듯.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가 자리를 뜨자 재빨리 따라가는 봄이. 오! 봄이가 알고 보니 애교냥이.
5: 원래 이렇게 졸졸 더 쫓아다녀요?
3: 좀 쫓아다니는 편이에요.
5: 혹시 그거 아닐까요? 질투?
3: 아, 그런가? 질투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할

0: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질투일까요?
1: 그래서 집사 역시 여름이에게 신경을 쓰거나 만질 때도 조심스럽다는데요.
2: 곰이가 언제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1: 설마 곰이 너 여름이를 질투해서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니? 반가운 손님이 봄이네를 찾아왔습니다.
3: 네. 됐고.
4: 걱정했어.
1: 봄이와 여름이의 친구도 왔는데요.
5: 아, 진짜요?
1: 고양이 빼꾸입니다.
6: 다른 애들도 좋아하고 성격이 좋아요.
0: 너무 심각하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약간 도움 구하려고 일단 집까지 한번 좀.
1: 빼꾸가 오자마자 낯가리지 않고 금방 친해진 여름이. 그나저나 봄이가 또 쫓아와서 해방 놓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여름이 말고 손님 빼꾸가 의자 밑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 어? 봄이 너 지금 뺏고 감시하는 거야?
3: 궁금하잖아. 그 사람도 냄새 맡아봐.
1: 아니 여름이는 내버려두고 왜 뺏고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지?
7: 내 얼굴에 뭐 묻었냐?
1: 뺏고 덕에 감시에서 벗어난 여름이는 간만에 폭풍 그루밍 중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2: 넌 네가 고양인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자기 사람이고 얘는 고양이라서 싫은 걸 수도 있어. 나는 사람인데 어디 고양이가 들어와서 지금 어? 봄이야 너 그런 거 아니야?
1: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봄이. 빼꾸가 있는 쪽을 계속 응시하는데요.
6: 꼬리 이렇게 무시해.
2: 안 좋아. 좀 자신감 없는 느낌이
1: 들어. 오, 도대체 봄이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2: 목에 맞았어.
7: 집사야, 나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6: 보는 눈빛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봄이 같은 경우에는 주시하는 느낌 자체가 호기심이 아니라
2: 사냥감.
6: 사냥감을 보는 느낌으로 진짜 보는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1: 왜 오늘은 스토킹 대상을 여름이에서 빼꾸로 바꾼 걸까? 알다가도 모를 봄이의 마음입니다. 빼꾸가 집에 간 후 녀석들의 기호에 맞춰 밥을 챙겨주는 집사. 서로 마주보고 밥 먹이기를 시도해보는데요. 여름이는 잘 먹는데 갑자기 먹다가 돌아서는 봄이.
3: 야, 좋아. 괜찮아. 먹어.
8: 흥, 나는 쟤랑 겸상 안 한다옹.
1: 참 까다로운 녀석. 결국 밥그릇을 여름이와 떨어진 먼 곳으로 옮깁니다. 거실에 와서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하는 봄이.
2: 여름이가 지금은 자기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안방에서 줄 때도 있거든요. 또 안방에서 주면 더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해요.
1: 식사 후 여름이도 거실에서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데리고 나왔는데요. 갑자기 캣타워를 미친 듯이 뜯기 시작하더니 영차영차 올라가는 봄이.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긴장감이 맴도는 그 순간. 어머, 여름이도 한 대 쳤다? 하지만 바로 봄이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쫓아가더니 배로 갚아주는 봄이. 괜히 한 대 때렸다 호되게 당한 여름이. 봄이야, 구체적으로 여름이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는지 콕 집어서 알려주면 안 되겠니?
3: 여름아, 우리 봄이 언니 없는데 좀 가볼래? 응?
1: 속상한 마음에 여름이를 데리고 외출을 준비하는 집사.
3: 우리 간다. 봄이 혼자 있어봐. 엄마 없이 있어봐. 엄마랑 여름이 간다. 엄마 들어가, 집에 있어. 안녕.
8: 흥, 계속 감시해야 하는데 어딜 가는 거냐?

0: 여름이가 가는 목적지가 궁금해지는데요.
1: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2: 지금 저희 부모님 댁에 좀 가고 있어요. 여름이가 너무 봄이어도 너무 맞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0: 봄이의 따가운 감시를 피해 일종의 피난처를 찾아온 셈인데요.
3: 엄마, 아이고, 여름이 왔다.
4: 어떡해, 또 피난하자.
3: 엄마.
4: 불쌍해라.
3: 여기 봄이 언니 없어?
2: 너 봄이 언니 찾는 거 아니지? 봄이 언니, 누나 엄마 찾는 거 아니야? 아, 이전에 임보자 집에 있을 때는 우다다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했다는데 지금 우리 집에 와서는 우다다를 한 번도 못하는 거야.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4: 어떡해. 합사, 노력해가지고 합사시켜서 같이 살게 해야지. 여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워. 봄이도 안타깝지만 여름이 막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집사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저렇게 괴롭힘 당하고 놀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
0: 집사님들은 여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2: 포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건데 진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서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만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0: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미야옹철이 멀리 울산까지 날아왔습니다.
5: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시의사입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5: 지금 합사가 안 된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2: 거의 두 달 됐어요.
5: 두 달? 짧지 않네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금 합사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지 네, 성공적인 합사를 할 수 있거든요.
0: 우선 봄이와 첫 인사를 나누는데요. 고양이를 경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5: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름이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어느 일반적인 고양이들 모습하고 봤을 때 차이가 있죠.
2: 네, 너무 달라요.
5: 완전 긴장해서 아이스워킹이잖아요. 거의 얼음 같은 잘 움직이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이것도 봄이가 여름이를 지금 계속해서 숨어서 이렇게 스토킹하고 있다가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봄이는 여름이라는 존재를 지금 이 영역 내에서 정말로 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봄이가 다른 고양이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나요?
2: 안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저한테 오기 전에 2년 동안 이전 주인이 키우다가 이민 가면서 이제 어딘가에 이제 공간에 거의 방치를 하고 갔는데 그거를 담요 집사분께서 알고 구조를 하신 거예요. 그 집에 고양이가 좀 많았대요. 나이가 많긴 했지만.
5: 그때 이제 담요 과정에서 생활을 해본 적이 있네요.
2: 그게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외동묘를 키워졌다가 거기에 갔는데 섞이질 못했대. 맞기도 하고.
5: 그 전에 그러면 집에서 아예 왕따
6: 경험이 있는 거네요. 다른
2: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엄청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0: 고양이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돌고 돌아 집사를 만난 봄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준 걸까?
5: 봄이가 기존에 다른 고양이한테 이제 겪었던 왕따 상황 또는 괴롭힘을 당했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다른 고양이와의 관계 맺는 게 쉬울 수도 없고 실제로 같은 영역안에 있으면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봄이에게는 모든 고양이가 두려운 존재라는 것. 언제라도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24시간 방어 중이었던 겁니다.
5: 봄이 입장에서는 이거죠. 고양이는 되게 꼴보기 싫은 애들인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나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불행의 씨앗이 들어왔네. 빨리 파내버려야지.
0: 아, 그래서 처음 보는 빼꾸도 그렇게 감시, 아니 방어를 했던 거군요.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여름이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는 것.
5: 보호자분이 느끼기에는 공격묘가 공격을 당한

0: 하는 고양이를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공격묘가 얼마나 집요하냐면 피해묘가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동선에서 꼭 필요한 동선들이 있어요. 먹고 싸고 그리고 아니면 본인의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냥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핵심 요소들을 할 때마다 직접적인 공격을 하고 그 외적인 상황에서 계속 따라다니고 예의주시하면서 스토킹을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거의 24시간 동안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인 거죠.
1: 여름 입장에서 범인을 봤을 때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0: 와, 왔더니 여기 깡패가 하나 있구나. 숨도 마음껏 못 쉬고 살겠다. 난 죽겠구나.
2: 이유도 알 수 없이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공격을 당한 여름이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0: 여름이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심리적인 압박에 대한 그러니까 압박 전술에 대한 시작은 이미 보미가 30분 동안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2: 지금은 여름이가 당하는 입장이지만 여름이가 덩치가 커지면 시체 말로 둘이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다는 것.
0: 자, 오늘 솔루션은 가장 기본적이에요. 일단은 완벽한 격리부터 처음 시작 전부터 합사 교육은 재시작. 그리고 가장 이 솔루션의 핵심 키워드는 보미가 다른 고양이가 있어도 괜찮고 또는 다른 고양이가 있음으로써 나한테는 즐거운 일이 생겨라는 거가 되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을 들여서 길게 서서히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2: 우선 환경부터 살피는데요.
0: 위치하는 이 장소가 원래 합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좋은 위치예요.
3: 네.
0: 왜냐하면 출입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고 집안을 다볼수 있는 위치라서 좋은데 합사가 이렇게 잘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원래 좋아하는 자리에서 자꾸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계속해서 여름이한테 시선이 꽂혀지잖아요. 그래서 이쪽 공간이나 저쪽 끝 공간 이렇게 타워를 당분간 이동하는 게 합사 교육할 때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2: 캣타워를 여름이 방이 보이지 않는 현관 옆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옮긴 자리가 싫진 않은 모양.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같이 간식을 먹입니다. 보미가 잘 따라오네요.
0: 옳지. 옳지, 잘했어. 너도 먹을래?
2: 이렇게 차근차근 좋은 기억을 쌓아갑니다.
0: 우리 둘이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 타이밍에만 엄청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야지 보미도 여름이가 이 영역 안에 있어야지 좋을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안전장치가 있는 사이에서 하루에 그냥 두 번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보는 상황은.
2: 적절한 보상으로 부정적 인상을 씻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0: 자, 이렇게 냄새 맡았을 때, 이랬을 때도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오, 잘했어. 오이고, 잘했다. 2차적인 어떤 긴장 상황을 도발하거나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보상 주는 거예요. 방금처럼 이렇게 냄새만 교환했을 때도.
2: 이번에는 같은 공간에서 놀이도 함께 해보는데요. 맛있는 간식도 찾아 먹고, 둘이 코박코 마주보고 있는 모습 정말 예쁘네요.
0: 고양이들은 원래 영역동물이다 보니까 첫인상이 좋게 생기는 확률이 제로예요. 완전 격리가 된 상태에서는 어차피 소리밖에 들을 수 없어요. 아니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기척. 이 정도에서, 뭔가가 저기 있네? 관심을 가졌더니 보호자분께서 맛있는 어떤 보상을 줬어. 그러면 일단 시작이 좋은 첫인상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고양이들에게 있어서 합사는 집에 친구가 오는 게 아니고 집에 침입자가 오는 개념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둘째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침입자를 데려와서 친구로 만드는 과정이 합사 과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고

0: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지 합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다시 찾은 봄이네. 여름이의 울음소리를 봄이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교육 중입니다. 잘 적응하고 있네요. 다음은 봄이를 잠시 안방에 격리한 뒤 여름이가 거실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한결 편해 보이네요.
2: 제가 그 고양이 입장을 더 잘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봄이의 마음도 알았고 여름이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건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나쁜 집사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좋은 집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하나씩 천천히 노력하신다면 양이들도 조금씩 변화해 가겠죠. 집사님, 앞으로도 봄이랑 여름이 잘 부탁드립니다.
3: 핥았어. 이거 끈적이잖아, 또.
4: 지금 봤어?
3: 왜 그러는 것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0: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0: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포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0: SBS 키즈.
1: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석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아이들 생각하면은 좀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1: 모닝콜 6시 정도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2: 모든 밥을 다 마셔 먹어요.
3: 시간이 다 왔어.
1: 다 왔어, 다 왔어. 같이 무대로 나가는 것으로.
0: 제가요?
1: 예.
4: 베테랑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바로 공항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EBS 황실록 PD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인천국제공항인데요. 제가 이곳에 오늘 온 이유는 크루즈 인솔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공항에 오기만 해도 이렇게 괜히 설레고 기분 좋은데 얼른 가서 오늘의 베테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여행 전 설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니 베테랑을 찾는 저의 발걸음도 왠지 가벼워지는데요.
0: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5: 팀장님, 잘 찾아오셨네요.
4: 제가 이번에 따라가 볼 베테랑은요.
6: 미니멀리 몸이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찬가입니다.
7: 프랑스 깐느에 나와 있습니다.
4: 한 달에 지구 반바퀴를 돌 정도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지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 그 중에서도 크루즈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크루즈 인솔자입니다.
7: 반갑습니다. 저는 크루즈 인솔 경력 11년차 인솔자 박건호라고 합니다. 크루즈 인솔자는 일반 패키지 여행과 비슷한 개념인데 단지 나가서 크루즈를 타는 게 다르거든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크루즈를 탑승하여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제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4: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을 손님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크루즈 인솔자. 이번 여행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크루즈를 타고 동남아시아 3개국을 둘러볼 수 있는 여정이었는데요.
0: 지금 비행기가 11시 반이잖아요.
1: 11시 10분.
0: 11시 10분.
1: 네.
0: 근데 지금 6시부터 이렇게 준비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1: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일단은 손님이 오시면은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모이면 좋을지 장소 위치 파악을 하고 로밍할 수 있는 장소, 약국 위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4: 손님들과의 첫 만남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늘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준비한다는 베테랑.
1: 아, 손님들이 전화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슬슬.
0: 떨리는데.
1: 전화. 여보세요? 네?
4: 약속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1: 혹시 체력 좋으신 편인가요?
0: 네, 체력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오늘 아침에 운동도 하고 왔습니다.
1: 그러면 믿고.
0: 안녕하세요.
1: 여기 하승현님. 하승현님.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8: 어떻게 아셨어요? 미인을 알아보고.
4: 처음 만난 손님들은 유쾌한 분위기의 친구 모임이었는데요.
1: 동창이에요? 네 분이? 네 분이 동창이에요?
8: 네.
1: 오, 여행 자주 가세요? 동창끼리?

0: 근데 1년에 한 번은 갔었어요.
1: 1년에 한 번은?
0: 한가산지?
2: 한가산지? 성구자시네. 주변에 관광객분들 네. 많이 안 계시죠?
3: 처음.
2: 와. 주변에 아무도 없죠?
3: 네.
4: 손님 중 한 분이 잠긴 캐리어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짐 정리는 해야 하고.
2: 어떻게 뜯을까요?
5: 뜯어야지. 뜯어야지. 그거 못 쓰는데. 예. 안 열리는데.
6: 종이.
5: 예, 예, 예. 뜯어주세요. 예. 이거는 일단 잠가지는 건 잠가지잖아요.
6: 아, 그럼요, 그럼요.
5: 예, 예. 뜯어고 있어. 이거만 안 쓸란다입니다.
6: 여기까지만.
5: 아, 됐다. 됐다, 됐다. 아유, 감사해요. 이래라도 세워줘야겠네.
4: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신속히 해결한 베테랑. 저는 너무 당황했는데 어쩜 그렇게 차분하게 대처한 걸까요?
1: 크루즈 인솔자가 되려면 약간 능청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처음 가는 것도 처음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눈동자가 요동쳐도 손님은 모르도록 네, 그런 연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능청스러움이 있어야지 손님들이 덜 불안해 하시거든요.
4: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시간.
7: 이번에 여행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8: 부군하고 나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가 돼갖고
7: 아
8: 같이 다니네.
7: 그럼 꽤 우정이 오래 되셨겠는데
8: 그렇죠.
7: 몇 년 되신 거예요?
8: 나이가 70 넘었으니까는 70년쯤 됐겠지?
4: 오랜 친구와 같이 온 손님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손님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안고 도착한 25명의 손님들. 이제 크루즈가 기다리는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0: 대망의 크루즈 여행 첫날. 오늘은 승선우 크루즈 시설을 둘러보고 다양한 선내 행사에 참여해보기로 했는데요.
1: 우와, 이거 얼마나 큰 거야?
0: 이번 여행을 함께할 배는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이었는데요. 총 무게 17만 톤. 길이는 63 빌딩을 누인 것보다 100m나 더 길다고 하니 배가 아닌 거대한 빌딩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1: 제 생애 첫 크루즈 승선합니다.
0: 드디어 승선한 초호화 크루즈. 1층부터 16층까지 화려한 시설과 다양한 즐길거리로 가득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즐겨야 하는 걸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베테랑이 나섰습니다.
2: 선수,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에 뭔가 좀 화려한 장식 같은 게 천장에 있죠? 저게 다 주류입니다, 주류. 로봇 팔이 위에서 주류를 받아와서 쉐이크를 해서 내줍니다. 예, 예,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여기 주변으로 곳곳이 다 면세점, 여기 아래도 면세점입니다. 4층 중앙에 피자 간판이 두 개가 있고 사람들 줄 서 있죠? 네, 저기로 들어가시면은 커피 무료, 간식류도 제공이 돼요. 무료, 무료. 무조건 앞자리로 가십니다. 아시겠죠?
0: 베테랑이 손님들과 있는 사이 손님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을 이용한 손님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우나가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3: So you're offering one day pass or
4: no.
3: full day pass?
4: Four day.
3: Four day.
4: Four day.
3: How much is it?
4: $49 only.
3: $49.
4: Yeah.
2: 그래서 여기에 시간 맞춰 오시면 직원들이 안내해드릴 거예요. 네, 예, 예. 보시고.

0: 다음은 여행에 함께하는 어린이 손님을 위해 퀴즈존 이용 방법을 확인하고 공연 예약까지 모든 임무를 마치고 다시 베테랑에게로 서둘러 돌아갑니다.
1: 자, 혹시 숫자가 400 이하 계신가요? 숫자 400 이하.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 대략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잠깐 쉬셨다가 여기로 4시 45분까지. 예, 이 자리로.
0: 손님들이 방으로 쉬러 간 사이 인솔자는 알아본 정보를 담아 선상신문을 제작합니다. 여행 일정과 크루즈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이 안내문은 통신이 터지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인솔자님, 오늘 네. 선상신문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 좀 들어가 있어요?
3: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식사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오늘 대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총 객실이 몇 개죠? 명단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0: 우리 손님들이 묵는 객실은 총 15개. 7층에서 13층 사이에 위치한 손님들 방을 찾아 신문 배달을 해야 합니다.
3: 저희가 층을 나눠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게 황 팀장님이 돌릴 거고.
0: 시간이 없어 베테랑과 나눠서 배달을 가보기로 했는데요. 미리 지도까지 보고 준비해봤는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2: 13층 가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야 되는데 4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빨리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바쁘네. 해서 꽂을 수 없지.
4: 지금 시간이 3시 35분.
2: 3시 35분이야? 할 수 있어.
0: 그런데 막상 복도에 들어서니 방 찾는 일이 쉽진 않더라고요.
2: 응? 아까 저기가 끝이었잖아. 진짜 나 바보다. Excuse me, thank you. Sorry, excuse me.
0: 겨우 첫 번째 객실을 찾았는데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5: 어제 저녁 그 피트니스 센터랑 스위밍풀이랑 오프닝 아워, 오프닝 클로징 아워 같은 거 어디 있나요?
2: 아, 오프닝 아워는 제가 알아보고 여기 룸 넘버로 네. 전화로 드릴게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 9시까지고요.
5: 아, 이건 9시죠.
2: 네네.
5: 수영장은?
2: 늦은 저녁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알아보고 606호 여기로 전화
5: 네,
2: 드릴게요.
5: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2: 네. 고해 피트니스 센터랑 헬스장 러닝.
0: 순식간에 할당량을 마치고 아직 헤매고 있는 저를 찾아왔는데요.
2: 저 분명 걷는데 저는

0: 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분명히 저는 박건우 예술자님을 따라갔을 때 빠른 걸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는 되게 전속력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은 지금 무슨 다른 복법을 쓰시는지 되게 신기하다.
0: 숨도 안 차시는 것 같아요.
2: 저 지금 괜찮아요. 끝납니다.
0: 여기 죽어가는데. 잠시 같아.
3: 분명 걷는데 뛰는 저보다 빠른 베테랑. 대체 그 남다른 복법의 비결이 뭔가요?
2: 달리진 않죠, 제가. 네, 빨리 걸을 뿐이죠. 트레킹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 일을 하는데 또 적용이 된 것 같아요.

0: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다 드셨어요.
1: 제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0: 네, 다 끝났습니다.
1: 너무 힘든데요?
0: 기분 좋죠? 네. 운동하고 나니까. 우리가 뛴 만큼 손님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 하신 거예요.
2: 네. 숨 돌릴 틈도 없이 베테랑과 이동한 이곳은 정찬 식당입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즐기는 음식이겠죠? 크루즈 곳곳에선 이용객을 위해 뷔페와 간식, 음료가 언제든지 제공됐지만 이 정찬 식당만큼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테이블에서만 식사가 가능했는데요. 때문에 손님들 자리를 미리 파악한 뒤 안내하는 것도 크루즈 인솔자의 역할입니다.
3: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304.
2: 자, 이제 준비도 끝냈으니 손님들을 맞이해볼까요?
4: 약간 TV는 사랑을 줄 것처럼 자꾸 저기 복도 끝에서 저희 손님이 오는 것만 이렇게 기다리게 되네요. 아, 오신다! 아, 오신다!
2: 기다림의 끝에 만난 첫 번째 손님. 오늘만을 기다렸다. 만반의 준비를 해온 친구분들이었습니다.
4: 엄청 반짝반짝한 의상을 입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딱 돌아서 보니까 저희 손님들이었던 거예요. 그 여고 동창생끼리 오신 분들이었는데 드레스를 일부러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5: 너무 티나.
6: 이럴 때 이거 해보지. 언제 어디서 이거 해주겠어요.
5: 가운데
6: 있어요. 하나, 둘, 셋.
2: 멋진 손님들을 위해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봤는데요. 곧이어 다른 손님들도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7: 왜요? 왜?
8: 음식을.
7: 네. 아, 같이 가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앉으겠어요? 저쪽 안에?
4: 메뉴를 좀 제가 봐드릴까요? 스타터에 그 새우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코스에는요. 그 물고기, 생선. 생선, 그 다음에, 스테이크. 그 다음에, 립. 네. 그 갈비.
2: 자신있게 나서봤는데, 어째 더 미궁에 빠지는 느낌.
9: 근데 우리 뭐 시켜야 돼요?
7: 자,
4: 치킨.
7: 와. 예. 자, 황 팀장님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2: 베테랑이 가져온 한국어 메뉴판. 덕분에 손님들도 마음 놓고 주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7: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맛있으면 시킨 거 또 시키셔도 돼요. 예. 자, 꼭 같이 공유해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4: 진짜 맛있게 하세요.
7: 네, 인사드리러 올게요. 이게 원래 테이블이 보통 한 구역에 우리 그룹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찢어진 경우는 크루즈 인솔을 하면서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4: 어렵네요.
7: 근데 이 상황에 하필이면 황 PD님이 걸려버리셨네. 네.
4: 저 지금 이거 하나는 다 번역해드려야 되나 되게 네. 멘붕이었어요.
2: 곳곳에 흩어진 우리 손님들을 찾아 메뉴 안내까지 드리고 드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4: 아직까지도 24시간이 안 지났다는 게 너무 꿈 같고 지금 이 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해요.
2: 앉아서도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베테랑의 업무.
4: 혹시 일의 강도가 매일매일 이런 건 아니죠?
7: 아, 전혀 아니죠. 아, 그럼 못 버티죠.
4: 그쵸?
7: 네. 왜, 어때요, 오늘?
4: 중도 하차할까?
7: 배 이미 떠났는데.
4: 오늘 그럼 남은 일정이
7: 네.
4: 밥 먹고 7시 반에
10: 공연이기 때문에
4: 공연 같이 좀
7: 저는 봐야죠.
4: 예술자가 같이 네. 있으면 좋고
2: 손님에게 추천한 행사까지 함께 보고 나서야 끝난다는 베테랑의 일과.
7: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전 뽑기. 근데 손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다 즐기고 싶은데 어색해서 잘 못 즐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어색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시고 몸으로 즐기셨으면 해서 계속해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손님을 귀찮게 하는 편이죠.
2: 베테랑과 함께 향한 행사장. 그런데 음악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곳에서 댄스 파티를 즐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도 사람들을 따라 헤드폰을 껴봤는데요. 그 순간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8: 근데 왜 아무도 안
0: 피곤하셨나봐요. 피곤하셨나봐. 아무도 안 왔네.
8: 여기서 예술자님이랑 저랑 이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2: 그때 발견한 반가운 얼굴.
8: 오셨어요? 이거 저도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2: 바로 공항에서 손자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던 손님들이었는데요.
8: 근데 이렇게 여행은 누가 계획한 거예요, 혹시?
11: 아, 조경준.
8: 경준이가요?
12: 그럼 걔가 왜냐면은
11: 타고 싶다고 하니까 그 할매 할배가 다
12: 배 타고 제주도 가면서 엄청 즐거웠대.
2: 아.
12: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정말 가자 이걸 하기 때문에
2: 이제 손님들도 모였으니 저도 이 흥겨운 파티에 본격적으로 참여해봤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지칠 줄 모르는 손님들.
13: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8: 체력이 어떻게 20대보다 좋으세요? 와.
2: 그래도 손님들이 즐거워하니 덩달아 흥이 오르더라고요. 남은 체력을 모두 끌어올려 열심히 즐겼습니다.

0: 인솔자의 아침은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됩니다.
1: 네, 지금 막 일어났고요. 지금 시각은 새벽 6시입니다. 어제 인솔자님이 맡기신 임무를 수행해야죠. 모닝콜을 돌려야 합니다. 아침 선상신문 보셨을까요? 네. 저희 7시 45분에 빈티지 바 앞에서 준비물 잘 챙겨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0: 아침 일찍부터 모닝콜을 돌린 이유는 바로 기항지 투어가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손님들을 만나기 전 베테랑과 오늘 할 일을 정리해봤습니다.
2: 손님들 만나서 배에서 내릴 준비하는 거죠.
3: 네.
2: 그럼 저희 지금 거의 말레이시아 다온 거예요?
3: 네. 지금 육지 보이죠?
2: 오!
3: 건물들 보이고 있습니다.
2: 오, 어제 싱가포르였는데 지금 말레이시아에 왔다는 게 너무
3: 말레이시아고,
2: 신기한데요?
3: 그게 크루즈 여행의 장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어 있는 거.
2: 오늘은 제가 내려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3: 먼저 내려서 항구를 지나가서 현지 가이드님을 만나야 되는데,
2: 작가님이랑 찢어져서 지금 제가 해야 되는
3: 그렇죠,
2: 거죠?
3: 그렇죠. 예. 그 한글 피켓을 보고 우리 가이드가 누구지 찾아야 돼요.
0: 오늘 저의 임무는 하선 후 현지 가이드를 찾는 일.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러 가보는데요. 시간이 되자 하선을 위해 슬슬 모이는 손님들.
3: 아, 예. 카드 등록을 하셨구나. 어제 사람
0: 저도 손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음과는 다르게 베테랑 뒤만 졸졸 따라다니게 되더라고요.
2: 이틀 차인데 아직도 좀 손님들한테 말 거는 게 조금.
3: 너무 잘하고 계세요.
2: 아, 그래요?
3: 예. 두분 오셨다. 잘하니까?
2: 네.
3: 예. 자신감 갖고, 저기 두 분.
2: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4: 예.
2: 여기 앉아 계시면은 안내 도와드릴게요.
3: 자, 하선 준비합니다. 여기 앞으로 잠깐 내리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네,
2: 아.
3: 저희 뒷발 앞으로 가실게요. 자, 내리시겠습니다. 자, 저희 뒷발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예. 짐다 잘. 잠깐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희 내려야 되는데, 이제. 예. 빨리 갔다 오셔야 되는데.

0: 빨리 갔다 오세요, 선생님. 우리, 예, 내려야 되는데. 청팀장님, 제가 따라갔습니다. 두 분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두 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예.
1: 갑자기 화장실 가시면은 또 그분들 때문에 기다리시기 때문에 청팀장님 통해서 먼저 보냈고요. 우리 괜찮으시면 조금만 걸음에 속력을 낼게요. 그분들 다 나가셨거든요. 예.
2: 여기로 가자.
3: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어떡해. 이술자님 오는데 그냥 나가도 되는 건가? 오케이.
2: 오케이. 오케이.
3: 원래 계획은 박건우 예술자랑 같이 배에서 내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가 현지 가이드를 만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저 혼자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관계자가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혼자 나가도 되나 이러면서
4: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정신줄 바짝 붙들고 항구 밖을 나섰는데요.
3: 저는 이게 처음 와본 건데 어떡해.
4: 그렇게 정신없이 앞으로 떠밀려 가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베테랑.
0: 먼저 가요 이제.
4: 빠르게 따라온 베테랑에게 깃발을 넘기고 현지 가이드와도 무사히 만났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예, 오케이. 자, 현지 가이드 무사히 조인. 안심. 가시죠. 이쪽으로.
4: 오늘 둘러볼 곳은 말레이시아 페낭. 18세기 후반 영국이 말레이 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거점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때문에 동서양의 문화와 건축이 공존하는 곳이죠.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페낭의 명소, 벽화거리를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인력거 체험입니다.
6: 여기 두 분 여기.
0: 저쪽으로 뒤쪽으로.
6: 여기 뒤에.
0: 인원 한 번만 더 확인. 아, 네. 네, 일로 오세요. 두 분 일로 오세요.
4: 인원 체크도 꼼꼼히 하고 저도 베테랑과 함께 인력거를 타보기로 했는데요.
3: 네. 잘 갈게요. 이따 봐요.
0: 오랜만에 선임놀이 하고 있으면 이런 벽화 같은 거 여기 있는데 앞에서 사람들 사진 많이 찍거든요. 네.
3: 아, 여기가 벽화나?
0: 네, 그림 유명하다 그랬죠? 그런 게 이런 곳에 곳다 있어요.
4: 골목마다 보이는 아기자기한 벽화들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건물을 보며 달리니 절로 흥이 오르는 기분. 손님들 표정을 보니 모두 재밌게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삼겹살 먹은 거 처음이에요. 황PD님, 황팀장님 덕분에
1: 진짜요?
0: 진짜 느긋하게 먹고 있어요.
1: 이게 느긋한 거예요?
0: 잘 도와주셔서.
1: 회사 거르시는 경우도 많나 봐요.
0: 가끔 있죠. 어쩔 때는 밥 먹을 시간이 1초도 없을 때도 있어요. 서빙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돕다 보면은
1: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2: 그런데 밥 한 술 뜨자마자 자리를 떠버리는 베테랑. 설마 밥 먹을 시간이 1초도 없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가요?
3: 박건호 예술자님이 몇 점 먹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손님들 살피고 또 음료 필요하다면 음료 갖다 주시고 여러 가지 뭐 그냥 살피면서 필요한 거는 다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2: 정신없던 식사 시간이 지나고

0: 손님들이 관광을 하는 동안 베테랑과 잠시 숨을 돌려봤는데요.
1: 제가 원래 여행 가이드의 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영혼이 접기로 했습니다.
2: 그러면
1: 여행은 제가 그냥 관광 갈 때 좋은 것 같아요.
2: 저도 이거 너무 자주 그만두고 싶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도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저도 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길이 없거든요, 사실은. 뭐 아찔했던 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숭이에게 물린 분도 계시고, 네, 갑각류 알레르기인데 여기서 랍스타를 드셔서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당황하지 않은 척도 하고 오히려 놀라신 분들 진정시켜드렸거든요.
0: 베테랑도 여행 중 예기치 못한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데요. 그럼에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2: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스스로 자화자찬 같아서 창피한데, 저를 만나는 손님이 여행을 조금 더 잘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사실 있거든요. 이 여행이 평생 한 번일 수도 있잖아요. 크루즈라는 여행이. 그래서 평생 한 번일지 모르는 여행을 적당히 즐기고 가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가장 염두하는 것 같아요. 공연장에 왔는지 확인도 하고, 오셨으면 눈인사도 하고, 오셔서 잘 즐기신 분 계시면은 또 그거에 대한 언급도 해드리고, 최대한 많이 즐기고 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0: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베테랑의 하루. 밥대도 걸으며 손님을 밀착 케어하는 쉴 틈 없는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 평생에 한 번일지 모를 순간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잊게 된다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루즈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하선을 앞두고 전일 항해를 하는 날입니다.
1: 저 이제 하선 설명회 곧 해야 되죠?
2: 네, 하선 설명회를 하는데 일단은 전달 사항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손님 만나면은 잘 쉬셨어요 라든지 오늘 아침에 잘 즐기셨어요 라든지 이런 무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수화물 표예요.
1: 네.
2: 각 방마다 오늘 저녁에 배달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산.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손님들이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밌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1: 어제보다.
2: 너무 많아요?
1: 아니,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2: 네. 기억나는 것만 하셔도 돼요.
1: 네, 기억나. 그 위트 있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자신이 없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설명만 하시면 돼요.
0: 크루즈에서 마지막 밤을 앞둔 손님들이 꼭 해야 할 일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베테랑에게 마이크를 넘겨받아 배운 대로 설명을 시작해봤습니다.
1: 잘 들리시죠? 자, 오늘 잘 쉬셨어요?
2: 네.
1: 저희 이거 수화물표가 밤마다 다 배달이 된대요. 요거 카드 들고 4층으로 오시면 결제 도와드릴 건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자, 오늘 저녁에도 그 다채로운 행사 많잖아요. 저희 선박신문에 다 안내 드렸으니까 크루즈에서 마지막 밤 아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걸어다니면서 잘 즐기시는지 볼게요. 네, 이상으로 알림 마치겠습니다.
4: 저 첫 데뷔 어땠어요?
2: 너무 잘했어요.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절 잘하셨고, 말 속도도 너무 좋았고, 손님 여러분들 좋아하셨고, 다들 박수 쳐주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0: 하루 종일 배 안에서 보내는 유일한 날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손님들이 크루즈를 즐기는 동안 저도 섬내 곳곳을 돌아봤는데요.

0: 둘러보다 보니 흥겨운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마침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1: 어제 안 힘드셨어요?
2: 힘 안 들어요.
0: 처음 손님을 대할 땐 어렵기만 했는데 이젠 손님들과도

0: 움직이는 것 같아요.
1: 구석구석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덧 다시 손님들과 만날 시간.
2: 안쪽에 생각보다 좌석이 많은데요? 벌써 인술자 선배님 앞에 계셨네. 아, 앞에 계셨어요? 아, 벌써 와 계시구나.
1: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으로 온 손님들. 이곳에서도 베테랑의 시선은 손님들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3: 이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 눈이 진짜 좋으시구나. 저 멀리까지 보신 거예요. 시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 거의 몽골인 시력이에요.
1: 드디어 시작된 공연. 오늘 공연은 세계적인 밴드 퀸의 노래로 만든 뮤지컬이었는데요.
4: 공연 보는 손님들 얼굴들 보고 반응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즐기고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1: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한 이번 여정. 손님들은 이 여행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3: 이렇게 네 분 다 같이 오시니까 어떠세요?
5: 너무 좋아요. 열심히 맞아요. 또 가정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잖아요. 거기 몇십 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에 대한 상을 나의 스스로 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1: 크루즈에서 하선하는 날. 손님들이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챙겨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6: 자, 방키, 방키 휴대 주시고요. 객실키 휴대 주시고요.
2: 저요? 네, 그렇죠.
7: 호뚝호뚝 잘 알아요.
2: 미리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저 인솔자 해도 되겠어요?
7: 뭐든지 다.
1: 이제야 손님들도 저를 인솔자로 봐주는 느낌.
2: 근데 맨날 며칠 여기서 먹고 자고 했다고 떠나라니까 아쉽네요.
1: 지난 5일 동안 함께했던 크루즈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손님들과 이별의 시간도 점점 다가왔는데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침 싱가포르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손님들과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봤습니다.
2: 우리 엄마 잃어버리면 안 돼. 얼른 가야 돼. 경준아, 달리기에서 저기 갔다 오게 할까? 준비, 시작!
1: 아이와 함께 뛰어놀며 여행지를 만끽하기도 하고.
8: 엄마, 아빠한테 뛰어가지.
2: 경준아! 잠깐만, 조금만 쉬었다 가자. 경준아!
1: 손님들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인생샷도 남겨드렸습니다.
9: 배를 놔야지 이제.
2: 네,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서가지고. 네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10: 이야, 대단하네.
11: 최고네. 예배도 한탄 나왔네.
1: 손님들과 못다한 대화도 하며 한 뼘 더 가까워졌는데요.
2: 좀 카메라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12: 이제 옛날에 말찍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귀찮아서 안 돼. 여러 가지 이제 색소폰을 불어서 여기다 딱 이제 올리는 거야.
2: 색소폰이요?
12: 응.
2: 아, 색소폰도 보세요?
12: 응. 색소폰 불어가 이제 편집해가지고.
2: 네.
1: 여행 내내 사진을 찍던 이분. 직접 찍은 사진에 색소폰 연주를 곁들여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12: 잘하지 못해도 하여튼 취미니까.
2: 네.
12: 취미니까 내 몸에 산다고 뭐 이제 나이 먹어서 뭐 누구한테 볼 것도 없고 내가 산다고 내가 이 사진 찍고 나팔 불어서 내가 동상 만들고 그런 재미에 살지. 이번에 이제 80이라고 딸이 딸은 호주에 살고.
2: 네.
12: 딸이 와가지고 이제 여행시켜 주는 거예요.
2: 근데 네 분 고등학교 때도 성격 이렇게 다 똑같으셨어요?
13: 아니 잠깐 겁나게 저희가 성격이 똑같은 거 한 눈에 보였어요?

0: 애기 낳고 좀 키우는 다음에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
1: 제 원어비.
0: 고등학교 친구니까 금방
2: 언제 봐도 그냥 언제 봐도 똑같아.
0: 한 10년씩 안 만나도 금방 옆에 있었던 애가.
1: 맞아.
3: 헤어질 시간이 다가올수록 왜 이리 아쉽기만 한지. 여행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끝까지 열심히 해봤습니다.
4: 최고! 최고! 최고!
5: 황팀은 최고!
4: 최고! 우산까지 씌워주시는 거 같고
1: 택도 서비스입니다.
4: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구만. 오!
6: 아, 멋있다. 멋있다.
4: 그러게, 우리 가이드님 너무 좋다.
7: 손님 여러분들과 4박 5일, 5박 6일, 길게는 열흘 이상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은 늘 인솔자는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뒤를 확인하잖아요. 집에 가는 날 공항버스를 타고 뒤를 둘러보면은 아는 얼굴이 한 명도 없어요. 어쩔 때는 승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뭔가 마음이 후한 기분이 들어요. 어쩔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 잘 챙겨드리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후회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들어서 그날 귀가하면은 끙끙 앓아요.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다 떠오르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끙끙 앓습니다.
1: 들어오세요.
8: 네, 조심히 가시고요. 예, 네, 네.
9: 너무 고생입니다. 아, 예,
8: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6: 네.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1: 네. 회사 놀러 와요. 진짜 약속.
8: 네, 조심히 기도하시고요.
1: 사랑해.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0: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불꽃 잠화.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은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상호 10년이 상호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상호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상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상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KBS 퀴즈.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0: 심사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LNG를 싣고 오는 대형 선박.
1: LNG 운반선이 LNG를 싣고 들어오며 저희들이 배를 밀고 당기면서 조정하면서 저 하역 부대 접안을 시킵니다.
0: 쉽지 않은 대형 LNG 선박 접안 작업.
2: 충돌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출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보선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0: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있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 한편 새로 건설 중인 LNG 생산기지.
3: 이 철제 주궁이 지금 약 한 1350톤 정도 무게가 되고요. 그 에어 압력을 공급하면 이 지붕이 부양하게 됩니다.
0: 1300톤이 넘는 지붕을 공기만으로 45m 상공으로 끌어올리는 고난도 작업.
4: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탱크 내부로 기장팀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0: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작업. 자연에서 얻은 생활에 꼭 필요한 또 다른 보물소금.
5: 이게 무거운 거를 계속 밀어야 되니까 손목하고 손가락하고 어깨하고 허리하고 이런 데가 쑤십니다.
0: 천일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고된 작업의 연속.
5: 이게 자연적으로 손이 허리로 가요.
0: 한여름 40도를 웃도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작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삼척의 LNG 생산기지. 액화 천연가스 LNG는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공업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로 우리나라에선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NG를 실은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가스 기지 부두의 하역장에선 LNG 선박의 접안 준비로 분주합니다.
6: 출항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7: 무슨 출항?
6: 여기서 출항해서 이제 LNG 들어오면 작업하러 나가야 되니까 저희 배가 이제 가서 저 앞에 있는 터그라인을 잡아서 이제 선박이 접안할 때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규모 2,000톤 이상인 선박은 예인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LNG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선 예인선이 꼭 필요합니다.
8: 두척은 접안할 때 당기는 작업만 합니다. 그리고 두척은 미는 작업만 합니다.
0: 두 대의 예인선이 LNG 선박을 당기면 나머지 두 대가 미는 역할을 담당해 거대한 선박을 움직입니다. 그 시간 근처의 다른 부두에서도 작업자들이 출항을 준비 중입니다.
9: 보통 그 항구에 입항을 하면은 그 LNG 선이 그 선장님이 이 항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항구의 전문가인 도선사가 승선을 하여 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대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 예, 케이 아카시아 지금 도서서 출발합니다.
0: 대형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이끌고 오기 위해선 도선사와 예인선이 꼭 필요합니다. 도선선이 LNG 선박에 도착해 승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라 파도가 심해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11: 올라오는데 엄청 위험한데요?
12: 오늘은 그래도 바다가 잔잔해가지고 덜 위험 편이고 통상 이거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0: 서둘러 도선사가 배 안으로 이동합니다.

0: 배에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1: 예. 네. 예, 보통 큰 배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들이 많습니다.
0: 건물이네요, 건물.
1: 네, 건물입니다. 11층짜리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 수고하십니다.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네. 아, 수고하십니다. 네, 잠깐만.
4: 바로 이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5: 이제 슬로우 해야 된다.
1: 예. 이거 처음 들어오시죠?
2: 네, 처음
0: 들어오시죠? 아, 상장은 처음.
1: 예, 여기 통과할 때는 한 4, 5나트로 들어가가지고 1나트 이하로 낮춰가지고 예, 좌회도 해서 이렇게 우연 접안하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4: 이번에 들어온 LNG 선박은 9만 5천 톤급, 길이만 280m에 달하는 대형 선박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 자, 브라보 찰리 선비 방향으로 슬로우로 당기면서 따라옵니다.
6: 찰리 슬로우로 당기겠습니다.
1: 자, 알파는 직각으로 씁니다. 알파 직각.
6: 알파 직각.
4: 예인선의 선장들과 무선으로 소통하며 진행되는 작업. 조선사의 이동 명령에 네 척의 예인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1: 혹시 그 당길 때 선수가 흐트러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앞쪽에 있는 저 예선은 직각으로 세워가지고 본선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은 당기고 너무 왼쪽으로 가면은 밀고 해가지고 이 알파 연결했습니다. 그 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오더를 내린 겁니다.
4: LNG 선박은 자체 동력을 줄인 후 안전하게 접안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운전을 하는 걸까요?
1: 이제 감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감각으로 지금 배가 움직이는 그 배 움직임을 느끼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4: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예인 작업.
1: 저는 여기서 자유도 하겠습니다.
2: 네.
4: 이제 항구에 접안하기 전 마지막 작업입니다.
7: 배를 LNG 선을 우연 접안시키기 위해서 배를 이 항내에서 돌릴 겁니다.
4: 좁은 항구에서 길이가 280m나 되는 대형 선박의 방향을 돌리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1: 본선이 뭐 방파제를과 접촉을 해가 충돌을 해가지고 본선이 이 방파제를 막는다거나 이러면은 항구 자체에 그 모든 그 항만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4: LNG 선박의 도선 작업 중 가장 어려운 작업. 도선사와 네 척의 예인선 선장 모두 긴장한 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LNG 선박이 접안에 성공했습니다.
8: 예, 선사님 여기 줄 나갑니다.
9: 171m만 봐주세요.
10: 지금 무어링 작업인데 이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4: LNG 하역 중 배가 움직이기라도 하면 위험할 수 있어 선박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특히 삼척은 너울성 파도가 잦은 곳이라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밧줄에 실밥 한 줄이 와이어에 걸렸습니다.
11: 잠시만요. 됐어.
12: 일로 와.
11: 오케이, 고.
10: 네, 여기 슬랩백 존이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거리 유지해서 촬영해 주십시오.
4: 잘못하면 줄에 휩쓸릴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11: 자, 김배!
4: 작업자들이 빠르게 와이어를 당겨 선박의 고정을 돕습니다. 매번 접안을 하는 노련한 작업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10: 이 보통 이 보이는 장력이 3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줄이 끊어지게 되면 장력 때문에 사람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으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4: 안전에 신경 쓰며 단단히 선박을 고정합니다. 18개의 와이어로 선박을 고정. 5시간 만에 접안이 완벽합니다.

0: 이게 끝났습니다.
1: 이제 선박과 가스기지의 배관 연결 작업이 시작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 선박 측에 배관하고 저희 쪽에 배관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플랜징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LNG를 이렇게 하역하는 겁니다.
1: 능숙한 솜씨로 장비를 조종하자 가스기지의 연결 배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관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가스 배관 입구의 연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자.
3: 관장님, 여기 괜찮나요?
4: 계획이나 우리 저 마네스 배트 쪽으로 바짝 붙여갖고
3: 저번에도 썼던 건가요?
5: 네, 이 정도는 뭐.
3: 하역 중에 새는 게 발생하면 그 자체가 이제 폭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기 다 연결이 되면 따로 기밀 테스트도 따로 시행을 합니다. 실수.
1: 속도보다는 정밀함이 우선시되는 작업이라 배관을 연결하는 시간만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이번에 들어온 LNG 양은 얼마나 될까요?
3: 이번에 하역 예정량은 6만 7천 톤 정도 되겠습니다.
6: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3: 6만 7천 톤이면 수도권에서 소모량이 가장 많을 때 한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선박과 가스 기지에 총 4개의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 부지런히 진행됩니다.
7: 이렇게 지금 압력이 차고 있고 압력이 4.5바가 되면 제가 이쪽에서 기밀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라인 기초가 되겠고요. 리그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1: 누설 체크 용액을 뿌려 가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8: 이 내부에 공기가 섞여 있게 되면 폭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를 폭발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저희가 이제 N2 질소로 치환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1: 질소 치환을 통해 공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이제 LNG 하역을 안전하게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9: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10: 5, 4, 3, 2, 1, 2.
1: 드디어 하역이 시작됩니다.
11: 네, 16시 10분 쿨다운 시작했습니다.
1: 그런데 하역이 시작되자마자 배관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3: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극저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한 155도 정도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155도의 극저온 액체가 이 관을 타서 지금 이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저온의 액체가 이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이 이렇게 응결돼서 지금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1: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이하로 만들면 액체 상태로 변하고 부피는 약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배관을 타고 이동해 육상의 가스 탱크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환히 불을 밝힌 가스 기지의 부두에선 LNG 하역 작업이 밤새 진행됩니다. 이곳은 삼척 가스 기지 내에 있는 소방대입니다.
12: 안녕하십니까, 소방대 임승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13: 네, 훈련 상황입니다. 지금 1탱크 지역 화재로 인한 훈련 실시하겠습니다.
1: 출동 명령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긴급하게 움직입니다.
14: 201 탱크 인터코넥팅 지역에 실제 화재 상황을 하는 훈련입니다.
1: 가스의 하역이나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지 내 소방대의 대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오늘은 가스 보관 탱크 주변 화재 상황을 대비

0: 비상 대응 훈련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1: 예, 현재 1탱크 상수 설비 작동해 주십시오.
0: 즉각적으로 탱크 외부에 설치된 살수 설비가 작동,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냅니다.
2: 탱크 내 지금 LNG 액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높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LNG 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설비들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소방차까지 합세해 소방훈련이 진행됩니다.
2: 불을 일단은 꺼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먼저 불을 꺼뜨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접 타격하듯이 포격 이제 집중으로 쏜 거고.
0: 상황 종료 깃발이 올라갑니다.
1: 소방대 1545 철수 준비해 주세요. 최대한 신속히 와서 초기 진압을 완료하는 게 저희들 주 임무입니다.
0: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진 가스 하역 작업은 무려 16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연결됐던 가스 배관의 분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3: 배측하고 육상측하고 서로 그 밸브를 잠가가지고 가스 통로를 막아주는 거예요.
0: 처음 가스 배관을 연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리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이 진행됩니다.
4: 하역 공정 작업 중에 유일하게 LNG라든지 유해 가스가 대기로 이제 나오는 유출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혹시 누설이나 밖으로 나오더라도 화재나 폭발 위험이 없는 단계, 그 폭발한 단계까지 낮추는 작업을 저희가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각종 가스 검지기를 통해서 확인까지 하고 있는 거죠.
0: 가스 기지의 배관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하역 작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잠시 후 LNG 선박으로 작은 배 한 척이 다가갑니다. 뭐라는 걸까요?
5: 후식 선적 작업하고 있습니다.
6: 후식 선적?
5: 네, 한 달치.
0: 채소부터 쌀, 음료수까지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선원 30명의 하루 3끼, 31분의 왕복 식량이 선적됩니다.
7: 요 우리 부식 한번 들으면 한 2,300만 들어갑니다. 예, 지금 좀 바쁩니다. 예.
0: 보통 LNG 선박은 구두에 24시간 정도 정박하는데 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해 분주합니다.
7: 5만 쪽 가지 싶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바뀌거든요. 이제 오만, 뭐 카타르, 호주 이런 식으로 호주 가게 되면 한 25, 6일, 미국 가게 되면 지금은 석 달 정도 걸립니다.
0: 보통 선원들은 한 번 승선하면 6개월 정도 내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요. 장기간 배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7: 힘들지요. 근데 일이 힘든 건 힘든 것보다요. 배 안에 이렇게 있는 게 그게 힘든 거지요. 뭐 이제 친구도 못 만나고 뭐 애인도 못 만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0: 선원들이 출발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한 선원이 기관실로 내려갑니다. 출발 전 운항에 필요한 기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엔진은 물론이고 발전기와 대형 에어컨, 보일러까지 출항 전 점검할 것들이 많습니다.
8: 네, 이 부분은 저희 프로필러 샤프트의 중간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안에 중간축 베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어링에 있는 바깥쪽에 관통하는 부분에 패킹이 있는데 이 패킹을 통해서 윤활유가 많이 새어나오는지 안 새어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0: 마지막까지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시 기관실로 올라갑니다.
9: 네, 기관실 휴기소입니다. 네, 선장님 엔진 출항 준비 완료됐습니다.
0: 이제 출항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번 때와 마찬가지로 이안 과정에서도 예인선 4대가 돕는데요. LNG 선박을 양쪽에서 밀고 당겨 이동한 후 약 8km 지점부터 홀로 출항합니다. 그날 오후 삼척 가스기지 다른 곳에선 해수식 기화기의 청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6: 아예 지금 저희 패널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수식 기화기는 LNG가 밑에서 올라올 때 이제 해수가 떨어지면 여기서 열교환이 일어나는 장치입니다.
0: 냄새도 많이 나고 이물질이 몸에 붙어 힘들지만 열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6: LNG는 영하 162도로 이제 액체 상태거든요. 이제 그걸 밀어 올려줬을 때 해수를 만나서 기체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0: 그 시각 기지 조정실. 작업자들이 가스 송출을 준비 중입니다.
10: 지금 아마 강릉 쪽으로 송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탱크 이제 송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 네, 여기 송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10: 예, 일단 제가 오탱크 1차 펌프 가동할게요.
0: 송출이 시작됐습니다.
11: 따라서 2차 펌프도 기동하겠습니다.
10: 예.
12: 지금 삼척 기지에서 만약에 이제 송출을 하게 되면 지금 강원 지역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역하고 그다음에 영서 지방까지도 저희가 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0: 예, 지금 5번 탱크 가스 송출 시작합니다.
11: 네, 알겠습니다.
0: 이곳에서 송출된 LNG는 도시 가스관을 거쳐 전국의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10: 가스를 일단 저희가 국민들이 가장 쓸 수 있는 가스를 항시 저장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스를 저희가 지축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쓰시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걸 저장했다가 시기 적절한 시기에 송출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0: 그리고 늘어나는 가스 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찾아온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에 새로운 가스 기지를 건설하는 중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 중으로 LNG 저장 탱크 4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공사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 체험장입니다. 작업 시 필요한 다양한 안전 교육을 받고 난 후 현장에 투입됩니다.
13: 저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고소 작업이 많습니다. 그런 고소 작업 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안전 벨트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 벨트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실제 매달려 봄으로써 안전 벨트의 소중함을 한번 알 수 있는 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위험한 작업이니만큼 안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14: 아프십니까?
15: 아니요.
16: 실제라면 벨트 한 거에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벨트 했으니까 그래도 매달려 있을 수 있잖아요.
0: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13: 실제 출항했을 때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이제 그 위험성으로서 사고의 경각심을 좀 느껴보는 교육입니다. 하실 때는 앞쪽 자세처럼 이제 무릎 굽히시고 가슴 손 하시고 허리 피시고 시선은 정면으로.
14: 정면이요?
13: 예, 네. 정면 하시고 이제 출항. 아!
14: 실제로 출항해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기절할 뻔했습니다.
0: 다음 날 아침 당진 기지 건설 현장. 오늘은 특별한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17: 에어라이징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18: 에어라이징이 뭐예요?
17: 그 루프 위에까지 지붕을 덮는다 보시면 됩니다. 하부에서 45m 높이 올려갖고 그 1,300톤 무게로 지금 아주 위에 이제 저 집으로 치면 지붕을 덮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무게가 1,000톤이 넘는 LNG 저장 탱크의 철제 지붕을 공기압만으로 부양시켜 약 45m 높이의 탱크 상부까지 끌어올려 지붕을 설치합니다. 지붕을 올리기 전 상태 확인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자.
18: 이게 지금 뚜껑인 거예요?
19: 예, 그렇습니다. 이 철제 지붕이 지금 약 한 1350톤 정도 무게가 되고요. 그 에어 압력을 한 2kPa 정도 에어 압력을 공급하면

0: 이 지붕이 부양하게 됩니다.
1: 이번엔 지붕 외부를 살펴보러 밖으로 나갑니다.
0: 지금 저희가 오늘 에어레이징 할 높이는 약 44.5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레벨을 마킹 해놨습니다. 여기 10m, 20m 해서 약 45m 올라갈 예정입니다.
1: 지붕 상량은 탱크 건설 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본격적인 작업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한 후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0: 네, 루프를 부양하기 위해서 에어 블로어를 가동을 했습니다.
1: 강력한 바람을 뿜어내는 공기 송풍기 총 4대를 가동시켜 거대하고 무거운 지붕을 부양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들은 탱크 위에 먼저 올라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2: 90도.
3: 90도. 4, 1, 3, 9, 5.
2: 높이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떴는가.
1: 탱크 곳곳에 자리 잡은 작업자들이 바닥까지 길게 줄자를 늘어뜨려 수치를 확인합니다.
4: 이게 줄자를 당기다 보니까 줄자가 전부 줄지 않습니까? 그 줄는 거를 데이터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부상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1: 네 지점에서 각각의 높이를 확인, 균형이 맞는지를 체크합니다.
4: 어느 시점 되면 또 웨이트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5분 단위로 추적하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다행히 순조롭게 지붕 부양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때
2: 너무 올라갔다 가면 10원을 한 단만 내주시면
5: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6: 철근 두 다발만 일단 270도 쪽으로 일단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정해주십시오.
1: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7: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탱크 내부로 비상팀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1: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7: 내부에 들어가서 웨이트를 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1: 안전 케이지를 타고 작업자들이 무사히 지붕에 안착했습니다. 지붕이 돔 형태로 제작돼 있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바빠도 안전장치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철근이 지붕으로 내려오고 안전하게 고정까지 마무리합니다.
7: 약 한 150kg 정도를 안착을 추가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8: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다시 뭐 그대로 내려앉아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 균형이 안 맞으면 최악의 경우 지붕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균형이 맞아 다시 부양 작업이 안전하게 재개되고 3시간여 만에 지붕 상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지붕을 고정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빠르게 다음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9: 자기 자리 위치하고 웨이트 지금 리테이너 지금 걸리는 거 있는 거 확인하면서
10: 위치가 되기 때문에 작기로 있으면 밀어볼 거예요. 저쪽 밀어볼 거예요.
1: 지붕 상량의 마지막 과정은 용접입니다. 탱크의 윗부분에 안착한 지붕을 용접을 통해 고정해주는 작업입니다. 탱크와 지붕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준 뒤 용접에 들어갑니다.
0: 지금 핏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프 부양이 완료돼가지고 핏업이 틈이 발생한 걸 핏업 작업을 통해서 틈을 없애가지고 용접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핏업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무려 20명의 용접 전문가가 작업에 한꺼번에 투입됐습니다.
11: 오늘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전 용접사들 다

0: 올라온 거예요.
1: 지붕 전체를 돌려가며 모두 용접해야 하는데 길이만 283m나 됩니다.
2: 제일 아픈 데가 이제 허리.
3: 허리.
2: 예, 용접하는 사람들은 허리가 제일 많이 아파요.
1: 심지어 경사까지 심해서 작업이 더 어렵습니다.
4: 경사진대에서 하려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람이 부자연스러운 데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잖요.
1: 한여름 햇빛 한 점 피할 곳 없는 탱크 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 금세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용접 후엔 연마기를 사용해 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마무리합니다. 아침에 시작한 작업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지붕을 부양시킨 것부터 용접까지 장장 10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5: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고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의 성과물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좀 더 열심히, 좀 더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1: 자연에서 얻은 또 다른 보물, 소금을 찾아 도착한 곳은 태안. 국내 천일염은 태양광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염전의 면적과 생산량 모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름은 염전의 최대 성수기,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6: 아버지! 이제 체름해요?
7: 그래, 가. 이제 시작해야지.
1: 아들이 내려와 작년부터 함께 염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여기 보시면은 소금 입자가 굵어졌죠?
8: 네.
7: 네, 요걸 이제 모으는 거예요.
1: 소금을 만드는 공정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닷물을 가두고 보름 동안 햇빛과 바람에 증발시키고 나면 수확의 시간입니다. 밀대로 연판을 미는 작업을 반복하며 소금을 모으는데 보기엔 쉬워 보여도 힘이 많이 들어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9: 이게 물을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조금 불려서 끓는 겁니다.
1: 물을 한껏 머금고 있는 소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모으는 건 염전 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입니다. 아들 지훈 씨는 벌써 2년째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는다고 하네요.
9: 이게 무거운 거를 계속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손목하고 손가락하고 어깨하고 이 허리하고 이런 데가 좀 많이 쑤십니다.
1: 그래서 소금 수확은 우직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9: 아버지, 이거 소금 밀어주는 기계는 어때요?
7: 기계는 무슨 손으로 해서 이 두 갈래를 할 수 있잖아.
9: 너무 힘들잖아요.
7: 힘들어도 그렇게 해.
1: 아버지 갑훈 씨는 4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염전을 지키며 혼자 고된 일을 해오셨습니다.
8: 아버님 안 힘드세요?
7: 힘들죠. 그런데 힘들다고 자꾸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막 이겨나는 거지.
1: 그 고된 일의 흔적은 고스란히 그의 손에 남아있습니다.
7: 밀달을 하도 이렇게 해서 지니까 손이 막 마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엔 쑤셔서 잠을 못 자요.
1: 노력 없이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을 만드는 일입니다.
9: 나는 도저히 저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혼자서 이걸 다 관리하시면서 하시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1: 하루에 수확해야 하는 연판 수는 5개에서 6개 정도, 꼬박 3시간을 미뤄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름엔 소금물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햇빛이 더해져 작업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루에 수확하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7: 이 정도라면 손수레로 4개. 4개면 한 수레, 수레 하나에 4가마씩, 20kg짜리. 그럼 80kg.
1: 소금을 모으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운반을 위해

0: 에서 소금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즐겁습니다.
1: 이거 없을 때는 그 손세례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대차를 내륙가려가지고 이거 현재 한 달 됐어요. 한 달. 벌써 저기까지가 120m거든요. 편도가. 왕복이면 얼마 240m죠. 이제 이걸로 하니까 한결 빠르고도 편코.
0: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바퀴가 탈선을 했습니다.
1: 이리로 올라타야 하는데 정신없으니까 저걸 안 해가지고. 빠졌어, 바퀴. 바퀴 빠졌어.
2: 아니, 아버지 그 옮겨야 되는데 그걸 안 옮기고 밀니까 그 빠지죠.
1: 정신을 놔서 그랬어. 저걸 해시 하는데 안고 그냥.
2: 방향을 바꿔주는 데가 있는데 그걸 안 바꾸고 밀었어요.
1: 야, 왜 안 들어가냐?
2: 잘 잡혀.
1: 자, 안 돌아가.
2: 저 뒤에 잡혀, 뒤에.
1: 예, 뒤도 이탈한다.
0: 이번엔 지렛대 두 개를 이용해 다시 도전하는데요. 다행히 바퀴가 제자리로 올라왔습니다.
1: 아, 미안하다.
2: 이제 아니, 그럼 또 빠진다니까요. 예. 네. 아버지 아무래도 면허증 반납해야 되겠다.
1: 예, 반납해야지.
0: 부자가 힘을 합쳐 창고까지 운반합니다. 술의 바닥을 통해 빠져나간 소금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소금 창고에 쌓입니다.
1: 오늘 잘 나왔어요. 양도 그렇고 날씨가 흐린 갈량이라서는 잘 나왔어요.
0: 빗자루로 술의 바닥에 붙은 소금까지 알뜰하게 털어내면 오늘 일은 끝이 납니다.
2: 아유,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1: 네. 오, 삼겹살.
0: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소금 창고로 왔습니다.
2: 이거 20년도에 생산했다가 이렇게 숙성시켜놨던 간수가, 자연 간수가 다 빠진 소금입니다. 이걸로 이제 고기 구울 때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0: 염전에서 즐겨 해먹는 방식인데요. 먼저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을 팬에 두툼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 삼겹살을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간이 적당히 배어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0: 그렇죠?
1: 반짝.
0: 반짝?
1: 응, 달어.
2: 간이 딱 배어 있는 느낌이에요.
3: 체력을 많이 요하는 일이라 끼니는 잘 챙겨야 합니다.
1: 어른들에 고생했어도 이렇게 먹으니까 행복이지. 행복하지?
0: 네. 네.
3: 함께 먹는 고기 한 점에 피로가 풀립니다. 다음 날 새벽. 염전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4: 매일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1: 피곤하죠.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니 해야 돼.
3: 소금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4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1: 저기 소금 차 채우고 나면은 이 물 때가 쪄요. 그래서 요걸 닦아내야 돼.
3: 매일 새벽 반복되는 작업. 소금을 퍼낸 연판을 청소하는 데만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0: 근데 이제 아 네 어디 안 다쳤어?
1: 아 그 여기 괜찮아요 근데?
0: 어 아하 타이로가 깨졌네. 네? 이거 어. 봐 이거.
2: 그만 어. 타일이 깨져버렸습니다.
0: 이거 깨졌으니 치고 있죠. 이거 한 장이 45,000원. 두 장 깨졌지?
1: 두 장.
0: 야.
1: 두 장.
0: 워낙 저기 한 장 깨졌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깨졌지요.
2: 바닥이 광폭 타일로 되어 있어 여간 미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폭 타일을 까는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0: 타일이라 하면은 소금이 깨끗해요. 윤이 나요, 소금이 자체가.
2: 이제 청소가 모두 끝났습니다. 깨끗해진 염전에 다시 바닷물을 채워줍니다. 가푼 씨가 수레를 끌고 어딘가로 분주하게 가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0: 이게 원심물 이게 탈수기거든요. 여기다 소금을 넣고 돌리면은 간수가 싹 빠져요.
2: 소금을 탈수해 간수를 뺀 천일염은 특유의 쓴맛은 사라지고 맛이 깔끔해질 뿐만 아니라 뭉침이나 변질이 적어 장기간 보관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넣고 꾹꾹 누르시네요.
0: 이 앉을 자리를 잘 잡아줘야 돌아갈 때 유격이 없어요.
2: 탈수기가 돌아가자 밖으로 하얀색 소금물이 빠져나옵니다.
0: 소금이 물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걸 다 돌리면 20회 탈수면 5kg 이상이 빠져나가요.
2: 그래서 가격도 바로 수확한 소금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30분 정도는 돌려야 깔끔하게 탈수가 된다고 하네요.
0: 이 잎채 안에 간수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빼므로서 소금이 단맛을 느껴요. 짠맛을 다 빼요.
2: 간수가 빠진 천일염은 고슬고슬해지고 윤기가 돌면서 선명한 흰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예. 아유. 아침에 전화 드리고 왔어요.
0: 예, 예, 반갑습니다.
3: 여섯 포나 일곱 포, 저 차에 실릴 수 있는 네. 것만큼.
0: 그러세요.
2: 소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창고로 들어갑니다.
0: 그렇죠.
4: 소금 어떠세요? 보십니까?
3: 괜찮아요. 뭐 깨끗하네요, 소금.
4: 뭐 보고 아실 수 있으세요?
3: 뭐 지저분하지 않고. 좀 결정체가 좀 좋으면은 좋은 거죠.
2: 주문 들어온 소금을 가마니에 담는데요. 20kg 단위로 포장해 판매합니다.
0: 20kg 500.
2: 소금은 항상 좀 넉넉히 넣습니다. 이런 가푼 씨의 인심이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3: 네, 둘, 넷, 여섯, 일곱 개. 소금도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맛이 무조건 그 소금도 약간 씁쓸한 맛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여기 그래도 무슨 음식을 해놓으면 다르니까.
0: 일곱 개 21만 원. 예. 팔도 소금이고요. 예. 예. 두 봉지 넣고. 예. 요거는 송화소금 2020년 거 탈수한 거예요.
3: 예예.
0: 예,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예. 가시다가 칼국수 하나 사서 드실까요?
3: 고맙습니다. 이거 해서 주시네. 예.
4: 아, 이렇게 일부러 찾아주시는 분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0: 아, 그러면 그 기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좋은 소금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서라도 날 죽더라도 생 마감을 때까지 할 거다. 이거.
5: 어, 수고하셨습니다.
0: 어이, 고생했다. 고생했다. 야, 아들 먼저.
5: 아, 아버지.
0: 아, 아들 먼저 반가워.
5: 드세요.

0: 고맙다.
1: 예.
0: 화이팅!
2: 공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미 국민행동 요령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키 크리에이터 펜이에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3: 가만히 있어!
2: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실온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 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자전거.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4: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5: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4: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4: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5: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5: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4: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5: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4: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5: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0: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뇌사자 장기 이식. 숭고한 희생과 나눔의 사랑을 통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료진이 모인 학술대회 현장. 가수 유열 씨는 오늘 이곳에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1: 저 수술 집도해 주신 박세민아 교수님.
0: 1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이런 자리에 있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2: 가수 유열님을 모셔서 환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소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유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저의 은인들이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매우 안녕합니다.
0: 지난 40여 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수많은 무대에 올랐던 유열 씨.

0: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을 노래해온 그는 1986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고 라디오 DJ로 뮤지컬 제작자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1: 잠깐만 비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때가 47, 8kg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65kg 정도였었는데 꾸준히 나빠지다가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른 내려주세요.
0: 그의 몸 어디에 어떤 질병이 찾아온 걸까?
2: 2018년에 급성폐렴이 왔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폐암이 좀 의심된다. 조직 검사를 하자.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폐암은 아니고 그런데 이 특별한 종류의 폐소뮤증이다.
0: 정확한 병명은 흉막실질 탄력 섬유증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 폐에 염증과 섬유화가 반복되면서 폐가 딱딱하게 굳어 기능을 잃게 되는 희귀질환의 하나다. 처음에는 마른 기침과 운동 중 숨찬 증상이 나타나다가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호흡이 어려워진다. 결국 폐에서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모든 장기에 문제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하지만 왜 병이 시작됐는지 아직 원인조차 알 수 없다.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진행됐고 2024년 5월 급속도로 악화되며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2: 작년 5월에 독감으로 입원했을 때만 해도 며칠 고생하고 회복하면 되리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서 일주일 열흘 만에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고 급격히 몸무게는 4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체력도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뭐 수술조차도 어렵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 연명 치료는 할 거냐. 아내는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어할까 봐.
0: 그때 폐이식의 기회가 찾아왔다.
2: 정말 3개월여 만에 저에게 기회가 온 거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0: 그 사이 적출팀은 이식할 폐를 가지고 병원에 도착했다. 이미 수술실에선 본격적인 수술 준비가 한창이다. 집도의 박세미나 교수는 다시 한번 환자의 상태를 신중하게 살폈다.
1: 걱정이 많아요. 안 좋은 환자셔가지고 이제 폐 질환이 오래되면 이제 심장도 같이 안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폐동맥 고혈압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폐동맥 고혈압이 심해지면 우측 심장에도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고 동시에 좌측 심장하고 자심실도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또 수술이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해서 네, 걱정이 많습니다.
0: 오늘 수술은 뼈를 절개하지 않고 갈비뼈 사이의 피부를 절개한 후 기구를 넣어 이루어지는 미세 침습 폐이식 수술로 진행된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환자의 폐를 한쪽씩 떼어내는 과정이 이어졌다. 시간에 맞춰 이식할 폐를 준비했다. 보통 성인의 폐는 양쪽을 합쳐 1kg이 넘는다. 하지만 몸 밖으로 나온 이준길 씨의 폐는 딱딱하게 굳고 쪼그라든 데다 검게 변해 있다. 반면 적출팀이 가져온 기증자의 폐는 크고 건강한 상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식이 진행된다. 폐가 굳는 폐섬유증으로 호흡까지 힘들어지자 환자는 폐이식 수술을 기다려왔다. 오늘 수술에선 에크모를 사용해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후 다시 환자의 몸에 넣어주며 이식이 진행된다. 과거 폐이식 수술은 흉골을 절개했지만 뼈가 붙는 데 6주 이상 걸리는 만큼 최근엔 뼈를 절개하지 않는다. 피부만 절개한 후 갈비뼈를 벌려 그 사이로 환자의 오른쪽 폐를 꺼낸다. 이후 기증자의 폐를 흉강에 넣고 기관지, 폐정맥, 폐동맥 순으로 연결한다. 왼쪽 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식한다. 8cm 정도의 절개 부위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끝난다. 폐이식은 기증자가 있어도 다른 장기에 비해 이식까지 가는 확률이 비교적 낮다. 뇌사 상태에서 폐부종이나 폐렴 등이 나타나기 쉬워 갑자기 이식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환자처럼 수술이 필요한 적기에 기증자로부터 폐이식을 받았다는 건 천운이라 할 수 있다. 반대쪽 폐도 같은 방법으로 이식을 이어나갔다. 잠시 후 이식한 폐가 다시 호흡을 시작했다. 수술은 8시간여 만에 끝이 났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박 교수는 애태우고 있을 보호자부터 만났다.
1: 한 1, 2주 사이에도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제가. 그래서 수술은 별일 없이 잘 끝났고 그리고 수술 중간에는 에크모라는 기계로 환자분 이제 심장하고 폐 기능을 이제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행히 이제 기증해주신 폐가 기능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에크모는 이제 제거하고 인공호흡기만 하고 계신 상태고 이제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0: 이제 기증받은 폐랑 이제 호흡 맞춰가면서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1: 말을 아껴왔던 가족들은 그제서야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기증자를 기다려온 지난 2년.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다는 가족들. 장기 기증이라는 고귀한 결정은 한 가정을 지켜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오는 건 아니다. 오랜 시간 조건이 맞지 않아 긴 기다림을 계속하는 환자들도 있다.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버텨온 지 3년. 신청용 씨는 외출할 때마다 3kg이나 되는 무거운 가방을 꼭 메고 다녀야 한다. 이 가방 속 엘바드라는 기계는 그의 심장 기능을 대신해주고 있다.
2: 이 두 개는 배터리고 이게 컨트롤러 기계지.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몸 안에 작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1: 심장이 언제 어떻게 멈출지 몰라 그의 몸엔 자동 심장 충격기인 제세동기와 심장 펌프 기능을 대신하는 엘바드가 삽입돼 있다. 기계에 연결된 6m 줄 안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신청용 씨.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 뿐이다.
3: 뭐 사실 환자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엘바드라는 기계를 달고 저희가 보는 거는 중국에는 심장 이식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 환자분은 뭐 당연히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도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넣은 지가 이제 3년이 돼가니까.
4: 만 3년.
3: 네, 만 3년이 되니까 이제는 좋은 일이 있기를 저희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 하지만 의사도 환자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3: 그래도 살살 운동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식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식 직전의 컨디션이 최상인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환자분 피검사는 좋은 것 같고 저 수치들도 잘 유지되고 있고.
1: 벌써 3년째 그는 생명을 건 기다림 중이다.
2: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누가 기증자가 나오면 나오다가 연락을 해주는데 뭐 연락도 안 오고 이러니까 아직 가끔씩 이래 물어보면은 아직 뭐 맞는 게 없고 순분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1: 심장이 잘 견뎌줄까? 그러다 갑자기 멎는 건 아닐까? 불안이 커질수록 이식에 대한 간절함은 커져간다. 장기에 따라 대기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폐나 심장의 경우 응급 상황인 환자들도 많아 이식을 기다리다 생명을 잃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도 점점 이식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 기증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래서 이게 이제 뇌사 장기 기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학적인 그런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어떤 문화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프로세스라서 사회 전체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증자나 기증자의 유가족을 좀 예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원인 모르는 질병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심정지가 나타났다는 전복숙 씨. 에크모라는 기계에 의지해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심장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0: 수술을 앞두고 그녀는 꼭 전할 말이 있다고 했다.
1: 저는 조금 후면 심장 이식을 받게 될 환자입니다. 저에게 심장을 주신 이 이분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분으로 인해서 제가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많고 마음이 힘들지만 또 용기 내서 저에게 주신 이분을 위해서 용기 내서 수술 잘 받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0: 그녀가 기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그때 장기이식 척출팀은 그 기증자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뇌사자 장기 기증과 이식은 기증자의 뇌사 판정에서 이식 대상자 선정, 적출 과정까지 모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잠시 후 기증자의 침대가 수술실에 들어섰다.
2: 수술하시기 전에 앞서 추모사 낭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누군가의 그림이께서 오늘 이 땅에 사랑의 꽃씨를 뿌리고 떠나십니다. 고인이 주신 나눔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가시는 길에 평안과 안식이 있으시길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 다섯 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그를 오래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다. 적출팀 강윤진 교수는 기증자의 심장 상태가 이식에 적합한지 장기를 직접 보며 확인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식은 취소될 수도 있다.
3: 아, 조금 심장이 조금 크기는 했는데 뭐 이식 진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고 뛰는 것도 괜찮기는 해가지고 뭐 상황지니까 그렇게 보고 드렸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0: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적출팀은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얻어 병원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같은 시각 심장 이식 수혜자인 전복숙 씨는 수술실로 향했다. 심장 이식 수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4: 아무리 튼튼한 심장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능이 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공여팀이 심장을 가지고 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수혜자분에게 연결을 해드리고 그 심장이 혈액순환을 받아서 다시 뛸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0: 이식할 심장이 도착하면 빠르게 이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갔다. 환자는 그동안 간이 에크모 기계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수술실에서는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할 완전 심폐순환장치로 전환해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유지하며 수술을 받게 된다. 같은 시각, 적출팀은 수술을 마쳤다. 지금부터는 이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적출 후 장기에 다시 혈액이 돌기까지의 시간을 허혈 시간이라 한다. 심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허혈 시간이 짧아 빠른 이송이 관건이다. 차가 막히는 퇴근 시간,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도착했다.

0: 차에서 내리자마자 적출팀은 수술실을 향해 달렸다. 수술실에선 이식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1: 아까 마지막에 어디라 그랬었지? 안국역이라 그랬었나?
2: 네.
1: 아, 왔구나.
0: 적출팀이 수술실에 도착하고 이식할 심장을 확인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환자의 심장 적출이 진행된다.
1: 이거 심장 봐주세요.
0: 오랜 기간 문제를 일으켜온 환자의 심장이 몸 밖으로 나왔다. 이어 이식할 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집도의 황호영 교수는 이식을 위해 심장의 혈관들을 조심히 다듬어 나갔다. 잠시 후 비어있던 환자의 가슴에 새 심장을 이식했다. 그리고 하나씩 혈관을 이어나갔다. 이 환자는 수술 전부터 심장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에크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수술 중엔 심장과 폐 기능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완전 심폐순환 장치로 전환해야 한다. 체내에 있는 혈액을 몸 밖으로 빼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후 상대정맥, 하대정맥, 대동맥을 겸좌 등으로 차단해 심장으로 피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심장을 적출한다. 이후 이식할 심장은 좌심방을 시작으로 혈관들을 하나씩 봉합해 나간다. 대동맥 겸좌를 풀어 혈액순환을 개통시키고 이식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을 시작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에크모를 떼고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을 마무리한다.
1: 멋진 봐. 위로 올려, 끌어올려.
0: 환자가 수술 전부터 에크모를 사용했던 터라 수술이 잘 끝났는데도 심장이 자력으로 뛰지 못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다행히 심장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식 수술이 계획대로 잘 끝났다는 신호다. 전복숙 씨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22일의 시간이 흘렀다.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4: 오늘은 몸이 좀 어떠세요?
3: 어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4: 아, 그래요?
3: 네.
4: 활짝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0: 수술 직후 감염이나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행히 전복숙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에 오기까지 회복 과정이 순조로웠다.
4: 네. 심장 소리는 좋네요. 네,
3: 감사합니다.
0: 수술 후 감사할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며 손바닥에 꾹꾹 눌러 쓴 이름들.
3: 제가 응급실에 응급실부터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심장 마사지 해주신 선생님, 박유준 선생님, 조현재 교수님, 강지웅 교수님, 황호영 교수님, 저는 이분은 이제 뵙지도 못했지만 저 수술을 했다고
4: 맞아요,
3: 그래서
4: 맞아요.
3: 기억하고 싶어서 접어봤습니다.
4: 네, 네, 뭐 아마 환자분이 잘 지내시는 게 제일 큰 담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잘 지내시면 뭐 이 네 분을 포함한 그냥 저희 의료진이 한 일이 제일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 그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3: 아, 제가 너무 힘들지만.
0: 그리고 한 사람 쓰지 못한 이름이 있다.

0: 제일 먼저 그 생각 들었죠. 어머 세상에 누가 나를 죽어갔을까? 참 궁금하다. 그런 분도 계시네. 그게 가장 먼저 든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너무
1: 그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큰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은 슬픔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음악으로 위로를 얻었다. 공연을 앞두고 있는 생명의 소리 합창단은 뇌사자 장기기증 유가족과 장기기증을 받은 수혜자, 장기기증에 뜻이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 음악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다. 이 합창단의 설립자이기도 한 송종빈 씨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딸 아신 씨를 떠나보냈다. 그 과정에서 장기 기증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
2: 전들 왜 고뇌를 안 했겠습니까? 이 애가 원망할까? 싫은 다음에 내가 저를 만나면 아빠 그때 너무 잘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것 같아. 형 그거 안 했으면 넌 못 만날 것 같아. 미안해서. 지금 생전에 원을 했는데 솔직히 부끄러웠으면 말이지.
1: 어려운 후배에게 등록금을 내어주고 남모르게 유기견 보호단체를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하던 딸이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아버지도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2: 그래서 아빠 엄마는 바르게 살다가 갈 테니까 네가 내 딸로 태어나가지고 젊을 때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몸도 나누어 갔으니 난 네가 항상 잘 살았다. 사랑한다. 다음에 만나자.

0: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은 또 한 사람이 있다.
1: 아주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서는 가수 유열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0: 무대에 오를 때마다 유열 씨는 가슴에 손을 얹는다. 기증자가 남긴 사랑의 온기를 기억하고 전하겠다는 의미다.
2: 꼭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씀으로 제가 이분들 생명의 소리 합창단 또 이 자리에도 그 기증자 가족의 다른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로 감사함을 전하겠습니까? 그 힘들 때 가족을 떠나보낼 때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다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숭고한 그 마음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귀중함을 알아서 아내와 저도 퇴원 후에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못하신 분이 관객 가운데 계시다면

긴 투병 기간에도 그의 노래가 더 깊고 아름답게 들리는 건 나눔과 사랑에 대한 진심을 담았기 때문이다.

0: 폐 이식 수술을 받은 이중길 씨를 50여일 만에 다시 만났다. 얼굴만 봐도 한결 건강해진 모습이다.
1: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어떠세요? 집에 가시니까 좋으시죠?
2: 이틀은 좋았는데요.
1: 네.
2: 그 다음부터는 여기 오고 싶더라고요.
1: 왜?
2: 아이, 불안하고.
1: 이제 상처 좀 보여주세요.
3: 원래 병원에서 조금 입맛이.
0: 수술 후 숨찬 증상도 밭은 기침도 모두 사라졌다는 네. 이중길 씨.
2: 네. 네 살 같지 않다는 그. 아.
0: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폐의 크기도 모양도 좋은 상태다.
1: 네, 많이 걷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많이 하세요. 근력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폐 기능 향상하는.
2: 그럼 활동은 언제부터 해야 돼요?
1: 어떤 종류의 활동이요?
2: 그냥 밖에요.
1: 밖에 다니시는 거 언제라도 다니셔도 되죠. 뭐 비행기 타셔도 되고.
0: 이중길 씨는 수술 후 마음과 생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 진짜 그전에는 진짜 세상이 그냥 세상을 내가 이긴다고만 생각하고 싸우기만 싸워야 내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수술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일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4: 세상을 다시 보게 되셨구나.
2: 진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 입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내 멘트가 되어버렸어요.
0: 가수 유열 씨는 오늘도 재활 훈련 중이다.
5: 그렇죠. 이렇게 제가 들리게 호흡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후. 그렇죠.
0: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 폐의 기능을 돕는 것뿐 아니라 몸의 근육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훈련 중이다.
5: 진짜 세심하게 프로그램도 짜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데이터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0: 모든 의료진이 칭찬할 만큼 모범 환자였다는 유열 씨. 환자의 의지만큼 몸에 좋은 치료약은 없다.
6: 정말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다시 주어진 삶이니까 특별히 아프고 힘든 분들에게 특별히 더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연결된 삶, 공감의 삶, 그리고 또 나눔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0: 희망도 기적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병원 한켠에는

만기 기증자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추모의 벽이 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한 그들의 숭고함을 오래도록 마음을 다해 기억할 것이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발된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3: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5: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4: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5: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4: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4: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5: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번에도 또 다이어트 실패. 원인도 모른 채 무작정 시작한 다이어트.
1: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땀 흘리면서 엄청 막 얼굴 빨개져올 때까지 막 스쿼트하고 다리 터지게 막 운동하고 하는데 왜 안 빠질까.
2: 뭔가 해보려고 도시락도 싸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전혀 호전이 없는 거예요. 점점 살만 더 들어가고.
3: 효과는 좀 있었는데 딱 그 약을 끊으니까 바로 두 배로 요요가 오더라고요.
0: 비만 주사 치료제를 맞으면 어떨까?
4: 제일 큰 부작용은 울렁증이라고 보십니다. 몸이 체한 것처럼 꽉 막혀있고
5: 췌장이 망가진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담낭에 돌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몸이 더 괴로우세요. 이거는 망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십니다.
0: 망하는 다이어트보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제시하는 김범택 교수. 왜 실패했는지 알면 제대로 뺄 수 있다. 최신 비만 치료제 등 다양한 비만 연구를 하고 있는 김범택 교수가 망하는 다이어트의 진짜 정체를 밝힌다.

0: 이제 저울이 무섭지 않다.
1: 와, 이거 봐요.
0: 기분 좋게 저울에 올라서는 윤보미 씨. 체중이 또 줄었다.
2: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별일은 없으셨어요?
2: 네, 별일 하나도 없었어요.
3: 네, 실제로는 지난번보다 체중이 한 1.5kg 빠지셨는데요.
2: 다행이네요.
3: 네, 네. 잘하셨어요?
2: 네. 예.
3: 기억하시죠? 처음에 저한테 오셨던 거?
2: 예. 네. 자, 너무 기억하죠.
3: 네, 요때 체중이 무려 104.5kg 정도.
2: 네. 네.
3: 나가셨던 거 네. 기억하시죠?
2: 네.
3: 그때 지방량이 보시면 한 45kg 정도 네.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방이 많으셨고 체질량 지수가 보통 저희가 35 이상이라 그러면 고도비만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거든요. 네. 근데 37 정도로 고도비만이셨고 네.
0: 비만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체질량 지수, 즉 BMI가 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비만 관련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BMI가 25를 넘어서면 비만으로 진단한다. 당시 윤보미 씨는 37로 고도 비만에 해당했다.
3: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너무 자랑스럽게 예, 지방이 15kg로 줄었죠.
2: 네.
3: 그래서 처음에 뵀을 때 45kg에 비해서는 30kg 지방을
2: 네.
3: 줄이셨습니다.
2: 네.
3: 체질량 지수도 37에서 이번에 검사하신 거는 22.5 네. 나오셨고요. 완전히 표준 체중이시고
2: 네.
3: 체지방률도 43%에서 지금은 절반 24% 정도로 네. 잘 관리를 하고 계세요. 네.
0: 지우고 싶은 과거. 겨우 사진 두 장이 남아있을 뿐이다. 한번 찌기 시작한 살은 걷잡을 수 없었다. 밥 대신 군것질로 끼니를 대충 때울 때가 많았다.
2: 식습관이 진짜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군것질도 많이 하고 그냥 음식도 많이 먹고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그래서 인형 탈 알바하는 사람 같은 덩치였었으니까 지나가다가 유리창 같은 데 비쳐 보이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주눅들고 약간 안 보고 싶고 그런 게 좀 있었죠.
0: 온갖 다이어트를 해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체중. 병원 치료를 결심한 것이 체중 감량의 시작이었다. 4년 가까이 치료를 받으며 체중은 물론 고혈압이 없어지는 등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3: 네, 혹시 주사 맞으시면서 부작용은 없으셨어요?
2: 부작용, 요즘 한 번씩 약간 울렁거리는 거

0: 있는데 네네. 심하지는 않고 그냥 네.
1: 주로 그 울렁거림이 주사 맞고 나서 얼마 있다가 생기세요?
0: 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생기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네. 네, 네.
0: 2, 3일 정도 있다가.
1: 2, 3일 있다가.
2: 네. 윤보미 씨가 맞고 있는 주사. 그것은 비만 주사 치료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며 식욕을 억제시킨다. 비만 주사 치료제는 장에서 나오는 인크레틴의 일종인 GLP-1이라는 호르몬을 변형한 약물이다. 이 호르몬은 뇌와 장에 동시에 작용한다. 뇌의 식욕 중추를 타격하여 강제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내보낸다. 동시에 맛있는 음식을 보고 느끼는 쾌락이라는 보상 심리를 줄여 식탐을 억제한다. 위에서는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지연시킨다. 밥을 먹고 한참이 지나도 배가 꺼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든다. 또한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한편 체중 감량 효과도 가져온다. 하지만 비만 주사 치료제는 반드시 비만 여부, 동반 질환,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해서 처방받아야 한다. 단순한 다이어트 주사가 아니라 비만이라는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 치료제로 인식해야 한다.
1: 일반적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가 작게는 4%에서 크게는 9% 정도 체중을 감량시켜준다 그러면 비만 주사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체중 감량이 15%에서 22%까지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kg인 분이라 그러면 비만 주사 치료를 사용하시게 되면 80kg 밑으로도 내려가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방을 해보니까 한 3분 중 1분 정도는 이 위장관계 부작용, 특히 흔한 부작용이 뭐냐면 속이 울렁울렁거리시는 겁니다. 음식을 잘 못 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작용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투여 초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용량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주사 치료제는 5단계 내지 6단계 정도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성격이 급한 분들은 저는 3단계부터 써주세요. 4단계부터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아주 적은 용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용량은 처음에 제가
2: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 비만 주사 치료제만 맞으면 저절로 해결이 될까?
1: 또 되게 욕한 용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표는 사실은 적인 아니세요. 더 빼시는 건 아닙니다.
0: 아 진짜요? 예, 예, 아, 더 빼고 싶었는데.
1: 지금 딱 건강한 적이시기 때문에 더 빼시면 안 되시고요.
0: 더 빼보고 싶었는데. 네.
1: 그러니까 유지만 잘 하시면 좋겠고 그거는 네. 지키셔야 돼요. 근육은 좀 키우셔야 됩니다. 아... 그러셔야지만 요요가 잘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지금 운동 뭐 되게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시지만 근력 운동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예.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체중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지방이 늘어나서 몸에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 암이 생기거나 치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비만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보다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체중 감량 효과는 확 올라가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요. 꼭 감시하는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2: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비만. 비만은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 전신의 기능을 무너뜨린다.
3: 무릎 수술을 하려고 왔다가 우선은 살을 좀 빼야 된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가정의학과로 오게 됐어요. 살을 빼면 안 아플 수도 있겠다 해갖고
2: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앞서 살을 먼저 빼야 하는 상황.
1: 잘 지내셨어요? 네. 요새 무릎은 좀 어떠셨어요?
3: 무릎이 좀 요즘 많이 아파서요.
1: 많이 아프셨어요?
3: 네. 그래서 연골 주사를 맞았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더.
1: 그러면 거동은 요새 좀 못하시겠네요?
3: 예, 제가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무리를 해서 그랬.

0: 건지 그래갖고 한동안 걷지를 못해갖고 제가 오늘은 좀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1: 무릎은 신체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관절이다.
2: 제가 자토 아드릴게요.
1: 체중이 늘수록 무릎이 혹사당할 수밖에 없다.
3: 아이고, 무릎이 생각보다 변형이 많이 오셨구나. 요게 제일 아프신 거죠, 요거? 요거? 예.
4: 우선 요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 사이에 요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빈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물렁뼈가 있는 공간인데 완전히 사라지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이제 문제가 단순하게 체중만 많이 나가신 게 아니고 체지방이 많이 나가셨고 특히 내장 지방도 굉장히 심하셔서 무릎이 담당할 수 있는 무게를 담당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이분한테 적정한 체중으로 보는 건한 61.7kg셨는데요. 저한테 오셨을 때한 34kg 정도가 더 오버되신 상태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1: 김경일 씨는 152cm에 91kg, 체질량 지수 BMI는 39로 고도 비만 단계다.
0: 회사 다닐 때도 67, 8요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년한 지가 4년 됐거든요. 4년 동안에 20kg가 쪘어요. 금요일 날 왔을 때는
3: 네.
0: 전혀 걷지 못해서 신랑이 그냥 약을
1: 살을 빼기 위해 김경일 씨는
3: 아이고,
1: 어떤 다이어트를 했을까?
0: 이상하게 땡기면서
3: 식사는 요즘 어떻게 하세요?
0: 야채 좀 먹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3: 그래요? 그러면 주로 밥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드셨어요?
0: 네네네.
3: 아,
0: 그랬더니
3: 그래요.
0: 안 빠지는 것
3: 맞아요, 맞아요. 흔히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고기 드시면 살안 빠진다고
0: 같아요. 네네.
3: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 보면 단백질 섭취 잘 하시면 괜찮으시거든요.
0: 네네.
1: 김경일 씨는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찔까봐 밥에 김치만 먹었다. 일부러 열량이 적은 김치를 먹었을 뿐인데 이것이 망하는 다이어트였다. 왜 그럴까? 노년기에 단백질 섭취 없이 탄수화물인 밥과 김치만 주로 먹게 되면 급격한 속도로 근육이 빠져나간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다 보니 우리 몸은 이를 아끼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지방을 적게 분해하고 탄수화물은 내장 지방으로 축적한다. 대신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쓰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한 거미형 체형이 된다. 기력이 없어 낙상의 위험도 커진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쓰는데 단백질은 먹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태운다.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4: 폐경이 되시게 되면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요, 뇌에서도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울하고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올리는 쪽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세로토닌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밥에다 김치를 잡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근육은 줄고, 기초대사량도 줄고, 그런데 체중은 안 빠지는 그런 체질이 되시기 쉽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고기는 요만큼 이상은 드셔야 돼요. 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께도 요 정도 이상 이렇게 돼서 하루에 한세번 정도 나눠서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1: 김
4: 야채만
1: 교수는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며 직접 개발한 가위바위보 다이어트를 설명해 준다.
4: 가장 간단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위바위보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가위는 뭐냐면요, 줄여야지 되는, 싹둑싹둑 잘라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설탕, 흰쌀밥, 또 밀가루.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지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현미 잡곡밥 기준으로 해서 자기 주먹만큼 한 끼에 잡수시면 좋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다 합쳐서 요만큼을 잡수시되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사과, 배, 귤, 오렌지, 키위 같은 것들을 잡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 그러면 단백질하고 섬유질은 얼만큼 드셔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드린 것이 봅니다. 자기 손바닥 요만큼을 셋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잡수시는데 고기 중에서는 기름지지 않은 고기,

0: 별명 3000cc. 송영진 씨는 요즘 그 별명 따라 몸이 부쩍 불어났다.
1: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24살부터 점진적으로 쪄서 네, 지금이 거의 맥스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70 초중반이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90 초중반입니다.
0: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바쁜 요즘 미래에 대한 압박과 취업 스트레스로 마음이 조여온다.
1: 이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봐야죠. 네.
0: 불안한 마음에 자주 찾게 되는 군것질들.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손이 간다.
1: 이거 보시면 라면이 좀 많이 있고요.
2: 종류별로 있네요.
1: 네. 요새 또 새로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뭐 김이랑 우동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이제 과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왜 이건지 모르겠지만 얘네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한 번씩 음료가 땡길 때 콜라를 먹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2: 이제 이런 것들 다 못 드시겠네요.
1: 이제 안 먹어야죠.
0: 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어느새 손은 라면 물을 안치고 있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 계란도 휙 둘러주고 쫄깃한 면발도 놓칠 수 없다. 잠도 오지 않는 밤, 음식이 주는 위로에 기댄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던가 라면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다.
1: 배고파서 잠 못 들어서 야식을 먹을 때가 종종 있었긴 합니다. 네, 최대한 참아보다가 네, 최대한 참아보다가 라면을 손을 대죠.
0: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26인치 허리로 말랐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영진 씨. 비만이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새 어쩌다 보니 살이 찌기 시작했다. 다이어트도 잘 되지 않았다.
1: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한번 먹어봤는데 그 뒤에 이제 입이 터져서 밥을 계속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운동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뭐 얼마 못 가서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이제는 진짜 빼야 한다. 영진 씨가 용기를 내 병원을 찾았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3: 내려오시면 되세요.
1: 살 빼려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왜 살쪘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살 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전문적으로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0: 비만은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살은 혼자만의 의지로 빼는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혼자 하기 버거웠다. 영진 씨의 체질량 지수 BMI는 33. 2단계 비만으로 고도 비만에 진입할 우려가 크다.
4: 송영진님.
5: 네.
4: 네.
0: 늘 직접 문을 열어 환자를 맞이하는 김범택 교수. 비만을 만든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진다.
4: 잠은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1: 잠을 생각보다 잘 늦게 자긴 하는데.
4: 네네.
1: 최근에는 한 3, 4시에 잠들어서.
4: 오.
1: 이제
4: 일어나는
1: 것도 한 12시나 1, 2시 넘어서.
4: 아, 그러시구나. 꽤 늦게 주무시는군요.
1: 패턴이 깨졌어요.
0: 늦게 자는 습관이 잠을 방해하고 다이어트를 망치고 있었다. 잠이 부족하거나 늦게 자는 습관은 식욕을 조절하는 두 가지 핵심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깨뜨리며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만든다. 즉,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고 반면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 분비는 줄어들면서 만족감을 덜 느끼고 계속 음식을

0: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데 성인에게는 지방분해와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호르몬으로 숙면을 취할 때 가장 많이 나온다. 하지만 늦게 자게 되면 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지방 연소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살이 쉽게 찌게 된다.
1: 수면을 잘 하지 못하시면 이런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주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 호르몬 이름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호르몬은 입맛을 올려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면 이 코티졸이 올라가서 입맛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선 도파민이 나오도록 단 음식, 짭짤한 음식, 얼큰한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량 있는 음식과 결합할 때 아주 폭발적으로 체중이 증가되게 됩니다.
0: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몸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피검사는 물론 심장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김범택 교수는 여기에 더해 모발 검사를 진행한다. 모발 검사는 영양 상태와 대사 속도,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모발을 통해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친 몸의 불균형을 들여다볼 수 있다.
1: 흔히 모발을요, 우리 몸의 세포의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의 세포에 일어나는 영양 상태라든가 우리 몸에 일어나는 대사 상태가 모발에 그대로 기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발을 분석을 해보면 이분이 어떤 것들을 먹었는지 어떤 것들을 섭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분인지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0: 일주일 후 모발 검사 결과가 나왔다.
1: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2: 잘 지냈습니다. 네.
1: 우리가 네. 몸이 게을러지면 네.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그다음에 기운도 없어지고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네. 세포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세포 안에는 칼슘을 잘 퍼내지 못해요. 아.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칼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정상이 대략 100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한 3배 정도 높으세요. 아. 그럼 다른 사람보다는 에너지 만드는 효율이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드셔도 이걸 에너지로 그때그때 잘 바꾸지 못하시는 상태세요. 네. 이런 거를 저희가 낮은 대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낮은 대사형이시고요.
0: 영진 씨는 먹는 것에 비해 에너지로 잘 바뀌지 않아 차곡차곡 살로 쌓였다. 김 교수가 환자 맞춤형 처방을 한다.
1: 이런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 잘 잡수시면 살이 잘 빠지세요. 네. 그래서 살코기 종류, 생선, 두부, 콩 이런 거 드시면 좋은데요. 흔히 고기 드시라 그러면 다 이런 걸 드시거든요. 갈비나 삼겹살 같은 거. 이런 네.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또 등 푸른 생선이 잘 안 맞으세요. 아, 이런 네. 분들은 흰살 생선 있죠? 광어나 네. 우럭 같은 것들 드시는 거 도움이 되시고요. 자, 요걸 한번 같이.
0: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한 식사 일기도 점검한다.
1: 그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면을 여러 번 드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라면을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2: 허기져서.
0: 식사 일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가 살찌는 이유.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 세 가지 처방을 내렸다.
1: 이번 주에는 뭘 하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
2: 아침 일찍. 네.
1: 두 번째 라면 안 드시는 거.
2: 네.
1: 그거 두 개 정도 하실 수 있겠죠.
2: 네, 가능합니다.
1: 네. 네. 그리고 한 15분 정도 걸으실 수 있으실까요?
2: 아, 그건 당연히
1: 가능하시죠. 예. 네. 근데 그거 하나는 딱 지켜주십시오. 시간을 좀 정해서 가십시오.
2: 아, 규칙적으로.
1: 네, 하시는데 15분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2주마다 네. 5분씩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2: 2주마다 5분.
1: 예, 예. 문제는 우리가 목표는 체중이 아니거든요. 지방을 잘 빼.

0: 맞춰서 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냥
2: 김 교수가 낸 숙제는 거창하고 대단한 과제가 아니었다. 하나는 영양소가 거기엔 이유가
0: 그
2: 있다.
0: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바꿀 때는
3: 이거 가지고 되나? 라는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0: 그분한테 있어서 중요한 습관 또는 아주 빨리 교정했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습관을 저희가 교정을 하시면 체중이 변하는 걸 느끼시면서 자기 스스로 아 이제는 뭔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체중 관리에 헌신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성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작은 미션을 드립니다. 작은 성공을 잘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활 습관을 바꾸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은 아예 안 먹어도 된다.
0: 핵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하게 되시면 역시 근육이 분해가 됩니다. 탄수화물 잘 드셔야지만 우울증에 안 걸리세요. 예. 살은 잘 빠졌는데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4: 1일 1식은 장기적으로 몸에 좋다.
0: 엑스입니다. 예. 1일 1식을 하시면 몸에서 긴축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물만 드셔도 살찌는 체질입니다.
4: 운동을 오래 하면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된다.
0: 옵니다. 예, 운동을 많이 하시면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지만 그만큼 식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지방은 저강도로 운동할 때 가장 분해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운동하시는 것이 그냥 비만 치료에는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영진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집 앞 산책로. 따뜻한 이불을 과감히 걷어차고 추운 날씨에도 걷고 있다. 의지에 불이 붙었다.
5: 교수님께서 이제 매일 15분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라고 하셔서 지금 이제 걷기 하러 나왔습니다.
4: 이렇게 운동을 딱 해내고 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5: 그래도 하나 클리어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해나가야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몸으로 기억하게 해서 습관을 만든다. 단 음식에 불규칙한 식사를 했던 영진 씨. 식단도 달라지고 있다.
5: 근데 생각보다 교수님이 막 단백질 먹는 거에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으셔서 그냥 먹던 대로 단백질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면은 지금 일단 먹지 말라 하셔서 최대한 안 먹고 있습니다.
2: 배불리 먹어도 안심되는 나물 반찬과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영진 씨는 한식 위주의 식단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10년 전만 해도 성인 약 4명 중 1명이 비만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 기준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10년 전에 비해 비만율이 30.8% 증가했다.
4: 탄수화물 줄이기 대 지방 줄이기.
0: 저는 탄수화물 줄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좋은 작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 데 있어서는 지방보다도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탄고지는 단기적으로 하실 때는 도움이 받으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몸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고지혈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하시는 건 반대합니다.
4: 혼자 식사하기 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
0: 혼자 식사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에 따르면 두 사람이 식사할 때보다 세 사람, 네 사람으로 늘 때마다 섭취량이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럿이 식사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이어트에 좀 불리한 식단으로 끌려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동안은 가능하면 혼자서 식사를 하시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 허리 35인치에서 30인치로 결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성희 씨. 간식 하나에도 철저하다.
1: 아침을 제가 간단히 먹기 때문에 출출할 때는 이런 걸 준비해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먹거든요.
2: 손녀들을 돌보며 덩달아 살이 찌기 시작한 이성희 씨. 망하는 다이어트의 최전선에 있었다. 남은 음식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다.
6: 하루에 그 주먹 요 하나만큼 먹는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먹다 보면 손녀도 키우니까 또 손녀를 먹다 남은 거를 과일값이 요즘 비싸요. 그래서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됐는데 아 교수님 말씀 듣고 진짜 안 되겠구나 해갖고 줄였죠. 이제 먹고 싶으면 속이 좀 화하고 하면은 그런 건 다른 걸로 제가 대체를 합니다, 선생님.
7: 어떤 거 드세요?
6: 요즘에는 김장모도 맛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무 같은 거, 그런 거 먹기도 하고, 당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거 많이 마시고.
8: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0: 환자분 체중 먼저 좀 재봐주실까요?
8: 네. 예.
0: 아, 57.8? 예. 아유, 환자분 너무 잘하셨어요. 예, 예. 지난번에 58.3이셨는데 57.8로 500g 빠지셨네요, 또.
2: 네. 2주 만에 500g 감량. 오늘도 해냈다. 김 교수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이성희 씨. 한때 체질량 지수 BMI는 36으로 고도 비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17kg 감량. BMI도 28.2로 비만 수위가 뚝 떨어졌다. 적정 체중보다 무려 20kg을 넘어섰던 그녀가 비만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높게 치솟았던 간 수치 때문이었다.
0: 간 수치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30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오셨을 때가 79셨습니다. 두 배 이상 올라가셨어요. 이때도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1: 어머 이건 아니다 했는데 간센터에서 이래다 보면은 지금 지방간이 심해서 병변이 온다. 이러면 간 병변이 오면 간암까지 갈 수 있다. 그래갖고 간센터 교수님이 6개월 안에 10kg 못 빼면은 입원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 큰일 난다고 건강 상태가. 그래서 방문하게 됐는데 교수님을 잘 만나게 됐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갖고는 제가 효과를 많이 봤어요, 선생님.
2: 그녀가 일상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먹는 비만 치료제다.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준다. 국내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먹는 비만 치료제는 크게 세 종류다. 첫째.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치료제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으로 인한 보상을 줄이며 입맛을 변화시켜 많이 먹을 수 없도록 한다. 또한 포만감을 높이는 기전이 동시에 작용해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른 상태를 만든다. 둘째, 식탐과 중독을 끊는 치료제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더 먹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먹는 경우에 사용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뇌에서는 베타 엔돌핀이 발생해 쾌락을 느끼며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를 차단해준다. 빵과 과자를 끊지 못하는 탄수화물 중독 환자에게 특화된 약이다. 베타 엔돌핀이 줄면서 입맛을 떨어뜨린다. 셋째, 지방 흡수 차단제다. 췌장에서 나오는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의 작용을 억제해 지방이 분해되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섭취한 지방의 약 30%가 소화되지 않고 대변으로 그대로 배출된다. 이 약물은 유일하게

0: 뇌신경계 부작용이 없는 약이다. 먹는 비만 치료제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에게만 엄격하게 처방해야 한다.
1: 그리고 이 약을 먹다가 네. 약을 끊게 되면 또 다시 요요 현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
2: 네,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단지 네. 지금처럼 그렇게 생활하시면 운쪽하시면 전혀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1: 근데 이제 나중에 끊더라도 서서히 교수님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상담하면서 서서히.
2: 네네. 물론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또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먹는 비만 치료제보다 비만도가 더 높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비만 주사 치료제다. 정혜진 씨는 갱년기 이후 팍 쪄버린 살 때문에 비만 주사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가장 적은 용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있다.
3: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배가 너무 나와서 우리 아이가 엄마 아기를 언제 낳을 거냐고. 밤에 막 과자가 너무 땡겨가지고 제가 밤에 이렇게 혼자서 뭐 귀신 들린 것처럼 그 편의점으로 가가지고 과자 사 먹고 있더라고요.
0: 진단 당시 정혜진 씨의 체질량 지수 BMI는 25, 1단계 비만이었다. 단순히 체중만 불어나는 게 아니었다. 건강을 가늠하는 여러 수치들이 하나 둘 나빠지기 시작했다.
3: 피검사했을 때 당 전 단계가 나온 거.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유지됐었거든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당뇨 올까 봐.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점점 증가해서 제가 여기 가정의학과 방문할 때 거의 250까지 올라갔거든요.
0: 비만 주사 치료제 역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
2: 그 처음에 오셨을 때 체중이 체 질량 지수라고 키에 비해서 체중이 얼만큼 나가나 보는 게 25 정도셨어요. 25 정도셨는데 보통 그 정도에서는 저희가 비만 주사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좀 높으시고 또 콜레스테롤이 높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걸 좀 썼던 거고요.
0: 단순히 지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 망가졌던 몸의 수치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비만 주사 치료제.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임산부를 제외한 성인들의 비만 치료에 사용하도록 처음으로 공식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약 111만 명이 비만 주사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2: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런 비만 주사 치료제 강력한 걸 쓰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너무 빠지셔서 건강을 해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시고 잡수시게 되면 심장병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체중을 과도하게 빼면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만 주사 치료제. 그렇다면 누구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일까?
2: 처음에 오셨을 때가 92.2kg셨는데 체중이 조금 빠지시는 것 같더니 거의 90kg 가까이 해가지고 한 2kg밖에는 전혀 안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스트레스가 좀 많으셨어요.
0: 김강훈 씨는 비만 주사 치료를 1년 정도 하고 있지만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 무조건 다 체중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한 3% 정도는 체중이 오히려 느는 분이 계시고 한 10% 정도는 반응이 아예 없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거기에 해당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뭘 잘못하셨다기보다는 체질이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4: 이제 조금 금액도 부담되기도 하고 예, 해서 예. 뭐 이제 주사 치료는 그만하고 싶어갖고 네. 오늘이 또 마지막일 것 같아요.
2: 네. 네. 네. 알겠습니다.
0: 가은 씨는 비만 주사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4: 교수님이 말씀하신 식단대로 잘 챙겨 먹고 밸런스 맞춰서 먹었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빠지지 않았을까. 한동안 운동할 때는 그래도 조금 빠지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운동을 또 안 하니까 다시 또 안 빠지고 유지되는 게 보여서 딱히 약만으로 되는 건 아닌가 싶긴 해요.
5: 이제 계속 하시긴 하실 건가요?
4: 해야죠. 평생 숙제니까요.
0: 저녁 회식이 있는 날, 정혜진 씨가 관리 모드에 들어간다. 열량이 낮은 샐러드로 점심을 챙긴다. 드레싱도 없이 채소 본연의 맛을 즐긴다.
6: 주사를 또 언제까지 맞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맞고 나서 나 혼자 습관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사 맞는 이유는 그 습관을 들이기 전까지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2: 비만 주사 치료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체중을 잘 운전해 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운전학원 강사님 또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대신 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체중이 유지될 거라는 그런 착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다이어트를 결정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생활습관이 바뀌는 것이지 약물 자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습관을 쉽게 바꾸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0: 점심시간. 김범택 교수는 영양균형을 생각해 병원 구내식당을 자주 찾는다. 김 교수의 선택은 다양한 반찬이 있지만 칼로리가 적은 한식.
7: 저만의 독특한 식사법인데 팔도이람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밥을 이제 먹고 후에 국을 뜨고요. 모든 반찬을 한 번 다 돌아간 다음에 다시 또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장점이 오래 씹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적어들기 때문에 포만감이 상당히 빨리 오게 됩니다.
0: 밥 한 술을 뜨고 팔도강산 유람하듯 식판의 반찬을 쭉 훑으며 골고루 다 먹는 것이다.
7: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은 씹는 동작을 하면 뇌에서 착각을 합니다. 뭐 자기가 먹고 있다고. 그래서 잘 씹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십니다.
0: 김범택 교수는 환자들에게도 본인의 경험을 전하며 단짝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보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무조건 먹지 말라가 아니라 가능한 대안을 찾아준다.
8: 당연히 아니죠. 기름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뭐 단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그 모두가 아는 건데 사실 그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제가 식단에 적어서 가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세요.
3: 선생님이 특히 나물밥을 많이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식사를 먹는 식사하는 거라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9: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다이어트를 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정확하게 제가 왜 살이 쪘고 왜 그랬는지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 진짜 해야겠다 아, 이제는 정말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잘할 거예요.
10: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어났는데 그 하루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0: 다이어트 거창하진 않더라도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이다. 작은 성공이 습관이 되면 망하는 다이어트를 막아준다. 우리의 작은 성공을 믿어보자.
11: 잘 끝났습니다. 화이팅.
2: 대사 이상을 막으시려면 어느 정도 체중을 빼셔야 될까요? 흔히는 뭐 20% 30% 빼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불과 5%만 감소시키더라도 우리 몸의 대사 이상은 대부분이 교정이 되게 됩니다. 5%만 체중을 감소하셔도 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는 그냥 체중을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는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다이어트라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엄마!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황사!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모래와 흙먼지 황사!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와 눈병의 주범, 황사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팽조교가 보고 있는 날, 황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부터 숙달된 팽조교의 지시에 따라 황사 대비 훈련 시작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황사 발생 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꼭 닫고 실내 공기 정화기, 가습기 등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합니다. 둘, 되도록이면 실외 활동은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긴 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착용합니다. 셋, 비가 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넷, 조리 전에는 꼭 식재료와 조리 도구를 깨끗이 씻습니다. 이건 말 안 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섯, 황사가 비치면 창문을 활짝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고 황사에 노출된 침구류나 옷을 세탁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간단한 방법만 알고 실천하면 황사 걱정!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투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1년에 딱 70일, 오직 봄에만 반짝 허락된 계절 진미가 있습니다.
1: 살아있잖아요.

0: 실처럼 가늘고 작은 몸집과는 달리 존재감만큼은 대어 못지않게 강렬하다죠.
1: 봄에는 꼭 드셔야 돼요. 이 봄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실치잖아요.
2: 실치가 꼬숩고 술술 넘어가지고.
3: 지금 먹어야 제철이야. 좀 더 있으면 없어서 못 먹어.
0: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찐 한정판 실치 맛 좀 보실래요? 충남 당진의 장고항, 조용한 항구가 들썩입니다. 제철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요즘이지만 오직 이맘때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제철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장고항은 작은 것들의 전성기, 통통하게 살 오른 꼴뚜기도 있고요. 어머나, 앙증맞은 너는 누구니?
4: 이게 뭐예요?
5: 이거 여기서는 귀꼴뚜기라고 부르고요. 정확한 명칭은 주머니 귀 오징어예요. 머리에 귀가 다 이렇게 귀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귀로 이렇게 수영을 해요. 그래서 귀꼴뚜기라고 불러요.
4: 여기서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5: 네, 실치가 잡히는 두 달만 잡힙니다. 그것도 살이 때.
0: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다는 귀한 몸이랍니다.
5: 귀여워도 돈은 돼요.
0: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죠. 사람들 발길 불러모으는 장고항의 인기 스타. 봄의 명물 실치입니다.
4: 얘가 왜 실치라고 그러세요?
1: 아, 실치가 배도라치 치어 새끼인데요. 칼슘이 많아서 1년에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 반. 귀한 아이예요. 한번 드셔봐. 진짜 맛있어.
4: 머리는 진짜 하실 거예요?
1: 진짜 해요. 내가 미용사잖아?
0: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묶으셨대요?
1: 요식장 사니까 좀 깔끔한 게 좋지 않아요?
6: 머리카락이 빠지잖아.
4: 머리 이단 삼각인데요? 이단 삼각이신데요?
6: 나는 정고. 나는 그래서 3단. 저는 2단.
4: 손님이 전략인 거죠?
6: 손님들 그래서 머리 못 잘라요. 손님들 머리 보고 와서.
4: 우리 머리 색깔도 실치 색깔도 똑같아요.
1: 아, 그래요? 난 암실치야.
0: 이 시기엔 실치만큼 귀하고 어여쁜 존재가 없으니 실치 닮았다는 말이 최고의 찬사나 다름없다죠?
1: 에이, 실치 왔어요.
7: 내가 인천 오빠가, 인천 오빠가
4: 보태는데?
1: 알고 있다.
0: 3월부터 5월 초까지 딱 70여일만 맛볼 수 있다는 실치회. 매콤새콤한 양념과 아삭한 채소를 함께 버무린 회무침이 단연 인기인데요. 1년을 기다린 실치의 맛.
1: 맛있구만.
0: 맛있다는 소리가 절로 터져나온다는 손님들. 해마다 장고항을 찾아오게 만든다는 실치의 매력이 궁금한데요.
8: 이게 뭐라 그러냐면 약간 이게 내장이 있다 보니까 약간 쌉스름한 맛이 있어요. 이게 조그만큼 것 같아도
1: 싱싱하고 약간 씁쓸한 맛, 그 맛. 봄에 느낄 수 있는 것. 봄나물도 그렇잖아요. 약간 씁쓸한 맛, 그 맛으로 오는 것 같아요.
0: 겨우내 자던 입맛을 깨우는 쌉싸름한 바다의 봄. 그 매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통한다죠.

0: 여기가
1: 이게 진짜 달어. 지금 시기 나오는 건 달어. 나뿐이 아니고 먹어본 사람들은 진짜 달어. 해부도도 더 맛있다고 그럴까? 우리는 누구 뭐를 먹을래 실제 먹지.
2: 이 맛이 바로 제철이 가진 힘이겠죠?
3: 이거 사러 오신 거예요?
4: 네. 아니, 아까 먹어 이제 가서 바람 쐬고, 이제 갈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얘기하고 갔으니까, 제가 이제 당진에 사니까, 이제 실지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여기 같이 모여서 먹고, 이제 여기 또 바람 쐬고 구경하면서.
3: 이거는 사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4: 네. 그래서 이제.
3: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와요. 감사합니다. 네. 네. 친구들 갈까요?
2: 육지가 들썩이는 만큼 바다도 바빠지는 요즘 새벽부터 바다를 오가며 실 치잡이가 한창이랍니다.
3: 이게 가까이에서 나와요?
5: 아, 그럼요. 연안에서 잡히는 게 실체예요. 근데 기온이 상승되면 다 먼 데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이 장마 앞에서 잡힐 때예요. 치어 때.
2: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이용해 조류의 흐름 따라 그물로 들어온 실체를 걷어들이고 있는데요.

0: 있잖아요, 이거.
1: 살아있을 때는 투명한 빛깔을 띠는 실치. 물 밖으로 나오면 금세 죽고 맙니다.
2: 살아있을 때 실치가 정말 꿀맛보다 더 좋아요.
3: 색깔이 아주 투명하잖아요.
1: 뱃사람만 아는 특별한 맛이랍니다.
4: 아니 막줄이 어떻게 해요?
2: 아니 뭐 같이 먹고 사는 거죠. 뭐.
1: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더 맛있는 법. 덕분에 갈매기도 포식합니다.
2: 뭐 입맛이야 뭐 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들이나 다 똑같지. 새들도 저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지 뭐 맛없는 거 먹겠어요?
1: 이제 실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항구로 돌아갈 시간. 귀한 몸 가득 싣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4: 실치 많이 잡았어?
2: 아이고, 많이 잡았네.
4: 아이고, 다행이네.
2: 자, 여보, 실치 건지시오.
4: 아, 여보,
1: 남편이 실치를 잡아오면 이제부턴 아내의 목. 나무 꼬챙이를 이용해 일일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게 전통적인 실치 손질법이라는데요.
4: 초보는 못해, 안 돼. 아, 안 그래요. 올로지를 이렇게 나란히 쭉 올로지나래. 이것도 몇십 년 한 사람이야.
5: 나란히 짜고 나와요?
4: 네.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안 올로지. 그냥 우리들은 벌써 노하고 이거 또 하고.
1: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다해서 살피고 골라내는 작업이죠.
5: 고양이세요?
4: 네, 장고왕이 고양이에요. 장고왕에 떠나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거 실치 때문에. 아침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실치를 일을 안고 가면 학교 보내질 않았어요.
1: 평생 실치와 동고동락 해온 처녀 총각이 만나서 여태까지 살아왔으니 이 작은 생명이 부부에게는 곧 삶의 역사입니다.
4: 한꺼번에 치켜주

0: 예, 뭐야, 한꺼번에 줘.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
1: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당진 사람들에게 실칠한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소울푸드나 마찬가지.
0: 이거 가져가면 뭐 해주세요? 이제 동네 분들이랑 회.
2: 회 무침도 해먹고.
0: 무침도 해먹고, 부침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3: 가라.
4: 아, 인천 누나가 먹고 싶대요.
3: 그거
4: 맞아. 옛날에도 이거 잡았어요. 몽통구리 잡아가지고.
3: 사가 5kg,
4: 5kg. 5kg?
3: 예. 옛날에 이거 상들포에서 많이 했었어요.
4: 많이 했었죠. 먹을 줄 아는 게 타러 다니죠. 고수고요. 예, 먹으면 실감, 저, 입에, 씹는 맛도 있고, 꼬들꼬들해요. 맛있어요.
1: 시일치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휘무침이 전부가 아닌데요.
3: 옛날에는 실치국을, 잔치 지낼 때 실치국을 끓여서 먹었어요. 애로부터 실치하고 시금치하고 궁합이 맞았대요.
2: 이거는요?
3: 친정엄마가 먹었어요.
1: 실치가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 된장국에 감칠맛을 더한다죠. 여기에 달큰한 시금치와 칼칼한 고추까지.
0: 이거 맛이에요, 어머니?
1: 실치 듬뿍 넣어 부쳐내는 고소한 실치 전도 빠질 수 없다는데요.
3: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욱인가? 아욱.
0: 많이 있는데?
3: 이게 들어가면은
5: 모짜렐 때면 실치 넣고 시금치 국 끓여 먹었어요. 그건 별미지 당진에서는. 모짜리 할 때쯤이 나오거든요, 이게.
6: 응. 이거는 한철 잠깐 나오기 때문에 그 질 시간이 없지. 바로 먹고 끝나니까.
1: 누군가에겐 색다른 봄철의 별미로, 누군가에겐 추억의 맛으로 기억되겠죠. 장고항의 그리운 풍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곳. 뱅어포로 더 잘 알려진 실치포 덕장입니다. 이제 장고항에 단 두 집만 남았다는 실치포 덕장.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면서 오늘도 실치포를 띄우는 중이랍니다.
7: 그래서 탁 뿌리면 이렇게 한 장이 나오게, 물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끔. 이게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야 쫙 퍼져서 이쁘잖아요. 얘가 뭉쳐다니면은 실치장이에요. 그 구멍이 뚫어져요, 이렇게.
1: 한때는 온 동네가 실치포로 장관을 이뤘다죠.
7: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름답다고 보기에는 실치가 많이 뜨는, 많이 떠너른 집이가 부자라고 생각을 했죠. 많이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 이 집이 많이 떴고 이 집은 조금 떴구나. 오늘 많이 잡아서 많이 돈을 벌겠구나. 그 생각이었죠.
1: 집집마다 실치를 잡고 말리는 게 일상이었던 그때는 마당에 널린 실치포 양이 그 집의 부를 상징하던 지표였답니다.
0: 왜 이거 실치인데 여기는 왜 자꾸 뱅어포라 그래요?
7: 얘가 실치가 맞는데요. 그 서울분들이 얘를 뱅어포랴.
1: 뱅어가 자취를 감추면서 그 자리를 실치가 대신하게 된 건데요. 예전엔 이 실치포가 밥상 위 최고의 밑반찬이었습니다.
7: 아주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는 회를 안 먹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습기로다가 이제 딴 회를 팔 때 봄이면은 습기를 조금 줘봤어요. 그래서 초장에다 찍어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게 된 것이 회를 먹게 된 거예요.
1: 시대가 변해 먹는 방식은 달라졌어도 실치가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0: 수확 시작한 지 이틀 됐는데 한 열을 하고 끝납니다. 산에서 자라는 마늘, 산마늘.
1: 산마늘 위하여!
0: 고마웠던 것 같아요, 자연한테.

0: 아, 나마스테. 나마스테. 마마스테. 나마스테.
1: 초록빛 차밭이 펼쳐지는 네팔 동부 림부족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2: 천천히 천천히 밥 먹으러 갑시다.
3: 여기 자세요. 여기 자세요.
2: 잘 있었어?
4: 응.
2: 결혼 축하해.
1: 좋은 인연이 있어 행복을 느낍니다. 그 인연을 따라 네팔 구석구석 떠납니다. 비행기로 7시간 거리에 있는 네팔 산골마을에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의 결혼식으로 가는 길, 작은 여행들을 계획했는데요. 그 첫 번째 여정은 카트만두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박타푸르입니다. 고대 네팔의 수도 박타푸르.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도시는 붉은 빛이 감돕니다. 사라져간 왕조의 영광을 간직한 왕궁과 사원들. 박타푸르는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종을 울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거리를 걷고 있으니 12세기 고대 왕국의 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분들은 몰락한 왕조의 공주님들일까요? 여행객들은 고풍스러운 이 도시에서 왕조의 화려했던 영광을 사진으로 남기느라 바쁩니다. 현지인들은 골목 한쪽에서 시간을 사고파느라 바쁩니다. 비크람 삼바시라는 네팔 달력은 우리가 쓰는 달력과 연도도 새해의 시작도 다릅니다. 네팔의 달력은 현재보다 56년을 앞섰다고 하는데요. 마치 미래의 달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0: Is this Nepalese calendar?
1: 아, 이게 네팔 달력인데 오늘까지가 2080년도고 내일부터 2081년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달력 상인은 단돈 1,000원에 제게 2081년 미래의 시간을 팔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네팔의 공식 설날이 있는 4월 둘째 주, 더르바르 광장에서는 비스켓 자트라라는 성대한 새해 맞이 축제가 9일 동안 열립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수레. 수레 안에는 바이라브 신의 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바이라브 신에게 돈과 꽃을 바치면 새해의 복과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믿음은 아직도 굳건합니다. 수레에 달린 방울을 만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란 말에 저도 해봤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0: 돈을 올리고 제가 소원을 빌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순식간에 달려드는 바람에 소원을 빌지도 못했습니다.

풍경 여행, 자연 여행이 아니라 뭐 사람 여행을 했다. 돈도 많이 벌고. 오케이. 나마스테. 나마스테.

0: Jom
1: jalan. Betal. Besok macam macam bayar. Terus lantai orang.
2: 잠시 후 광장은 엄청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이 두 편으로 나눠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승리한 편에게 행운이 깃든다고 합니다. 새해의 행운을 잃지 않으려고 진심으로 소리 지르며 힘을 씁니다.
3: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게 진짜 수백 명이 달라붙으니까 옮겨져요.
2: 행운의 신이 제게도 올까요? 네팔에서 행운을 얻어가고 싶은 마음, 저도 진심입니다.
3: 장난 아닙니다, 이거.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이렇게 줄을 당겨본 게 언젠지.
2: 팽팽하던 힘의 균형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거대한 수레는 사람들의 열광을 뒤로하고 행운을 전하러 멀어져 갑니다. 4월의 붉은 태양 아래서 맞은 네팔의 설날도 저물어 갑니다. 박타프루에서 새해의 기운을 받고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네팔의 동쪽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작은 도시 일람으로 향합니다. 네팔은 거대한 히말라야 설산만 있을 것 같은데 뜻밖의 초록빛 차밭이 펼쳐집니다. 일람은 네팔 최대의 차 재배지로 옹기종기 모인 집들은 차밭을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팔의 주요 차 생산지답게 도시 한복판에는 찻잎 따는 여성의 동상이 있습니다.
4: 나마스테. 아, 바이크를 한 대 빌릴 수 있을까요?
5: 네, 여기에요.
4: 아니, 한국말을, 한국말을 하시네요?
5: 예.
4: 한국에서 지내셨던 거예요?
5: 공부해요.
4: 한국말 공부하고 계시구나. 아, 그러면 바이크 좀 보여주시겠어요?
5: 오.
4: 아니, 이렇게 또 일람의 구석에서, 구석진 곳에서 또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뵙다니.
2: 일람 시내에는 바이크를 빌릴 수 있는 대여점이 많습니다.
5: 이 오토바이
4: 네.
5: 하루 3,000원이에요.
4: 하루 3,000원. 네.
5: 아, 이 오토바이 하루 네. 5,000원이에요.
4: 하루 5,000원. 어. 그리고
5: 이 오토바이
4: 네.
5: 하루 10,000원이에요.
4: 10,000원. 어. 만 원이죠, 만 원.
5: 10만 원.
4: 저는 이게 색깔도 너무 예쁘고 뭔가 새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거 크기도 저한테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기디님, 저 이거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요거 타라고? 빨간 거? 파란 거? 이게 하루에 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로 10만 원이라서 피디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저기 하루에 3,000원, 그러니까 3만원인 이 파란색 바이크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피디님?
6: 네.
2: 저렴하고 튼튼하고 가성비 최고 아닌가요? 자, 달려볼까요?
7: 출발!
2: 친구야, 기다려.

0: 친구의 결혼식에 가는 길. 곳곳에서 차밭이 펼쳐집니다. 바람에서 기분 좋은 찻잎향이 느껴집니다. 바이크로 달려야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사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안전도 문제 없습니다. 세상이 궁금했던 20대, 바이크를 타고 호주 대륙을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바이크 여행에 매료됐죠. 네팔의 소도시 일람은 바이크 여행을 하기에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0: 바이크 여행의 준비물을 구입하러 들렸습니다.
1: 바이크 여행 중에는 다음 슈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중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빵이나 초콜릿처럼 열량이 좀 높은 음식을 사는 편입니다. 여기 아까 보다 보니까 이 네팔 구석에 이 산소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0: 놀랍게도 네팔에서 소주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2: 이게 네팔에 만드는 거예요?
1: 아, 네팔에서 만드는 한국 소주? 네,
2: 소주요.
1: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2: 아, 네팔 돈으로는 170.
1: 170 루피? 루피.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2: 아, 조금 알아요. 저도 좀 많이 깜빡했어요.
1: 많이 깜빡했어요?
2: 네, 까먹었어요. 이봐서, 아이, 나마스테.
0: 알고 보니 슈퍼마켓 사장님 강가 씨는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섬유 공장에서 8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일했는데요. 이때 EBS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연도 있답니다. 인연이란 참 놀랍네요. 지금은 고향인 네팔 일람에서 슈퍼를 운영하신다니 성공하셨네요.
1: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으세요?
2: 가고 싶어, 많이 가고 싶어요. 자주 가요, 같이.
1: 뭐가 많이 가장 그리우세요?
2: 저거 삼겹살 이런 거는 많이 먹고 싶어요, 저기 가서.
1: 그래도 가족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좋죠?
2: 네, 좋지. 여기는 어떤 거 어디 있어요? 같이 있는 거 어디 안 좋아했어요? 아, 추워요. 같이 먹어, 같이 있어요.
1: 못 알아보겠다.
0: 아빠 찾아 한국 왔던 꼬마가 이렇게 컸습니다.
1: 아빠 일도 도와주고 다 큰 것 같아요. 누나는요?
3: 디디 화이 디디.
4: 디디 is 카트만두. She is studying in Dubai.
1: 아, 누나는 카트만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0: 네팔 소도시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 무엇이 여기까지 이끌었을까 신기했습니다. 인연은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리라 다시 한번 배웁니다.
2: 나이타도 간다.
1: 이런 거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건가 아저씨가 또 저희 왔다고 이렇게 콜라를 무료로 감사합니다. 무료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여기 일람에 오시면 꼭 건가 아저씨 가게에 꼭 들르셔서 물건 좀 많이 사주세요.
2: 여기 왔어. 나 이름 부르면은 다 사람 알아요, 여기는.
1: 그 여기 일람에 와가지고 건가 하면은 다 알아요?
2: 건가 버스네트. 건가 버스네트.
1: 건가 버스네트.
2: 아, 이거 술, 이거 거기 바르는 거 어디 있어요? 다 물어보면 네. 사람 다 알아요.
1: 마당발 느낌입니다. 너 총 얼마예요?
5: 270.
1: 270?
5: 루피.
1: 270 루피? 코리안 디스카운트.
5: 다 디스카운트 됐어요.
1: 아, 이미 디스카운트 됐어요?
5: 네, 다
1: 270?
6: 예, 코리안은.
1: 감사합니다. 갈게요.
2: 네, 가요.
1: 안녕.
2: 안녕.
1: 네, 네.
2: 다음에도 와요.
0: 멀리 네팔에서 정을 느끼고 갑니다. 다시 친구의 결혼식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만나는 인연도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바이크 여행은 매 순간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산골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물론 그 기대감은 현실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유소가 없는 도로 한가운데서 휘발유가 떨어지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가 그렇죠. 이럴 때는 길가의 매점을 찾아서 일단 멈춥니다.
1: 나마스테. 이거 기름 맞나요? 이거 페트롤 맞아요? 이거 한 병에 얼마예요? 이게 한 병에 200루피 정도 하는데 하나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1리터에 한 1,7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이렇게 도로 중간중간에 작은 매점이 있어요. 이렇게 생수통에다가 기름을 담아 팔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조그만 매점을 찾아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해발고도 2300m 슈리안투라는 마을을 지납니다. 탁 트인 히말라야 기슭에 황금빛 계단식 논과 밭이 펼쳐진 네팔에서는 낯선 풍경을 만날 수 있죠. 풍경 속의 삶이 궁금해 길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기로 합니다. 히말라야 산 비탈 그림 같은 계단식 논에서는 모내기를 앞두고 썰의질이 한창이었습니다. 정다운 전원일기 같은 풍경입니다. 논에 물을 가두고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썰의질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 지금 꼬마애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나마스테.
0: 어른이 하기에도 힘든 썰의질을 소년 농부가 하고 있어서 놀라워서 그냥 말을 걸어봅니다.
1: 그거 안 힘들어요?
2: 나름 못하냐?
0: 맨발로 들어가니 발바닥으로 논바닥의 온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유,
1: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여기 들어오니까 엄청 우선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0: 썰의질은 모내기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 농부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1: 아버님 등장이십니다. 뭐야? 아니, 이 친구도 초짜인가 봐요.
0: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서는 보기 힘든 썰의질하는 풍경이 정겨웠습니다.
1: 아, 원래 이렇게 아빠랑 아들이랑 일하는 게 원래 이렇게 흔한 건가요?
3: 아들이 스쿨 믿어서 오늘 오빠는 아저씨 갖고 감.
1: 아, 아들이 아니라 손주구나. 아, 손주가 오늘 학교 가는 날이 아니라서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일을 배우고 있대요. 아,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3: 아빠는 뭔 좋네. 뭐 시간 이제.
1: 응? 저, 어. 저것도 하라고. 소랑 같이 또 일해보라고요?
0: 이런 경험 지금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1: 저는 심지어 이렇게 소를 가까이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 예.
0: 쟁기질은 쟁기꾼과 소가 서로 보조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웃음만 나왔습니다.

0: 지금 소를 소를 엉뚱한 데로 보내고 있어.
1: 마음이 급하니 한국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생각해보니 네팔소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어설픈 네팔어로 다시 얘기합니다.
2: 미스탈리! 미스탈리! 아니 이게 되게 쉬워 보였는데 소들이 저보다 힘을 더 세니까 제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1: 이날 소들한테 제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물속 검은 것들의 정체가 궁금해 물어보니 염소똥이랍니다.
2: 그냥 아니야, 똥밭이네, 똥밭.
3: 염차!
4: 굿!
5: 저 잘해요?
4: 굿. 화이팅! 아!
2: 고마워, 너무 고생했어. 제가 건들 때마다 오른쪽 근육이 막 실룩실룩 해가지고.
1: 히말라야 골짜기에서 스쳐가는 시골 마을이지만 잠깐의 인연을 나누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언덕을 넘을 때마다 바람을 타고 차향이 날아옵니다. 차밭 사이로 길을 따라 깊은 산속 마을로 향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산비탈을 이용해 일군 계단식 차밭이 펼쳐집니다. 설날 즈음에서 천물차라고 불리는 해차를 수확하고 있었는데요. 차밭 풍경에 취해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2: 저기 사람 있다.
4: 나마스테!
6: 나마스테!
4: 여기 혹시 알레공 마을이 어디예요?
6: 알레공 이따보라 잔차. 에서 쇼라카이.
7: 저기 파트라보라.
6: 상부라 오는 바코.
4: 아, 저 한국에서 왔어요.
6: 한국이.
8: 코리아, 코리아.
4: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여기 혹시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요?
6: 코리아 노루. 아하. 구이레 왕차.
7: 버간데라도 있나 우타티 왕차.
6: 알레감차. 왕차 구이레루.
4: 돈네바.
1: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길을 가려는데
9: 네팔리 노래 듣나고
10: 잠깐만
1: 네팔 노래를 불러주겠다는데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겠죠?
4: 나마스테. 야. 다들 일하고 계시네요.
2: 아, 저 그냥 가려다가 노래 불러준다는 얘기 듣고 올라왔어요. 무슨 노래 불러줄 거예요?
9: 군제 기술은 언제 안 날라 보냈어?
6: 일람 나라.
9: 시아바리면 계속 나는데 일람. 나왔어. 시아파트는 맨날 일람에서 하루만 노래 나와요. 1, 2,

0: 근데 일은 좀 많이 힘들긴 하죠.
1: 감제 가로 선이 안다.
2: 가로 다 가려 이제 전에 보니 감자 가려 이제 감관이 더 사질로 내난다.
0: 이거 이 일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1: 몰라요 보니 더 벌써 뭐 보세요 감관은 몰라서 뭐 석수올라.
2: 사크는자 답이 아마 버스에다 아미상에 버스에 아미씨가슴 답이 사크는 아니네 아미씨가슴
3: 많이 해야지
2: 많이 해야지
1: 물론 뭐 잘못되면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 해준다고요.
4: 오늘은 계속 일꾼 모드입니다.
0: 저도 데려가 주세요. 같이 가.
4: 이것도 인연인데 노래를 들려주셨으니 노동으로 갚겠습니다.
5: 제티베고 에케지고 바라루페디는 무슨 바라루페 에서를 집네 에서를 집네 무니고 집네 오다나 에마티마티고 리스 무나
4: 아 찻잎은 엄지와

0: 검지로 끊어서 따야 한다네요.
1: 이게 너무 길게 따면 안 되고 잎사귀 한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이렇게 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2: 맞아요.
0: 네팔의 차 재배 역사는 약 160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청나라에서 가져온 씨앗을 여기 일남에 심으면서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 잠깐만. 헬프! 헬프! 오케이.
2: 베리 하드.
1: 야, 베리 하드.
0: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찻잎이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네요.
1: 줄기를 끊는 거야, 줄기를.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계속해서 목에 힘도 주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 줄기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기도 해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0: 이렇게 일남에서 일일이 손으로 딴 찻잎이 네팔 차 생산량의 81%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2: 일남에 가나 사세요. 따라가면서만?
1: 큰 거 딸려다가 한 대 맞았습니다.
0: 찻잎 1kg을 생산하려면 10만 순을 따야 한다고 합니다. 10만 번 손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의미랍니다. 그 고된 시간을 노래로 달랩니다. 오늘 수확량이 꽤 괜찮습니다. 작업도 잘 끝났고 저는 다시 친구 결혼식에 가려는데요.
1: 아, 피디님 밥 먹고 가라는데 어떡하죠?
3: 마음대로 하세요.
1: 아니, 배도 고픈데 조금 늦더라도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0: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새로운 인연들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낯선 여행자를 흔쾌히 집으로 초대하는 일남의 사람들.
1: 미리.
2: 야.
1: Okay, you're home.
0: 네팔에 와서 이런 환대를 받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1: 나마스테.
2: 나마스테.
0: 내자매의 딸 부잣집은 광활한 차밭뷰가 펼쳐지는 풍경 맛집이었습니다.
2: 안하스.
1: 자,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2: 웰컴.
1: 웰컴.
2: 예스.
1: 와. 오. 야. 집이 엄청 아늑하고 엄청 좋아요. 야.
0: 아, 뱃. 이 방은 손님들이 오면 묵는 게스트룸이라고 합니다.
1: 아니, 여기 손님이 머물 수 있는 객실도 있어. 오. 너무 좋다. 야. 아. Father. Let me guess. Let me guess. Who is your father?
4: 군지여반.
1: I will guess. This is your father.
2: No.
5: No.
1: Angie. This is your father.
2: Yes.
1: Yes. Okay. 아버님이시고. 아, 여기 옆에 사진들이 다 있네.
0: 일남에서 태어나 일남에서 자란 네팔의 MZ 세대는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라 참 보기 좋았는데요. 무슨 맛있는 냄새인가 했더니 자매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파 써는 게 찻잎 따는 것보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1: 이 친구 양파 자르는데 울고 있어요. let me help you. I can help. Okay.
2: Good.

0: 학교 방학이라서 안 간 거예요?
1: 술 마나로 깔게요.
2: 아니, 술 잔 주다. ACD에러 버시고 왔냐?
0: 힘든 고등학교 생활이 끝났는데 왜 안 놀고 이렇게 부모님 일을 도와드려요?
2: 사회과리 원이다 굶는 길자. 사회과리 옆에 있어 보나라면 좀 굶는 길자.
0: 그러니까 그냥 완전 무료봉사는 아니고 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도 너무 착한 거 같아요.
3: 여기 가나 가네, 여기 숯네, 여기 모노론전 납네, 가우네, 야! 가!
4: 예스 or no?
5: Yes or no?
0: Of course, we want. We want.
5: You want or no?
0: Yes, I want.
2: Yes.
0: But we have a schedule. 저희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디님?
2: 여기 자다 가시요? 여기 자세요?
0: 정말 고민했는데요.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고 가라는 말에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녁 시간에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에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 안 하세요?
6: 내가 바라 거스노 받고 쳐. 뭐 가디나. 내가 바라 그 순서 빼구라. 여름이 저름은 가디나.
2: 점질이 어이나 아들 한우.
0: 점질이 아들 한우.
7: 논에서 차밭에서 일하고 온 탓인지 허기가 졌습니다.
2: 노. 전질이 어이나 아들 한우.
0: 전질이 아들 한우.
8: 오케이.
0: 네팔에 왔으면 네팔 법을 따라야죠.
7: 손으로 먹겠다고는 했지만 머리와 손이 완벽하게 따로 움직이는 기분이었는데요. 제가 시원찮아 보였나 봅니다.
2: 했어. 밤에 밑으로 알바도 못 나.
0: 아니, 손가락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목젖을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이거. 손으로 다들 진짜 잘 드시네요.
7: 네팔 음식은 손으로 먹어야 더 맛있다고 하죠. 자매들의 특훈 덕분에 저도 제법 익숙해졌지만 넓은 접시에 있는 밥을 야무지게 쓸어 담는 건 아직은 좀 어려웠습니다.
0: 아까 만났을 때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해 주시고 반겨 주셨는데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상이 있나요?
2: 아미 반다 포락 데스카 오늘 먹었어요나? 아니 아미 반다 포락 오는 전도 와루 때이바라 쿠실라이고 아미 반다 포락 아무로 반다 페이스판이 어디 포락 아니 아무로 반다 볼리 잘되는 게 포락 때이바라 와르고 볼리 잘이 와루 어떻게 포락 데스 왔다 오는 거가 때이바라 아무로 쿠실라이고
7: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의 순간도 찾아오지요.
0: 갈 길이 머니까 아쉽게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2: 너무
0: 아쉬워요. 가보겠습니다.
7: 네팔 동쪽 산골 차밭 마을에서 만난 따뜻한 배려를 기억의 조각으로 간직하고 다시 길을 갑니다. 네팔 친구의 결혼식을 향해 가는 길이 참 멉니다. 그래도 새로운 인연들 덕분에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길가에 꽂혀있는 깃발들이 결혼식장에 가까워진 것을 느낍니다. 어둑해져서 결혼식장에 도착했지만 괜찮습니다. 림부족의 결혼식은 밤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0: 여기가 잠시 후 결혼식이 열릴 신랑의 집.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저의 오랜 인연 네팔 친구입니다.
1: 왜 여기 늦었어요?
2: 잘 있었어?
1: 어.
2: 결혼 축하해.
1: 어, 감사합니다.
2: 야, 여기 왜 이렇게 멀어?
1: 오, 너무 멀어?
2: 어, 너무 멀어.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여기 안 왔지.
1: 어, 미안해. 나 여기. 여기는 시골이니까. 어, 미안해.
2: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0: 신랑의 친척들이 이모. 모였습니다.
2: 이모?
1: 응, 이모.
2: 나마스테.
1: 이모.
2: 이모부.
1: 이모부. 이모부.
2: 이모부.
1: 어, 이모부.
2: 나마스테. 신부는?
1: 오, 신부고? 또 가자, 그럼.
2: 오케이, 렛츠고. 신부한테?
1: 어,
2: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0: 림부족의 결혼식은 전통적으로 신랑의 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2: 신부가 예쁘게 화장하고 있습니다.
0: 금으로 만든 장식을 하고 전통 의상을 입은 신부가 수줍게 등장합니다. 이분이 저에게는 네팔의 제수씨라니 설레네요.
2: 오늘 지금부터 신부님은 계속 이 드레스 입고 계신 거고?
1: 계속 입어야 돼요.
2: 야, 근데 엄청 화려하고 진짜 예쁘다.
1: 뭐.
2: 근데 좀 힘들, 이거 되게 무거운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2: 괜찮아요?
1: 금이야, 금 다.
2: 다 금이라고?
1: 어.
0: 미리 정해놓은 포토존에서 인증샷도 찍었는데요. MZ세대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밤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식이 시작됩니다.
2: 야, 엄청 화려해요.
0: 화려함은 림부족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2: 실크다, 실크. 야, 여기 신랑 신부 멋진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입구랑 똑같이.
0: 네팔 MZ 세대들의 트렌드인 결혼식 현수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림부족 전통 의상을 입은 친구,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2: 아, 이거 멋지다. 멋져. 야, 이거는 또 검도 있고, 모자도 있고.
1: 모자도 있고, 구루카.
2: 구루카.
0: 네팔의 전통 칼인 구루카는 MZ세대 남성들에게 상남자의 상징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림부족 결혼식에서는 SNS용 인증샷도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식장 한쪽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벌써 한 잔씩 하고 계셨습니다. 림부족은 술을 즐기는 민족인 만큼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술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하네요.
2: 뜨거운 물이에요? 방금 여기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셨는데 이게 뚜껑인 것 같아요.
0: 저도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4: 맛이 좋아요?
2: 한국의 막걸리랑 엄청 비슷하고 이게 아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위에는 뜨거운데 아래는 시원해가지고 따뜻하다가 또 시원한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맛있어요. 이거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좋아할 맛입니다.
0: 결혼식에 가면 이런 어르신들 꼭 한 분씩 계시죠? 신랑 이모님이 술동무 하자시네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는 그러다 취하십니다.
4: 너무 많이 매운 것 같아요.
2: 옆에 이모님도 좀 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한국에 있는 저희 친척 어르신들 다 너무 생각나요. 분위기가 똑같거든요. 오면은 술 한잔 해라 이렇게 만져주시고 꽈비나이 오케이. 어르신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5: 어, 뭐야.

0: 자정이 되자 비로소 식이 시작됐습니다. 림부족의 결혼식은 제사장의 주도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향을 태우는 것은 나쁜 기운으로부터 신혼부부를 지키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신랑에게 동전을 건네주고 이 동전을 신부의 목에 걸린 천에 묶는데요. 가족과 친지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게 전달하는 칼의 의미가 재밌으면서 조금 살벌한데요. 평생 나만 바라보라고, 안 그러면 다친다는 심오한 의미가 있답니다. 신랑 살떨립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테라는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은 저희 이제 부부 됐어요 라는 성혼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마지막에 신부가 일어나서 신랑의 발에 절을 하는데요.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는 의미랍니다. 신랑을 이렇게 존중하니 한눈 팔지 말라는 사랑과 경고가 섞인 결혼식, 흥미롭습니다. 하객들이 덕담과 함께 신랑 신부의 이마에 불린 쌀을 붙이며 풍요와 다산, 축복을 기원합니다. 저도 제 친구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이마에 쌀을 붙였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랜 전통을 계승하는 림부족의 결혼식에서 젊은 세대의 감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친구 덕분에 이 네팔 림부족의 이 전통적인 결혼식을 볼 수 있어서 제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결혼이란 건 굉장히 신성한 거잖아요. 이 신성한 결혼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0: 자정에 시작된 림부족의 결혼식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제라 모두가 즐긴답니다. 깊은 산골 한밤의 축제 속에서 네팔에서의 여정도 잠시 멈췄습니다.
2: 코시타프를 방문해 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생선입니다.
3: 프라미스. 오케이.

0: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엄지까지 해.
1: 우리
0: 두 사랑을 이어주고 싶다.
2: 뭐 간절할 뻔했습니다. 뭐.
1: 아, 이곳은 정말로 산과 죽음이 공존해 있는 곳이구나.

안녕하십니까? 박영욱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근대 국가의 형성기인 프랑스 혁명기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전쟁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산업혁명기를 배경으로 1세대 방산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과학 이론이 직접 적용되어서 개발이 된 무기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기에는 무기 개발이 주로 기술자나 발명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직접적으로 과학자들의 과학 연구를 통해서 무기가 개발되고 전쟁에 쓰이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독가스 화학 무기가 되겠습니다. 1914년에서 18년까지 벌어진 세계대전은 전쟁사에서 여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국가가 개입해서 최대한 많은 사상자를 낸 첫 번째 글로벌 규모의 전쟁입니다. 천만 명 가까운 병사가 전사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동시에 무기에서도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대규모 화학무기가 최초로 사용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화학무기, 특히 독가스를 최초로 개발한 과학자가 독일의 화학자인 프리츠 하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는 처음부터 독가스 개발을 목적으로서 과학 연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독가스 이전에 인류사적으로 정말로 기록적인 연구를 한 그리고 업적을 낸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 합성법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유럽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은 굉장히 부족한 빈곤과 기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하버의 질산염 화학비료가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업적의 결과로서 당시 하버는 인류를 기아에서 구한 과학 영웅으로 떠받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버가 동시에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품을 개발하게 되죠. 암모니아, 즉 질산염은 화학 비료의 원료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화학과 폭약,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하버는 이미 질소 비료의 개발자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과학기술 부대위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게 됐죠. 이 당시에 독일 육군은 과학기술 부대위에 독가스를 개발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는 이를 수락하게 됐죠. 열심히 매진한 결과 독일 군의 요청대로 염소가스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버는 이 무기를 개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군인들과 같이 직접 독가스를 최초로 쓰는 현장에 가서 작전을 지휘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무기를 사용하는 화학전 교리를 개발하고 전투에 나가서 군인들에게 독가스 살포법, 사용법을 교육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휘 전체를 같이 했다는 거죠. 이처럼 화학무기가 최초로 사용이 된 이프르 전투에서는 168톤의 염소가스가 사용되었고 즉시 5,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염소가스뿐만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포스겐, 겨자가스와 같은 여러 무기들이 개발되었고요. 독일뿐만이 아니라 연합군들이 모두 가스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참호안으로 파고드는 이런 독가스들은 당시 병사들에게는 악마와 같은 악마 이상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13만 톤 이상의 독가스가 전장에 살포되어서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즉사했고 10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가스 중독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때의 독가스가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그리고 명성을 가진 하버는 암모니아 합성법의 업적으로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하버가 남긴 상당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하버의 개인적 경험, 과학적 업적을 이 말처럼 잘 나타내주는 말이 없을 텐데요. 과학자는 평화기에는 세계에 속하지만 전쟁, 전시에는 국가에 속할 수밖에 없다. 하버의 무기 개발 업적은 단순한 에피소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역사적 사례입니다. 몇몇 가지 점에서 당시에 과학기술과 전쟁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일을 중심으로 과학의 제도화, 특히 과학 연구의 제도화가 정착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하버가 이끄는 연구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네른스트, 오토한, 프랑크, 헤르츠. 이 과학자들에 대해서 다음 강의들에서 조금씩 언급이 될 텐데요.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수상자급에 해당하는 거물 과학자들이 동시에 과학기술 연구팀에 소속이 돼서 함께 무기 개발에 동원되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독일의 과학계, 특히 유기화학의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하버가 속했었던 독일 과학계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 혁명기, 나폴레옹기를 거쳐서 19세기 초반, 전반기까지는 프랑스 과학계가 전 세계의 최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 즉 프로이센은 예나 전투, 나폴레옹 전쟁 때의 예나 전투에서 프랑스에 참패를 하면서 프랑스를 본받자, 프랑스와 같은 강국이 되자라는 기치 아래서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 개혁 중에서는 교육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행되었었는데요. 베를린 대학, 본 대학, 바로 이 시기에 교육 개혁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전의 대학들이 주로 학생들에 대한 강의, 교수로서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 교육개혁의 산물인 독일 대학에서는 이론 연구를 통해서 업적을 낼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높이 샀습니다. 바로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업적을 통해서 평가받는 현대 과학의 특징이 이 당시 독일 대학을 중심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센 대학에서 유기화학 실험실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리비히는 독일 과학을 격상시키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었던 화학자였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프랑스로 열심히 유학을 떠났었던 전 세계 유학생들이 독일로 유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기화학 실험실은 심지어 일본 학생들이 유학을 올 정도로 글로벌 수준의 글로벌 학생들이 붐비던 연구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일의 유기화학의 연구 전통이 2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거꾸로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독일의 산업화를 이끌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대학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막 설립되거나 굉장히 커지고 있었던 기업 연구소에서 기초 혹은 응용 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기화학의 연구 전통이 수많은 글로벌 수준의 염료 화학 기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바로 하버는 이러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기업 연구소에 여러 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할수 있었고, 그 결과 암모니아 질소 비료와 같은 인류사의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과학적 전통은 비단 독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도 이런 독일의 연구 제도가 수출이 되어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신생 독립국인 미국의 학생들은 프랑스로, 그 다음 시기에는 독일로 부지런히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학위를 받은 과학자들은 다시 귀국해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설립하고, 그리고 기업을 열면서 전통을 계승해서 발전시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류 의료혁명을 이끈 획기적인 혁신 제품인 나일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론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듀뽕사에서 화학자 캐로더스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듀뽕은 지난 강의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라보아지에의 친구였습니다. 프랑스 화학자였었던 듀뽕은 친구인 라보아지에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조국 프랑스를 버리고 신생국으로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던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화약을 납품하는 군수기업으로 듀뽕사를 대대적으로 성공을 시킵니다. 듀뽕사는 1차 세계대전에 상당한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는데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었던 독일의 화약 제품들이 전쟁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화약이나 유기화학 제품에 독일 수입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자 자체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이러한 위기가 미국 유기화학 업계에서는 또 다른 성공의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캐로더스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유기화학자였습니다. 당시 듀뽕사는 캐로더스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고요. 캐로더스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오히려 대학보다 기업 연구소에서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가령 1928년에 네오프렌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오프렌은 여러분 다 우리 주방에서 쓰고 있는 테플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4년에는 합성 섬유인 폴리아미드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데, 바로 이 폴리아미드가 여러 공정의 혁신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론 제품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일론 개발의 역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캐로더스가 아까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화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화학자들은 이론 연구에 더 충실하게 되겠죠. 그런데 기업에서는 비단 이론 연구만이 아니라 굉장히 상업적이고 응용 연구에 대한 그런 압력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듀뽕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론 연구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상업적인 공정, 대량 생산의 기법들의 내용들이 합쳐져서 나일론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제품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34년 캐로더스가 최초로 폴리아미드를 개발했지만, 이런 대량 생산의 공정을 거쳐서 시장에 제품이 나온 것은 1939년이었습니다. 1939년은 2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당시에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들의 최고급 섬유는 대표적으로 실크가 있습니다. 이 실크의 원사들이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었었는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성 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들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나일론이 출시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듀퐁사의 굉장히 상업적인 마케팅 성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여성의 섬유 대체품으로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었던 나일론은 비단 민수품뿐만이 아니라 군수품으로서

되어도 굉장히 환영을 받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군복, 피복, 그리고 타이어 코드, 밧줄, 연료통 등 군수품에 대거 쓰이게 됩니다. 나일론이 가지고 있었던 가볍고 매우 강한 성질이 군수품에 최적화되어 전장에서 상당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일론과 같은 민수품을 생산을 하던 공정들을 이제 대거 군수품을 생산하는 라인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독일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과학자들은 대학을 넘어서 기업 연구소에서 활발한 연구 업적을 쌓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나일론 제품의 민수품, 군수품으로서의 성공은 독일 과학계, 그리고 미국 과학계에서 대학을 넘어서 기업의 산업 연구 역량과 성장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수와 군수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모델은 오늘날의 무기체계, 그리고 국방연구개발의 보편적 모델로 정착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온통 산으로 덮인 봉화군. 긴 겨울 보낸 산골 마을에도 귀엽고 찬란한 봄이 톡톡 터집니다. 산수유 마을은 화사하지요?
1: 정말 너무너무 예뻤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와 살아보니까 저를 엄청 고생시켰어요.
0: 천년의 이야기가 굽이굽이 쌓인 청량산 계곡 골짜기엔 따스한 낭만이 마음을 덮여줍니다.
2: 나만의 이제 나나랜드의 나만의 공간.
3: 그게 포란형이야. 그래, 우리나라 영남 일대에서 한 4대 길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0: 높이 살아 더 깨끗하고 깊이 숨어 더 반가운 봉화의 산골 마을로 봄 맞으러 가보시죠.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절경으로 손꼽히는 산과 오래된 산골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봉화에서 제1경으로 꼽히는 청량산은 기이한 바위 봉우리들이 꽃처럼 솟아 있습니다. 청정지역 봉화에서도 맑고 깨끗한 자연을 자랑하죠. 아, 여기가 출발 지점인가 본데요.
4: 어서

0: 동영상도 한 모금 드시고 또 요 절에 법당을 들어보시면 좀 보시면은
1: 되니까 감사합니다.
2: 그래도 원만하게 처음 오셨으니까
1: 청량산 홈페이지에서 등산 코스 이제 보고 이제 아 입석에서 출발하면 되겠다 이제 생각만 하고 왔는데 이렇게 또 주민분이 뭐 알려주시니까 너무 확실하죠.
0: 저는 뭐 이 청산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으니까 청산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있죠.
3: 청량산이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라는 창호 씨를 따라 함께 올라갔습니다.
0: 이 꽃이 얘가 생강나무예요. 이게 뭐 왜 생강나무라고 하면 꽃잎도 먹으면 생강하는 게 똑같이 나요. 봄이 점점 이제 코앞에 와 있구나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 연화봉 쪽으로 더 오르다 보면 열두 암봉이 연꽃처럼 둘러진 꽃술 자리에 천년고찰 청량사가 나타납니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던 당대엔 30채가 넘던 대사찰이었죠. 한때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청량산을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요.
0: 아유 스님,
4: 네.
0: 아이고 뭘 나시네.
4: 네.
0: 잘 계셨어요.
3: 규모는 좀 작아졌지만 불심은 여전히 연등꽃을 활짝 피웁니다. 고려 공민왕이 써준 현판을 비롯해 유적이 많은 이 멋진 절이 한때는 버려지다시피 방치됐었다는데요.
4: 그때는 뭐 한 30년 됐나 뭐 30 넘었을 거예요. 저쪽에 보면 대축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보살님들이 이를 여쪽에 절에 와서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3: 1980년대 말부터 주지 스님과 산골 사람들의 노력으로 청량산은 부활했죠. 청량산 품에서 다시 꽃 피어난 사찰은 그 정성을 다 기억하고 있겠죠. 청량산 중턱이 고향인 창호 씨도 추억이 켜켜이 쌓인 집에 삽니다.
0: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 저 집입니다.
3: 네 채나 되는 집 앞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0: 예, 이 느트나무가 저 어릴 때도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60대 이제 뭐 중반 이래 지나서 이래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기 같아. 그래 보면 그래도 얘가 나이로 치면은 한 30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래 추정이 됩니다.
3: 고목과 함께 세월을 보낸 이 집의 나이도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팔남매가 다복하게 뛰어놀던 이 집은 꼭 맞는 옷처럼 익숙하지요. 불편함조차 낭만이 되는 정겨운 공간입니다. 창호 씨는 7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이 빈집에 돌아와 다시 불을 켜고 온 길을 돌게 했습니다.
0: 불멍 때리고 따뜻한 데 앉아서 이렇게 있는 시간도 뭐 즐겁고 뭐 좋아요.
3: 아내와 아들은 도시에 두고 무너진 고향집을 고치며 마음을 치유했죠.
0: 아버님이 세상을 뜨시고 나서 비워놓은 집은 40년이 됐어요. 이 40년 동안 폐가로 그냥 비워놔 있었어요.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형제들 마음은 짠했죠. 그리고 특히나 내가 나는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3: 지금은 어떨까요?
0: 여기가 유일한 제 취미방입니다.
3: 자유로우면서도 호젓한 시골 생활이 길어지면서 낭만적인 취미도 하나 둘씩 늘었습니다.
0: 나만의 이제 나나랜드에 지금 나만의 공간이.
3: 그날 오후 곰을 재촉하는 귀와 함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 장모요. 사람이 어때요?
0: 어,
5: 야, 장모네, 오랜만이다. 야,
0: 야, 아, 잘 쉬시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3: 이웃에 사는 동창 친구와 귀농한 부부인데 뭘 그리 바리바리 싸우셨습니까?
6: 이거 도라지야

0: 뭐 추우시다고.
1: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뭐 상담을 하러 가면은 가져오는 게 충분하고 가져오는 게 더 많다니까. 내가 부자 된다니까 이거.
2: 하하, 산골에 살다 보면 부자 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가 봅니다.
3: 맛 좀 보겠습니다. 잘 지었는가, 맛있는가. 맛있다.
4: 코가 맛있는가.
5: 조심해.
4: 이빨 빠진다.
1: 맛있어.
2: 초인장 창호 씨가 복감문을 활짝 여는데요. 산골에 사는 노하우입니다.
1: 등산객들 오면 여기서 무인 판매니까 알아서 드시고 돈 놓고 가고 이래요. 하고 또 지인들 오면 그거는 먹고 여기서 시골에서 항상 또 준비를 좀 해놔야 돼 많이.
2: 산이 있고 집 마당이 있고 이웃과 어울리니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청량산 맑은 공기까지 맛있게 먹을 차례죠.
1: 아, 오늘 비도 오고 또 이래 찾아주고 와서 고맙다.
5: 이런 걸요.
2: 깨끗하고 수려한 청량산은 봉화사리의 큰 기쁨이죠.
6: 처음에 오니까 되게 좋았어요. 뭐 외국에 뭐 놀러 갈 필요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 느꼈어요.
3: 고즈넉한 그런 어떤 시골 풍경을 보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이.
7: 고향집 잘 지키고 건강하게 그냥 청량산과 더불어서 산새들과 토끼들과 놀면서 자유롭게 편하게 하면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게 거의 꿈입니다.
2: 산이 늘 그 자리에 살아있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고향 봉화입니다. 산이 많은 봉화엔 명당으로 알려진 닭실 마을이 있답니다. 권씨 옆에 권씨, 또 그 옆에 권씨가 사는 안동권 씨 집성촌이요. 그런데 마을 이름이 왜 꼬꼬대 닭실인가요? 아하.
8: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곡이라 하죠. 그게 포란형이라. 그래. 우리나라 영남 일대에서 한 4대 길치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래서 닭실 마을.
2: 과연 문수산 자락이 알을 품은 듯한 모양이로군요.
8: 시풍터가 좋았기 때문에 털을 잡았고, 여기에서 집성천으로 내려온 지가 한 500년 됐어요. 이제 마을 안쪽으로 150m 정도 가면 종택이 있어요.
2: 역사적인 마을인 만큼 유물과 사적지도 많은데요. 여기가 조선 중기 충재 권벌 선생 가문이 이어온 웅장한 종택입니다. 이 뿌리 깊은 고택에서 19대 종선 용철 씨가 살고 있는데요.
9: 지금 좀 요청합니다만 잠깐 들어오시죠.
2: 바깥인 사랑방 크기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일부러 이렇게 지었다고요?
9: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실제로 보면 기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북부 지역은 겨울철이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작게 작게 만들어요. 문도 작게 만들고.
2: 경상북도 사대부집의 전형적인 미음자 구조 형태로 밖에서 안채를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권벌 선생은 집 옆에 특별한 정자도 세웠는데요. 바위 위에 우뚝 솟은 청암정은 선생의 강직함을 보여주는 듯하죠.
9: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 다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2: 권벌 선생의 집 옆에 정자를 지은 이유가 있답니다.
9: 1520년에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그 기묘사화 때 저희 선조도 같이 파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려오셔서 집을 짓고 사시는데 깨끗한 유학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 후배들이 전부 파직되고 유배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나도 응가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응가를 못해요. 중풍이 걸리는 아버지가 계셔서.
2: 충심과 효심 모두 지극했던 선생은 청암정에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선조가 보인 모범을 소중히 지키고 있죠.

0: 그래서인지 봄 햇살을 받은 마을은 더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1: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서는 옛날에 마을 안에 우물을 안 팠어요. 닭이 알을 품고 있으니까 품고 있는 그 알에 해당되는데 여기다 구멍을 뚫으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래서 우물 없이 이 옆에 개울이라든지 작은 샘에서 물을 길어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마을에서 이어진 계곡길에 옛 건물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머물며 공부하던 석천 정사는 산세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1: 워낙 이쁜 곳이기 때문에 사진 작가들도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0: 자연과 마을이 지금껏 잘 보존된 것은 선조들의 손길 덕분이겠죠.
1: 자, 여기입니다. 맨 오른쪽이 풀을 청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노을 하자, 그 다음에 마을 동자, 하늘 천자, 신선들이 사는 곳,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0: 보다 더 높은 뜻과 자연을 품고 사는 박실 마을입니다. 봉화군 문수산 깊은 골짜기, 봄마다 노랗게 물든다는 산골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두동 마을보다 띠띠미 마을로 더 알려진 산수유 마을인데요. 이 산골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사는 제 남친, 봄날이 오길 기다렸죠. 좁은 돌틈 비탈에서도 봄은 고개를 삐쭉 내밀고 있었네요.
2: 까치 오줌통이라고 이 꽃이 되게 꼭 오줌통같이 생겼어요. 삶아서 그냥 막 된장 무쳐가 먹으면 맛있어요. 일로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3: 거기 뭐가 있어요?
2: 모이치가 있어요. 모이치. 모이치.
0: 가파른 땅에 뭐가 있나 봤더니, 아니 이거 모이지 않습니까? 봉화 쪽에선 뭐라고 부른다고요?
2: 모이떼라 그러기도 하고 모구치라 그러기도 하고.
0: 깎아지른 절벽도 산골살이 40년 차인 제남씨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3: 이 봉화는 네. 비탈이 많은 것 같아요.
2: 예, 네, 거기가 산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다른 데보다 또 춥기도 더 춥고.
3: 네. 그 비탈 많이 오르셨어요?
2: 그럼요. 산골에 살면 안 오르고 되나 뭐. 나물 뜯으러도 많이 가고 산수유 따러도 많이 가고.
0: 농지가 부족한 산골이라 산수유 열매가 주된 수입원이었던 마을입니다.
2: 원래는 뒷뜨물이라 그랬대요. 그런데 뭐 뒷동네 우물이 있어서 그렇다기도 하고 뒷산 밑에 있는 마지막 동네라 그런 말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자꾸 뒷띠미 그러다 보니까 띠띠미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0: 띠띠미 마을이 산수유 나무로 뒤덮인 건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자호란 때 봉화 문수산 골짜기에 정착한 두곡 홍우정 어르신. 농지 없는 산속에서도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산수유 나무를 심은 것이 시작이었죠.
2: 이 나무는 요 남한홍씨 할아버지가 낙향하시면서 가지고 오신 나무래요. 그래서 종손나무라 그기도 하고.
0: 씨앗이자 유산이 된 참 고마운 나무입니다.
2: 이 나무로 인해 갖고 동네에 산수나무가 다 번진 것 같아요.
0: 한때 산수유 열매로 먹고 살던 시절, 그때 일꾼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요.
2: 여기는 동양, 그러니까 띠띠미 마을 해관이에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0: 형님은 빠꾸가 좋다는데.
1: 그 그럼 여기로 봐봐.
2: 얼마나
0: 돌아갈까? 빠꾸야! 참말로 빠꾸야! 내가 시계면 말은 잘 들어. 빠꾸를 왜 해놔야 되지?
3: 하항! 흥이 넘치시네요. 하하하항!
4: 산수유 많이 따셨어요?
0: 많이 땄지요. 요새 병상을 산수했지요. 이렇게 산소를 갖다 부어 놓으면 이래 사람이 이래 둑 돌아 앉아가지고 전부 다 양손으로 이렇게 까요.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어제 그 지금 그렇던 오늘 또 깎았어.
4: 손이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0: 그 산소를 하도 까가지고 이 독한 물이 자꾸 손으로 들어가 손이 떠가지고 손이 오천이 글체 뭐요. 우리 이웃집 나가 보고
5: 할매야 왜 그래?
0: 아야 아야 이래. 아, 이래, 할머니 손, 아야, 안 해. 가다, 이게 내 손 보고 근심이 돼. 못 살아요, 어머, 고마. 한번 봐가지고, 고마.
5: 형님, 형님, 더 재밌다. 네.
3: 산수유로 울고 웃던 주민들에게 노란 꽃은 봄이자 젊은 날의 열정이고 고생입니다. 그날 오후.
6: 뭘 봐요?
7: 볼.
3: 남편 상준 씨의 볼통은 달콤한가요?
6: 꿀 들었다.
7: 우리 아이고 새끼야. 이거는
6: 번쩍번쩍 끄는데?
7: 그거는 이 사람아 지금 야는 뭘 양식이지.
6: 아 막힌 거는.
3: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다고요?
8: 뭘 어떻게 만나? 그냥 연애했지.
6: 그 옛날에 아. 연애 결혼했어요.
4: 아, 그러셨어요?
6: 예. 네.
8: 이 사람은 우측에 근무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논패였고.
6: 저한테는 막, 그, 뭐, 집에, 우리 집에 내인데 시집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오는, 오자마자부터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
4: 고생 안 시킨다고 그러셨다면서요?
8: 아이고, 그거는 거짓말이야. 결혼하면 무효야, 다.
3: 말은 그래도 속은 안 그런 경상도 남자 묵묵히 할 일을 하는데요. 부부는 토종닭을 키우며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죠. 때묻지 않은 봉화 산골이라 계란도 싱싱하고 풍년인데요. 종류도 다양하네요. 와.
8: 아 예, 요거는 쌍란이고. 요거는 청계알이고, 요거는 이제 토종알, 요 아주 작은 거는 초란.
6: 큰다, 끼네.
9: 아, 계란, 계란.
6: 오늘 많네? 이건 쌍란이네, 오늘. 대박이다, 이거.
10: 오, 엄청 크네요.
6: 예.
3: 일복도 두 배로 많던 제남신 집안의 일꾼이자 큰 기둥이었죠.
6: 없어 묻혀야 돼요. 자 이거 여기. 김동신 씨 집안에 전가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맞정부예요. 그래 손님 대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뭐 관공서에서 이런 식당을 한번 해봐라 이래갖고.
3: 층층 어르신 모시던 솜씨는 빛을 발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만 나오는 고유한 맛에 손님들 발길은 점점 늘어났죠. 와우 와우 오늘은 반가운 단골 손님도 오셨습니다.
11: 안녕하세요.
12: 반갑습니다.
11: 손님 오셨어요?
12: 예. 아니, 한 차이다.
6: 우리 군수님, 봉화군의 우리 봉화군수님이시고요.
3: 봉화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 자라며 먹었던 아는 맛이자 그리운 맛입니다.
12: 저는 이 맛을 이제 우리 고향의 맛이에요. 고향 맛이. 이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반 그 식당에서는 좀 먹어보기 어려운 그런 반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옛 향수를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3: 며칠 후. 와우, 제남 씨네 집이 또 활기를.

0: 띕니다. 산골 외딴 집엔 아들 손이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1: 아, 됐어. 야, 그 끈 안 보이게 해.
2: 아저씨 안녕하세요.
1: 어? 애기 데리고 왔어요. 보러.
0: 든든한 오른팔이 되는 아들네 식구 덕분에 재남 씨는 힘이 납니다.
1: 손님들이. 야가 조금만 옆으로 가면 안 되나? 네. 뭐, 잘 나온다.
3: 이동 되잖아.
1: 어, 네. 잘했어. 그래서 요 이제 시간 되면 딱 여기 보면은 오시잖아. 제가 나가고.
4: 네. 아드님이 착하신가 봐요.
1: 네, 착해. 아, 정말 놓기를 잘했어요.
0: 하하, 1년도 안 된 손녀 윤솔이는 집안의 꽃입니다. 한창 산수유 팔던 젊은 시절엔 바빠서 잘 몰랐던 기쁨이죠.
1: 저는 그 운전면허증 딸 때 시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못하게 했거든요. 야, 네, 우리 아들 아빠하고 신랑도 못하게 했는데 산수 따놨는 거 훔쳐갖고 가서 팔아갖고 면허증 땄어.
5: 처음 들었어.
1: 처음 들었어?
3: 오늘 주진이 여기 있으세요. 그 이 산골에 이 식당을 지으셨죠. 그럼 어머니 운전면허 따시기 전에는 125cc 오토바이를 타셨어요. 그 다리가 짧으셔갖고 사과 박스 이렇게 엎어놓고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그래 출발하시고.
5: 오늘 할머니 빠빠이.
1: 안녕 윤솔이.
5: 할머니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관심 없어. 저 지금 찬바람 분다. 안녕. 네. 자.
3: 안녕.
1: 안녕 안녕.
0: 손녀는 그 자체로 봄날의 햇살입니다.
1: 손녀가 태어나니까 정말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새로운 뭔가를 살아야 되는 느낌? 저는 65세가 그냥 65살만 살고 안 산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가 태어나서 늘어났어.
0: 봉화 산골에 핀 노란 꽃은 희망이고 사랑이고 봄의 시작입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그 행복한 향기가 널리 퍼져나갑니다.
6: 여러분 참석 후 명의 품종이 그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간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왈왈이야.
6: 안녕, 난 왈왈이야.
5: 얘들아, 반가워.
6: 얘들아, 반가워.
5: 발명품 대회 나갔다가 상품으로 받았어.
6: 하늘이가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
7: 오, 우리 하늘이 정말 대단하다.
8: 1등? 역시 하늘이야.
6: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8: 아, 그래, 대단하다. 치, 다들 하늘이만 칭찬해주고, 나도 노래로는 우리 중에 1등이다, 뭐. 치, 자기만 로봇 강아지 있다고 잘난 척하고. 진짜 강아지도 아니면서.
9: 강아지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치 말이야?
6: 어? 글쎄, 난 별로.
9: 어?
6: 하늘이는 진짜 잘난 척 대단이야. 저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 하나도 안 신기해.
9: 그래? 마리는 그럼 저런 거 본 적 있어?
6: 나? 그럼 본 적 있지.
9: 우와, 저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나오고 말도 따라하는 로봇에?
6: 당연하지.
9: 우와, 언제 어디서?
6: 그게 우리 집에도 있어.
9: 우와, 정말.
7: 무슨 일이야?
9: 글쎄, 마린의 집에도 로봇 강아지가 있대요. 그치 말이야?
6: 있어. 얘보다 훨씬 크고 말도 잘 알아들어.
9: 정말? 그래?
6: 그럼. 걔는 걔는 태권도도 잘해. 혹시 돌려차기도 해? 그럼 이동력차기도 해.
9: 정말이야?
6: 우와. 얘보다 훨씬 똑똑해. 훨씬 똑똑해.
5: 마리야, 그럼 그 로봇 강아지 한번 보여줘.
9: 나도 보고 싶어.
6: 나랑 돌려차기 대결하자.
10: 자자자. 로봇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체육실로 갈 시간이에요.
6: 또 해. 또. 또.
11: 그치만 마린의 로봇 강아지도 너무 궁금한걸요.
10: 맞아요. 그렇다면 마리야. 내일 로봇 강아지 데리고 와서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1: 네? 로봇 강아지를요?
12: 어. 어. 제발! 제발!
1: 어. 꼭 그럼요! 내일 데려올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실 우리 집엔 로봇 강아지 없는데 거짓말한 걸 알면 다들 실망할 텐데.
13: 징금비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어? 말이다. 말이야, 우리 같이 놀자.
12: 탱구야!
13: 마리아, 갑자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12: 그게 사실은
13: 사실은 뭐? 그러니까 로봇 강아지가 없는데 거짓말한 거야?
12: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어.
13: 어떡해 어떡해. 내일 로봇 강아지 보여주기로 약속했다면서.
1: 어, 친구야.

0: 그늘이지.
1: 아, 언제 와?
2: 언제? 와? 얘들아!
3: 마리아.
1: 마리아. 로봇 강아지는?
2: 저기. 멍멍아.
4: 나는 멍멍.
5: 우와, 멋있다.
2: 자, 잘 봐. 멍멍아, 내가 누구야?
4: 너는 마비. 나는 멍멍.
2: 아, 잘했다.
6: 야, 야, 멍멍아, 태권도 한번 해봐.
1: 멍멍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저기 문 밖에 무거운 상자가 있는데 좀 갖다줘.
4: 멍멍 배달 시작.
5: 우와, 물건 배달도 해. 신기하다.
3: 다른 친구들도 보면 좋을 텐데.
5: 근데 댕구는 어디 갔지?
7: 응? 그러게 말이야. 아침부터 댕구가 안 보인다우지?
5: 네.
2: 난 못 봤어.
7: 댕구야.
2: 댕구야.
7: 댕구야.
2: 댕구야.
1: 근데 몽몽이 댕구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6: 에이, 무슨 댕구가 이렇게 커?
1: 댕구가 딱 이만큼 크지?
6: 그랬나?
3: 하늘아, 그래도 댕구가 얘보단 얼굴이 작아.
1: 아무리 봐도 댕구랑 닮았는데.
3: 멍멍아, 춤도 출 수 있어?
6: 춰봐.
2: 더워. 마리 얼굴이 너무 뜨거워. 거짓말 때문인가 봐. 이대로 가다가는 마리가 크게 아플 것 같아. 여기 마을 동굴 속에 분명히 마리에게 도움이 될 게 있을 거야. 혹시 이거라면? 마리야! 이제라도 사시기로 바래!
6: 저게 뭐야?
3: 정말 대단했어.
8: 마리아, 나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2: 댕구야, 로봇은 화장실을 안 가. 좀만 참아.
8: 그렇지만 못 참아.

0: 좀 시원하다.
1: 댕구?
0: 응.
1: 댕구야, 너 진짜 댕구야?
0: 좋아야.
1: 댕구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사실은 마리가 나한테 로봇

0: 강아지가 돼달라고 부탁을 했거든.
1: 뭐? 그럼 몽몽이는 다 거짓말이야?
0: 아, 그건 비밀이야.
1: 댕구야, 우리 가서 사실대로 말하자.
0: 안 돼, 안 돼.
1: 왜?
0: 비밀을 지켜주기로 마리한테 손가락 걸고 약속했단 말이야.
1: 친구랑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
0: 비밀 지켜줄 거지? 자, 손가락 걸고. 자, 꼬리야, 꼭.
2: 안 돼! 좋아요!
0: 댓글, 이제 그만 멈춰!
3: 저 먹구름을 없애야 해! 그래야 마리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어딨지? 방법이 있을 거야! 어딨지? 힘들어! 심장이야!
4: 마리야!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더워?
3: 아니야, 안 더워.
4: 왜? 좋아야, 넌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좋아?
1: 아니야, 괜찮아.
4: 몽몽이 고장 났나? 왜 이렇게 덜그럭거리지?
1: 아니야, 아니야, 똑같아.
0: 마리야, 그럼 나 끝난 거 맞지?
1: 거짓말은 너무 힘들어.
3: 댕구야, 정말 미안해. 하늘아, 네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 얘들아, 모두를 속여서 거짓말해서
1: 마리야.
5: 아이고, 마리야. 마리야. 이제 괜찮아. 괜찮아. 자, 얘들아. 우리 마음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대.
1: 양심이요?
5: 이 양심은 뾰족하게 생긴 삼각형 모양인데, 거짓말을 하면 마음을 콕콕 찔러서 아프게 만든대.
4: 그래서 마리 마음이 아팠던 거구나.
5: 그래.
1: 저도 거짓말을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팠어요.
0: 저도 아직도 가슴이 콕콕 찔리는 것 같아요.
5: 아유, 그치. 그런데 얘들아, 이 양심은

0: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1: 응, 양심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0: 앞으로는 나도 같이 양심을 꼭 지켜줄게.
2: 나도.
1: 어? 양심!
3: 어?
1: 양심!
4: 양심!
5: 마리가 양심을 지켰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그래.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순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버스.
2: 정음아, 뭐 만들어? 우리가 진짜로 탈 수 있는 버스 만들어. 자, 완성!

0: 이제 버스 타자.
1: 부릉부릉.
0: 버스가 달려요.
1: 붕붕.
0: 버스가 정거장에 서요.
2: 어디로 갈까요?
0: 바람마을로 가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꼭 해주세요.
0: 네, 안전벨트를 해요.
2: 착착. 자, 출발합니다.
1: 부릉부릉.
0: 버스는 바람마을로 가요. 바위를 지나서 달려요. 이 버스는 안전해요.
1: 아, 여기는 바람마을입니다.
0: 감사합니다. 차비는 상추 당근 보쌈이에요.
2: 보쌈? 감사합니다.
0: 안전한 버스예요. 훈민정음 버스 최고.
2: 훈민정

0: 온 버스? 이 버스에 이름표를 달자. 훈민 정음 버스. 좋아요. 짠, 가져왔어요.
1: 자, 난 내 이름 쓸 줄 알아. 오.
0: 나도 내 이름 쓸 줄 알지.
1: 이제 여기에 버스라고 쓰면 되는데.
0: 아이야를 불러보자.
2: 한글용사 아이야.
3: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이
4: 야
3: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버스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4: 버스의 벌을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3: 드드드드드드드드
4: 여기야.
3: 드드드드드드드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여기 빌비 있어. 어디지? 어디 있지? 빨리 찾아야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 어? 찾았어. 바구니에 빌비.

0: 비비 어릴 만나 퍼.
1: 퍼.
2: 버스에 스를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3: 스스스스
2: 여기야.
3: 스스스스스
4: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0: 친구들이 수박에서 시옷을 봤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군. 찾았어! 수박의 시옷!
1: 나라 한글!
0: 하차!
2: 시옷이 을을 만나 스!
0: 버스 하트
3: 저장 완료. 버스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와, 훈민아, 버스 한글 카드가 나왔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5: 버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훈민정음 버스 이름이 나왔네.

0: 우리 버스에 붙이자.
1: 응?
0: 자. 여기에 붙일까? 그래. 후미정 버스 완성!
2: 이젠 할아버지 차례예요. 한글 버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버, 스,
3: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어, 어, 어, 어, 어, 어, 부, 어, 부, 어, 부, 부, 부,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버스가 안전하게 달려요.
4: 부릉부릉 버스 꿀꺽.
2: 왜? 한글 버스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3: 부, 부, 부, 부, 부, 부, 부.
2: 아, 아, 부, 아. 뽀, 뽀, 뽀,
3: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 스, 으,
3: 스,
2: 바, 스, 바, 스, 버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3: 버, 스.
2: 친구들, 한번 따라해봐요. 끝!
4: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머리, 버스, 버섯.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머리, 버스, 버섯.
5: 버스. 훈민정음이 버스를 운전해요. 버스는 바람마을로 가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훈민정음은 버스에 이름을 쓰고 싶어요. 바구니에 비읍이 어를 만나 버. 수박에 시옷이 을을 만나 스. 뭐든지 자판기에서 버스의 이름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2: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5: 소리.

0: 도룩도룩 도룩도룩.
1: 재밌는 소리가 나네. 소리. 훈민이랑 소리 놀이하면 되겠다. 재밌겠다.
0: 오, 소리 소리.
1: 어? 정음아, 그게 어? 뭐야?
2: 어, 내가 소리 내볼게.
1: 알겠어, 응. 내봐. 응. 이건 동물이야.
2: 동물 소리?
1: 어.
2: 동물 소리는 너무 쉽잖아.
1: 자, 봉, 봉, 봉, 봉.
2: 부엉, 부엉, 부엉이? 부엉, 부엉, 부엉이.
1: 아니?
2: 어?
1: 강아지.
2: 에이, 강아지 소리가 뭐 그래. 강아지는 멍멍이지.
1: 아니야. 봉, 봉, 봉, 봉. 야, 볼래?
2: 응,
1: 잘 들어봐.
2: 정음이 너 말을 듣고 나서 들으니까 정말 부엉, 봉, 봉, 봉 하는 것도 같네.
1: 그치?
2: 응.
1: 자, 이건 무슨 소리게? 뿌앙뿌, 뿌앙뿌.
2: 뿌앙뿌, 이게 뭐지? 어, 악기 소리?
1: 뿌앙뿌, 뿌앙뿌. 훈민이가 낸 소리도 재밌다.
2: 그치?
1: 근데 정답은 어? 아니야.
2: 그럼?
1: 정답은 자동차.
2: 어, 자동차 소리가 뭐 그래. 자동차는 빵빵이잖아. 빵빵, 빵빵.
1: 아니야. 뿌앙뿌, 뿌앙뿌. 이거야. 볼래?
2: 응.
1: 자.
2: 너 말을 듣고 나서 들으니까 정말 뿌앙뿌 하는 것 같네.
1: 그치?
2: 소리는 사람마다 들리는 게 다르구나.

0: 소리.
1: 이게 무슨 소리지?
2: 어? 이 소리가 궁금해.
1: 아이야를 불러볼까?
2: 응?
3: 한글용사 아이야!
4: 훈민정음 안녕?
5: 안녕.
6: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5: 소리가 궁금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응.
6: 한글의 문!
7: 소리에 소를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8: 그
9: 여기야!
4: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간다!

0: 저건 뭐지? 시옷을 봤어. 상어야, 잠깐만 멈춰줄래? 말을 잘 듣는 상어군. 고마워, 상어야.
1: 상어의 시옷.
2: 소가
1: 한글.

0: 소리에 리를 쓰려면 리을이 필요해. 리을의 문을 찾자.
1: 르, 르, 르, 르, 르.
2: 여기야! 리을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0: 멋있는데? 어? 리본에서 리을을 봤어. 리본을 멈춰줬으면 좋겠어.
1: 멈춰라 시공간!
0: 리본의 리을
2: 나와라 한글!
0: 아차! 리을이 이를 만나 리

0: 소리 소리
1: 합체
2: 저장 완료 소리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우와 소리 한글 카드 나
4: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이야
3: 자 부시럭 부시럭
4: 빠시럭 부시럭
0: 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소리 스스스스스스스스
5: 꿀꺽, 꿀꺽. 어? 소리 글자는 맛있어요.
0: 오잉. 한글 소리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스, 오, 소, 소, 리, 리, 리. 소리, 소리.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소, 리.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해봐요. 소, 리. 소, 리. 소, 리. 아, 소, 리.
5: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0: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조개, 소리, 소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조개, 소리, 소금.
1: 소리.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부스럭, 부스럭, 빠시락, 뽀시락. 훈민정음은 그 소리가 뭔지 정말 궁금했어요. 상어의 시옷이 오를 만나 소, 리본의 리을이 이를 만나 리. 한글 카드를 넣으니 과자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소리가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소리가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소리가 재미있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덕덕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우와, 뽀로로망.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망.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고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거야?

가져오고.

그럼 이것도? 어디로 간 거야? 이게 뭐야? 토끼? 틀림없지? 그럼 이건 늑대? 이게 늑대야? 그럼 이거? 그럼 저거? 그럼 저기 저거? 이거 늑대?

거마! 이것 좀 봐! 바로 토끼야! 그거 봐! 내가 말한 게 정말 맞았지? 따단!

정말 많이 와. 길 잃을 뻔했지 뭐야. 뭐 보고 있었던 거야? 왜?

신기한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아하! 그럼 이것부터 시작해볼까? 고마! 헐! 내가 맛을 보여!

이쁜 코.

이거 마술이었잖아. 그래, 나도 해보고 싶어. 곰마, 들어가 봐. 수리수리 마술이 짜잔! 우와, 해냈어! 수리수리 마술이 짜잔! 고마워! 고마? 마술인 거야?

멈춰. 게 아닌가 봐.

딸꾹질 걸렸네. 스물 배탕.

내가 도와줄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때?
8: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1: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2: 얼굴엔
15: 순한 킬킬.
12: 진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내가 왜 구름 위에 있지? 꿈만 같아. 아리시의 성이잖아.

0: 오늘 잠은 다 잤어.
1: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뮤. 이름은, 나이는,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뮤?
2: 쇼?
3: 뭐라는 거야?
4: 제 말은 뭔가 배달하러 왔다는데, 뮤?
2: 쇼쇼!
0: 편지는
2: 쇼쇼 쇼쇼
4: 특급 우편이라는데 빨리 열어봐라 큐.
0: 큰일 났어. 당장 아리시엘에 가야 하는데. 다녀올게 쭈쭈. 타로 타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5: 뭐?
0: 타로가 떠났다고?
5: 응. 아리시엘에 큰일이 생겼나 봐. 난 이 하트팩트를 받았는데.
2: 샤샤!
4: 자, 잘 따라와야 한다, 뀨.
2: 샤샤! 샤샤!
1: 잘했어, 크림비주. 이건 내 선물이다, 뉴.
3: 그거 먹는 거 아니다, 뼈!
4: 얼른 뱉어라, 뀨! 퇴퇴!
2: 퇴!
4: 쇼?
1: 표정 좋고, 큐! 찍지 마라, 뀨!
2: 큐!
1: 이젠 크림비즈를 찍어야겠다, 큐!
3: 어디 갔지?
1: 정말 말썽쟁이로군요. 두비주 규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뮤.
4: 그러지 마라, 뀨. 아직 아기라 그런 거다, 뀨.
2: 샤?
4: 크림비주, 우리 꽃밭에 가서 놀까, 뀨?
6: 크림비주, 진짜 엉뚱하네.
5: 그치만 너무 귀엽잖아.
0: 타로, 너 어디야?
7: 주주, 난 아직 아리시엘이야.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5: 무슨 일인데 그래?
7: 잘 안 들려. 선샤인빌에도 이상한 일이 생길 테니까 조심하는 게 좋...
0: 타로! 타로!
5: 저게 뭐야? 타로가 말한 이상한 일이 이거였어?
0: 도와주세요!
8: 꺼내줘요!
0: 변신해야겠어. 핑크비주?
2: 뀨!
4: 뀨!
2: 샤샤!
0: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0: 나와라 마법의 힘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내려갈까요? 꽉 잡으세요. 이번엔 내 차례야. 블러썸 샤인.
1: 여기에요.
0: 위험합니다, 류. 빛나라 무지개 빛. 레인보우 스케치.
2: 조조, 저 꽃들은 어떡할 거냐, 큐?
3: 그냥 두면 안 된다, 큐.
0: 없애야겠어. 나와라, 무지개 하트. 핑크 레인보우 스킨. 위험해, 주주.
4: 분명 어딘가 약점이 있을 텐데. 뭔가 있어. 저걸 없애야 할 것 같아.
0: 나한테 맡겨. 블러썸 썸!

0: 하신 거요? 그럼 딱히요. 슈슈!
1: 바로 저거야.
0: 주주, 저건 나쁜 마법에 걸린 초비즈 다큐!
2: 마법을 풀어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0: 슈슈! 슈슈! 슈슈! 주주, 하트팩트의 마법을 써라, 큐!
2: 알았어.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샤워? 어? 너흰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3: 깜짝 놀랐어. 우리 노래를 듣고 마법을 쓰다니.
4: 너희 노래만 있으면 주비주 매직은 계속된다뉴. 쭉!
2: 앞으로도
1: 잘 부탁해.
5: 응? 주비주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다뉴.
2: 모두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어. 그렇지?
5: 어?
2: 잘 자. 보고 싶은 루시.
4: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5: 푸딩, 마카롱, 치즈케이크.
4: 들킨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2: 고맙습니다, 뮤. 레드비즈가 떠났어.
0: 뭐? 어디로 뀨?
2: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4: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6: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4: 어? 이 목소리는 뮤!
0: 루시!

0: 멀리 갔나 보다 끼우. 응? 샤샤!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샤샤샤! 어. 메이드비즈가 그랬다고? 끼우!
1: 어머, 어머! 야! 너 털 어디 갔어?
2: 아, 내 옷!
0: 그럼 분명 레드비즈의 창소 솜씨다 끼우! 어디 어디? 저쪽이야! 끼우! 저리 가! 대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아 배고파. 레드비즈? 뭐야? 안 되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내집이 쭈.
0: 뮤. 거기서. 야, 뮤. 안 돼. 루시.
2: 저도
1: 놀아뉴.

0: 역시 안 되나?
1: 맞아, 이런 데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뜨거워. 왜 여기 있어?

0: 보고 싶었습니다, 뷰.
1: 나도요.
0: 드디어 만났네. 나쁜 마법에 걸린 수비드다. 잡아야 한다, 뷰.
2: 난 좀 아껴. 늑조의 날개, 스완댄 스윙.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1: 됐어.
0: 루시, 그러다 체하겠습니다, 뮤.
3: 여기 더 있어. 마음껏 먹어.
4: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0: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4: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1: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4: 에? 이거 뭐, 보석?
1: 모자란가요?
0: 더 있는데. 어?
4: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1: 뭐, 이 정도면 괜찮네.
0: 장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1: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0: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1: 어? 루시야? 주비주가 더 있었어? 그렇다면
2: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1: 그게 너였어?
0: 응, 맞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아소비.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제?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옥스포드 팡!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6: 똑똑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정 지진회의. 에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2: 얼굴엔
4: 순하게
2: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저와 함께 3회 베스트를 서커스를 보러 가요.

문제 없어 채찍기만 쳐면 삼내기 면십이 놀라운 직사각형 공중을 떠다니지 삼다섯 개면

조심해! 재채기 하나 떨어지겠어! 3, 6,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너무 빨라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12, 15, 18. 21은 언제나 침착해 풀장으로 다이빙할 때조차도. 24는 우리 비춰줘 그녀의 광선을 우주를.